기악합주 풍년가 들으셨는데요. 한국민속음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요즘 우리 눈을 사로잡는 푸른 들판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엊그제 모내기를 끝내서 여린 모가 심겨져 있던 그런 풍경을 보았던 것 같은데요. 어느새 이렇게 아주 멋진 푸른 빛으로 건강하게 자란 벼가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장마도 얼마 남지 않았죠. 좀 있으면 또 햇빛 쨍쨍 내리쬐이는 나날이 이어질 텐데요. 그 뜨거운 햇빛도 알곡을 여물게 하고 익히기 위한 영양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또 그 더위도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을 즈음에 우리 모두가 풍년을 축하하고 함께 풍년가를 부를 날도 다가오겠죠.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요즘 한참 푸른 빛이 좋은 논 풍경이 좋아서 풍년에 대한 생각을 미리 잠시 해보았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7월 26일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로도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이 제공하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악산책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청취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은 일주일 동안 다양한 코너도 함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화요일에 음악 문화의 여백, 수요일에 열릴 무대 펼칠 소리, 목요일에 이 시대의 예인 코너, 금요일에 생각의 향기와 같은 코너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 창작 음악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일요일 오늘은 전곡 감상 코너 전해드리는 순서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는 이춘희 명창이 부른 경기 12잡가 전곡을 들어보는 순서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감상할 음악은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에 발매된 이춘희 경기 12작가 음반을 통해 우리 경기 12작가 전곡을 듣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들으실 음반은 1996년에 다다 미디어에서 비매품으로 나온 두 장의 CD입니다. 이 음반은 2013년에 경기 12작가라는 책의 부록에 포함돼서 다시 나오게 됐는데요. 오늘 그 두 장의 음반을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섯 곡 그리고 다음 주에 나머지 여섯 곡을 모두 듣겠습니다. 저희가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에 12작가의 여러 곡들을 두루 들려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곡들을 한꺼번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듣는 기회는 사실 음악회장을 찾지 않는 이상 여간해서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곡 감상 코너를 통해 그 곡들을 연곡으로 이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넓은 의미의 경기작가라고 하면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 음악인들에 의해 전승되는 음악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오늘 들으실 경기 12작가 이외에도 휘모리 작가, 선소리, 산타령들이 포함됩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 경기 12작가의 12곡을 중심으로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경기 12작가는 대개 19세기 중엽 무렵에 청파동을 중심으로 한 사계축 소리꾼들 사이에서 불렸던 노래인데요. 12작가는 다시 팔작가와 잡작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팔잡가는 유산가, 적벽가, 제비가, 집장가, 소춘향가, 선유가, 형장가, 평양가 이렇게 여덟 곡이고요. 잡잡가는 달거리, 십장가, 박물가, 출인가 이렇게 네 곡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특별히 12잡가라고 묶어서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그저 잡가라는 통칭으로 쓰였는데요. 20세기 중후반 무렵부터 이 12곡을 하나로 묶어서 12작가로 분류하는 전통이 만들어져서 오늘날에도 그 분류가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CD에 담긴 6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유산가, 적벽가, 제비가, 평양가, 선유가, 소춘향가입니다. 이 6곡은 모두 8작가에 속하는 곡들인데요. 첫 두 곡이 유산가, 적벽가죠. 우리가 흔히 유산적벽이라 표현할 만큼 12작가 중에서 으뜸으로 치는 곡이 바로 유산가와 적벽가라서 이 음반에서도 첫 두 곡으로 이 두 곡을 배치했습니다. 유산가는 아름다운 계절 봄날의 산천 경계와 거기에서 즐기는 흥취를 노래한 곡이고요. 적벽가는 판소리 적벽가의 적벽대전 내용 일부를 가져온 건데요. 적벽대전에서 크게 패한 조조가 관운장에게 목숨을 비는 내용과 조조가 목숨을 건지고 화용도를 벗어나게 되는 내용까지 노래합니다. 세 번째 제비가는 춘향가의 긴 사랑과와 흥보가의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 그리고 남도잡가 세타령의 노랫말을 잡가로 엮어 부르는 곡이고요. 네 번째 평양가는 평양의 기생 월선과 관련된 내용이죠. 선유가는 첫 시작이 가세가세하고 시작을 해서 가세타령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배를 타고 놀러가세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선유가란 제목을 불렀습니다만 실제 선유 즉 뱃놀이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소춘향가는 판소리 춘향가 내용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는데요. 춘향이가 이도령에게 자신의 집을 알려주면서 황혼 무렵에 오라고 하니까 그에 대한 이도령의 반응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12작가에 쓰이는 장단은 모두 세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하는데요. 6박 도드리 장단이거나 혹은 3박 세마치 장단 또 4박 장단 중에 하나로 노래합니다. 오늘 경기 12작가 감상 첫 번째 순서로 유산가, 적벽가, 제비가, 평양가, 선유가, 소춘향가의 여섯 곡을 이춘희의 소리로 이어듣겠습니다. 전체 연주 시간 1시간 2분 32초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26일 11시 00분 강원 동해평지, 삼척평지, 삼척산지, 경남 고성, 하동남부, 경북 청송, 영덕 봉화평지, 전남 장성, 장흥, 강진, 영암, 흑산도, 홍도, 나주 동남부, 구례평지, 고흥남부, 전북 고창, 임실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경기 12작가 중에 6곡을 연속으로 들어보셨는데요. 유산가, 적벽가, 제비가, 평양가, 선유가, 소춘향가의 6곡 전체 1시간 2분 32초 동안 듣고 오셨습니다. 국가무용유산 경기민요 보유자 이춘희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에서 오늘은 1996년에 다다미디어에서 비매품으로 나온 두 장의 CD가 2013년에 경기 12작가라는 책의 부록에 포함돼서 나온 음원으로 들어보셨습니다. 나머지 6곡은 다음 주 이 시간을 통해 마저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음반이 비매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12작가에 관심을 두신 분이라면 이 시간을 통해서 이춘희 명창의 12작가 12곡을 한꺼번에 들어보는 것도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오늘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에서 오늘은 이춘희 명창의 경기 12작가 감상 첫 번째 시간으로 보내드렸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나머지 6곡 그 두 번째 감상 시간으로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 경기 시나위 준비했는데요. 구음이 있는 구음 시나위로 전해드립니다. 조한춘 일행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경기 구음 시나위 들으셨는데요. 경기 시나위의 본연의 모습을 본 듯한 그런 연주가 아니었나 합니다. 지난날 국가무역유산 경기도 도당꽃 예능 보유자 하셨던 분이죠. 조한춘 일행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조한춘 명인은 1919년에 태어나서 1995년에 타계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조합주 들려드립니다. 민속악회 수리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산조합주 들으셨는데요. 민속악회 수리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가야금병창 세타령 준비했습니다. 세타령이란 이름은 판소리 적벽가 중에도 나오죠. 이 적벽 대전에서 패한 조조의 군사가 원조가 돼 우는 그 세타령도 있습니다만 오늘 가야금병창으로 들으실 세타령은 남도잡가 세타령입니다. 3월 삼진날 화창한 봄날에 제비도 날아들고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과 함께 온갖 새들의 향연을 만날 수 있는 곡이죠. 가야금병창에 아주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닌가 싶은데요. 가야금병창 세타령 듣겠습니다. 정예진의 가야금병창,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남도잡가 세타령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야금병창 보유자 정예진의 가야금병창이었고요. 김청만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끝곡 저 제주도로 가볼까요? 제주민요 오돌독이 듣겠습니다. 고성옥 외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제주민요 오돌독이 들으셨는데요. 고성옥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돌독이는 원래 육지의 가락들이 제주도로 흘러들어가서 제주도 민요가 된 그런 사례에 속하는데요. 제주 민요 아닌 육지의 오돌독이 음악도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이 음악이 제주도에 가서 여러 축제나 놀이에서 자주 불리고 사랑받게 된 그런 음악입니다. 우리에게 편안한 휴식이 허용된 날 일요일인데요.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겠지요? 지난 한 주 동안 많이 바쁘셨으니 오늘만큼은 충분한 휴식 취하셔서 새로운 한 주를 위한 에너지 많이 비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음악이 큰 힘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음악과 함께 안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는 한 생에도 몇 번이나 다시 태어날 수 있잖아. 좌절이란 고통이 우리에게 믿을 수 없이 새로운 정체성을 주니까. 그러므로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하고 싶어. 더 잘 살아보려고. 너는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도 몰라. 이슬아 작가의 너는 다시 태어나려고 기다리고 있어 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기다리는 중이라는 그 말이 왠지 지금 잠깐 주저앉아 있어도 괜찮다 하는 말로 다가왔고요. 좌절이나 고통도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잘 살아보려는 안간힘이라고 하니까 힘이 납니다. 외롭지 않게 우리 같이 기다려요. 오늘도 함께 걸어요.

글로리아 심의 창부타령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26일 일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게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뭔가 조용히 준비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도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뒹굴거리는 것 같아도 그게 다시 일어설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곁에서 함께 있어주는 존재가 있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아마 훨씬 덜 외롭겠죠? 오늘 함께 걷는 길, 고립의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 곁에 머물며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고민 정거장의 안예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기대해 주세요. 7월 12일이었죠. 치매 공감 전문 언론 디멘시아 뉴스의 황교진 편집주간 이야기 듣고 또 사연 많이 보내주셨네요. 닉네임 긴호흡 돌고래님, 누구나 인지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편집주간님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또 뒷자리 0408 쓰시는 분, 치매가 아니더라도 그냥 나가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마을이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디멘시아 뉴스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또 또사님께서는 치매 가족을 돌보는 일을 돌보는 것 의 가치와 그 중요성을 들여다보시는 황교진 편집주간님 안목이 놀랍습니다 하셨고요. 또 보뜰마을님께서는 치매에 대한 사회적 수업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에 정말 공감합니다. 예방조치도 적극적으로 교육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뒷자리 4510 쓰시는 분께서는 해외 공동체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반갑네요. 이런 사례들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 정말 좋습니다. 함께 걷는 길 다시 듣기를 주위에 나눠주곤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주위에 나눠주시는 마음들 덕분에 저희도 기운을 잃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시죠? 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시는 분께도 응원 나눠주시고 저희 함께 걷는 길에도 응원 나눠주시는 길 방송 들으시면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고요. 또 하나는 진짜 방송을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저희 홈페이지 오셔서 다시 듣기 나누어 주시거나 아니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부터 방송되는 재방송 나눠 주시면 됩니다. 김진희의 소금 연주 아이스 스케이트.

함께 걷는 사람들. 고립, 은둔이라고 하면 흔히 집 밖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경우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0: 하는데요. 보통의 청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겪고 있는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고립의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 곁에 머물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고민 정거장의 안예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대표님이 어떤 분일까? 저도 궁금하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직접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1: 네, 저는 비영리단체 고민정거장을 운영하고 있는 안예슬이라고 하고요. 네, 고민정거장 소개까지 해야 될까요?
0: 네, 해주세요.
1: 네, 고민정거장은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주제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아니면 연구활동 같은 것들도 하기도 합니다.
0: 네. 고민정거장, 이 단체 이름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1: 일단은 제가 고립을 경험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활동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단체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다가 청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사회로 나오기도 하지만 그 중간에 뭐라고 해야 되지?
0: 정거장에 있는 것 같은?
1: 그렇죠. 근데 이제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청년기를 이행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고민정거장의 활동을 통해서 이 다음으로 이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고민정거장이라고 지었습니다.
0: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를 탔으면 좋겠다.
1: 그렇죠. 네, 맞아요.
0: 네. 버스가 오면 이제 버스를 타야지. 이런 것처럼 고민정거장에서 고민을 하면 잠깐 기다리고 있지만 이제 뭐가 다시 시작되면 얼른 또 새로운 흐름에 올라타는 그런 곳이었군요. 그 고립 청년 주제에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그 경험 때문이신 건가요?
1: 아, 네, 맞아요. 제가 겪은 고립이랑 청년들 이야기를 합쳐서 책을 한번 썼었는데 그 책에 고립을 총 두 번 경험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고립은 그 당시에는 고립이라고 표현하진 않았었거든요. 네. 고립이랑 청년이란 단어가 묶여서 나오기 전이기도 해서 근데 그 시기에 이제 학교를 졸업을 연기를 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데 계속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넘어가니까 엄청나게 무기력해지는 저를 발견을 했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청년 고립이라는 게 이제 화두가 되고 나서는 아 그때 내가 고립 상태였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대표님, 한 달 정도는 사실 요즘에는 그 고립 은둔 청년들이 쳐주지도 않는 기간 아니에요?
1: 아, 한두 달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한두 달 늘어난 거죠.
0: 아, 늘어나다 보니.
1: 네, 그래서 다 해서 그 시기에 제가 고립을 경험했던 건 딱 언제부터 언제까지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시기에 공백을 세어보면은 한 1년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0: 그래도 대표님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내가 고립 상태였구나라면 사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내가 완전히 고립됐구나 또는 내가 난 은둔하고 싶어 이런 생각은 아니셨던 거네요.
1: 맞아요. 그 시기에는 고립을 고립 상태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었기도 하고 네. 그냥 취업이 좀 안 되고 기운이 좀 없고 네, 뭐 네. 이런 정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0: 네. 근데 요즘 청년들의 경우에는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꽤 있죠.
1: 그렇죠. 그 이제 어쨌든 정부 정책도 많아지고 네. 지원하는 기관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아 내가 그런 상태인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한 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건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또 한 번쯤 그런 정책들이 있으니까 살펴보게 되기도 하죠.
1: 맞아요.
0: 조건이 나에게 맞는지.
1: 네.
0: 네. 그래서 취업이 1년 반 다음에 됐나요?
1: 아, 그 시기에 그래서 제가 막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서울시에서 하는 001자리를 시작을 한 거예요. 취업이 너무 안 되니까
0: 네.
1: 뭐라도 하자 싶어가지고 근데 001자리가 보통 집 근처에 있으니까 되게 접근하기가 쉬웠고 근데 그 001자리가 또 그냥 뭐 구청 같은 데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지역활동, 동네에서 이런저런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에서 하는 001자리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이제 제가 활동을 시작한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0: 그래도 그런 걸 찾아보고 그런 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으니까 완전히 힘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1: 그러니까요. 이게 참 뭐 힘이 없다고 해서 하루에 24시간을 한 달 내내 그렇게 보내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낸다기보다는 뭐 사실 대부분의 시간을 영상을 많이 보기는 했는데 네,
0: 그렇게 되더라고요.
1: 그러다가 이제 새벽

0: 되면 이제 낮에 너무 잤으니까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럼 새벽에 뭐라도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때 이제 뭐 채용 공고를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이력서 한 줄이라도 써본다거나 이런 정도의 활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1: 근데 또 이제 영상을 보면 또 우리가 피곤하잖아요. 그럼 또 사실 또 자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이 일을 한다고 해도 이게 이렇게 바로 어떤 결과를
0: 맞아요.
1: 불러주지 않으니까 이제 도돌이표 같은 어떤 생활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언제쯤 내 상태가 좋지 않구나 이런 자각을 하셨어요? 아니면 아예 그 정말 몇년 후에야 알 생각하셨어요?
0: 아,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취업 준비 기간이 첫 번째 고립이었고, 그 이후에 두 번째 고립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깨달았죠. 그 시기에도 사실 고립 상태라고 인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두 번째 고립을 경험하기 전에 서울청년활동지원센터라는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고립청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1: 오, 너무
0: 네.
1: 아이러니하네요. 네.
0: 그래서 그 기관을 퇴사를 하고 이제 혼자 지내다가 다시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진 거죠.
1: 네.
0: 그러면서 그때도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한 번은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진짜 며칠 동안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은 사람이 그때 이제 영상 중독이었으니까
1: 네.
0: 태블릿 그 PC를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걸 보면서 씻고 있었어요. 이거를 끄면은 너무 날것에 저를 마주해야 되는데
1: 알것 같아요.
0: 그럴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고 있다는 거를 거울 속에 한번 딱 마주치고 나니까 혹 내가 만나왔던 사람들이랑 내 자신이 지금 다른 존재가 아니다. 내가 지금 고립 상태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했고, 그걸 자각하고 난 이후에, 아, 그러면 내가 그 시기에도 그거 고립이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1: 대표님 대단하시다. 먹지도 않고.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요, 영상을 보는 시간이 먹는 시간인데, 아직 덜 먹었으니까 영상을 더 보고, 영상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럼 먹을 걸좀더 가지고 오고, 이러다가 이게 계속 같은 스타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그 시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혼자 살기도 했었고,
1: 네.
0: 그 아무것도 안 하니까 배가 덜 고픈 거예요. 그러다가 밥대를 놓치니까 언젠간 먹긴 먹어야 되는데 하는데 일단
1: 귀찮기도 하고.
0: 너무 귀찮고 너무 무기력하니까 일단 장을 봐와야 되는데 장을 볼 기력이 없고 배달을 시키자니 또
1: 돈이
0: 음식
1: 들고,
0: 그쵸 돈도 들고 1인분을 시키기에 적절한 게 뭘까 계속 고민만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게 고민을 몇 시간 하다가 또 때를 놓치고 또더길그 먹지 않았으니까 더 기력이 없으니까 또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고립은,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 뭐, 약간 선택인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거나 이런 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어느 부분은 대표님의 선택이기도 했던 거죠?
0: 그게 되게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1: 네.
0: 특히 이제 이 고립이라는 의제가 사회적으로 처음 관심을 받기 시작했을 때, 아, 청년들이 자기들이 안 나오는 거를 왜 어디서 지원을 해줘야 되냐, 이런
1: 네.
0: 식의 시선이 많았으니까 자발적인 거 아니냐. 근데 이게 고립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자발적이었을 수 있어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일부러 관계를 다 끊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밖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진다거나 다른 사람이랑 연락하고 소통하고 싶어도 그럴 용기가 없어진다거나 나중에는 그 자발성이라는 게 사실은 좀 희미해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1: 연락처를 봐도 내가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안 보이는 거죠.
0: 그렇죠.
1: 네. 근데 저는 그런 게 어떤 게 놀랍냐면요. 우리가 옛날 뭐 80년대, 90년대보다 쉽게 연락할 수 있게 됐잖아요. 뭐 그리고 요즘에는 아무리 헤어져도 헤어질 수 없을 정도로 뭐 내가 들여다보려고만 하면 그 사람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도 누구나 고립이 될수 있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연락이 쉬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내일 하면 되지, 모레 하면 되지 이러다가 고립이 되는 건 아닐까 이것도 좀 궁금했었어요.
0: 그쵸, 맞아요. 요새 그 초연결 사회라고 하잖아요. 24시간 붙어 있으려면 붙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도 최근에 청년들이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그 행위 자체를 되게 민폐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크더라고요.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발견

0: 한 건데,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타인에게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걸저 사람을 감정 쓰레기통 만드는 게 될까봐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해소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을 한다는 것과 나의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별개의 일인 된것 같아요.
1: 예전에는 그 오랜만에 누가 전화하면 그냥 몇 가지 정해져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보험 팔려 그러나?
0: 아, 맞아.
1: 결혼하나? 뭐
0: 맞아요, 맞아요.
1: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0: 지금도 그렇죠.
1: 네, 근데 이제 아마 지금 친구들은 내가 오랜만에 연락해서 내 어려움을 들어달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건 무서워.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 거겠죠?
0: 그쵸.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 네.
0: 타인에게 연락을 한다는 게 어떤 되게 목적성이 있어야 될 것만 같고, 근데 이 목적성 없는 친밀함을 누구 하나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저희 시대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1: 그래서 그러잖아요. 차라리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0: 맞아요,
1: 얘기를
0: 맞아요.
1: 하는 게 편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이제 대표님은 사실 뭐 고립인지 모르고 고립이 된 것과 살짝 고립이라고 생각하고 고립이 된 것과 하루를 보통 어떻게 지내셨어요?
0: 그때
1: 네.
0: 사실은 그 되게 기억이 잘안 나거든요.
1: 네.
0: 이게 기억이 되게 선명하진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끄집어내 보자면
1: 네. 네.
0: 일단 늦게 잤기 때문에 굉장히 늦게 일어났었고, 그래도 약간 나름의 어떤 움직임을 좀 가져보려고 그래도 안방에서 거실로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살았지만 나름 투룸이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거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일어났으니까 밖으로는 나가보자. 오늘은 그래도 밖에 나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거실로 나가서 잠깐 또 누워 있다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어야 기운이 나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근데 밥을 먹기가 또 너무 힘든 거예요. 설거지가 쌓이는 게 싫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1: 네.
0: 밥을 안 먹고 있다가 뭐 했더라? 그렇게 이제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러다 저녁쯤 돼가지고 한 9시 10시쯤 되면 제가 그때 반려묘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지만 그 친구랑 놀아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1: 네.
0: 얘랑 놀아주는 거는 그건 루틴을 지켰던 것 같아요. 놀아주고 그 중간 어디쯤 밥을 또 대충이라도 먹고, 그리고 또 늦게 자고 그랬던
1: 대표님,
0: 것 같아요.
1: 근데 그러면 저 궁금한 것 중에 어둠이 주는 안정감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랄까요? 낮에는 사람들이 다 뭔가 하고 있는데 나는 안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만 밤에 늦게까지 깨어 있을 때는 조금 덜 괴로울 수 있잖아요.
0: 이런 신박한 질문은 처음이에요.
1: 그래요? 그래서 그 밤이 주는 안정감이 이 은둔 고립 청년들에게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궁금해서요.
0: 그러게요. 질문을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외출에 대해서는 확실히 밤이 조금 덜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밤에 이제 진짜 늦은 시간, 12시, 1시 이럴 때집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었는데, 낮에는 거기까지 가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밤에는 그래도 한번 좀 기운을 내보자 해서 편의점에 가서 별거 아닌 거를 하나 보기도 하고,
1: 네.
0: 근데 그런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 활동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서 저녁 때 편의점을 간다,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 많았어요.
1: 근데 이제 사실 그 어떤 생활 패턴이 점점 더 나를 못 나가게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늦게
0: 맞아요.
1: 일어나고, 그러면은 빨리 한 6, 7시간 보내면 다시 이제 밤이 올 거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약간 밤이 주는 안정감이 고립을 더 이렇게 푸시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0: 그러게요.
1: 들어요.
0: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외출에 대해서는 저녁 시간이 괜찮았지만,
1: 네.
0: 밤이 되면 오히려 더 불안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활을 좀 돌리려고 놀그 시기에 나름의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잘 되진 않았죠.
1: 네. 음악을 한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수아의 대금연주, 오늘 하루도 힘내 듣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1: 오수아의 대금 연주 오늘 하루도 힘내 들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안예슬 대표님은 그래도 그 경험으로 논문도 쓰고 책도 쓰셨어요.
2: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네.
1: 이렇게 누워만 있어도 괜찮을까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은 어떤 메시지였나요?
2: 메시지라 그냥 제가 이제 그 시기에 청년 여성이기도 했고 고립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 여성 청년들의 고립 경험을 좀 더 사회에 드러내고 싶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뭐 흔히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전형적으로 컴퓨터 앞에서 라면 먹는 남성 이미지로 그려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다양한 맥락이 있다는 걸 좀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고민 정거장까지 오셨어요.
2: 네.
1: 네. 고민 정거장이 실제 하는 활동들, 뭐 프로그램들, 네, 그런 거 소개해 주세요.
2: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작년에만 한 6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1: 네.
2: 가장 저희끼리 이야기할 때 수위가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은 소소약속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1: 네.
2: 그냥 뭐냐면 이렇게 모임처럼 모여서 각자 내가 한 주 동안 지키고 싶은 약속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어려운 게 아니라 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한 번 밖에 나가기, 뭐 편의점에서 간식 하나 사오기, 좀 이런 간단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목표로 정하고 일주일 동안 그걸 한번 노력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모여서 나는

0: 어땠다, 잘 지켰으면 잘 지킨 이유들을 나눠보고, 그게 안 됐으면 안된 이유들 또 나눠보고, 목표를 바꿔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한 6주 정도 가졌던 것 같아요.
1: 어땠어요?
0: 근데 이게 처음에는
1: 네.
0: 되게 저희의 목적은 사실은 고립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목표를 좀 현실 가능하게

0: 얘기들을 하시는 거여서 아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를 되게 말씀을 드리고 조절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1: 아, 네.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사회생활 연습실.
0: 아, 네, 맞아요.
1: 독립 연습실. 네.
0: 맞아요. 그 사회생활 연습실은 어쨌든 사람이 고립을 경험하고 나면 그 이후에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좀 낮춰보자라는 취지였고, 그래서 모여서 각자가 경험했던 사회생활을 좀 꺼내보기도 하고, 그 시기에서 어려웠던 것들을 다시 상황을 가져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 같이 연습을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대처법은 뭐가 있었을까?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더 좋았을까를 또 논의를 해보기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독립연습실은 고립 경험한 청년들 그 통계 조사를 보면 가족이랑 같이 사는 비율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족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독립을 하고 싶지만 독립을 할수 없는 여건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정서적인 거리두기라든지 아니면 내가 내 공간에서 할수 있는 독립은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우리 동네에서 내가 도망칠 장소 같은 걸 한번 좀 찾아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었죠.
1: 네, 독립하고 싶은데 독립할 수 없는 상황도 안타깝고, 사실 그렇게 했을 때 독립을 해서 더 괜찮을지도 자신이 없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그런 여러 가지가 아마 마음을 더 괴롭게 할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들 하기 전에 약속문, 이걸 한다는데, 이거 뭐예요? 약속문.
0: 약속문은 그 그라운드 룰이라고도 하는데 모임 같은 거를 할때 서로가 지켜야 될 규칙을 미리 정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사실 타인을 대할 때 어려운 게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다. 아니면 원하지 않는 조언이나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로 사전에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1: 서로.
0: 네. 그래야지 내가 이 모임에 조금 더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고 내 이야기를 좀더 편안하게 꺼내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약속문을 미리 같이 정하고 시작을 해요. 뭐 거의 모든 1회차 때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따로 안내를 해드리거나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1: 그 규칙을 잘 지켜요? 어때요? 듣고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조언하는지도 몰랐는데 막
0: 맞아요.
1: 조언을
0: 그럴
1: 하고
0: 수
1: 있네.
0: 있어요.
1: 이럴 수
0: 맞아요. 맞아요.
1: 있잖아요.
0: 그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지켜지는 편이에요. 서로 조심하기 때문에. 근데 안 지켜지는 순간도 있죠. 그리고 아니 좀 애매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조언인지 평가인지 그냥 지나가면서 한 얘기인지 그럴 때는 사실은 그 저희 운영진들이 개입을 할 여지를 그 사실은 약속문에서 마련을 해두는 거죠. 우리 이거 약속했으니까 서로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중간에 이제 개입을 해드리는 거죠.
1: 대표님, 저 이런 생각해요.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너무 착한 게 아닐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막 누가 조언을 해도 이럴 수 있거든요. 아, 또저 사람은 저렇게
0: 맞아요,
1: 생각하는구나.
0: 맞아요.
1: 또 이런 얘기를 해주네. 그치만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아, 네네.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너무 이거를 깊이 받아들이니까 착해서.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이 이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규칙을 정하는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경험해온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같은 말이어도 사람에게 다 전달되는 바가 다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하는 거죠.
1: 네, 맞아요. 우리가 배경이 다르고 이렇게 쌓여온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아무것도 아닌 말에 발끈하는 게 사실 그분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런 걸막 함부로 그냥 쉽게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0: 네.
1: 아, 참 배려심이 있는 고민 정거장인 것 같습니다.
0: 평소엔 그렇지 않은데,
1: 아, 그렇지
0: 프로그램
1: 않아요?
0: 할 때만 좀 조심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1: 음악을 또한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스트 사운드의 외로움은 물에 녹듯이 듣고 갑니다.

0: 이스트 사운드의 외로움은 물에 녹듯이 들으셨습니다. 일요일 코너 함께 걷는 사람들, 오늘은 고립의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 곁에 머물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는 고민정거장의 안예슬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활동가로 이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1: 아, 그 사실 되게 많은데요.
0: 아, 네, 그렇죠.
1: 그냥 생각나는 거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작년에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만났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자신이 고립 상태라는 건 인지를 하셨지만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인지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어린 시절부터 쌓이면은 그걸 인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지금 지원 사업들이 프로그램 형태예요. 물론 네. 저희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왔지만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이거나 아니면

0: 는 복합적이지가 않은 거죠. 근데 사실 이 개인의 삶은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단순히 밖에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좀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거든요. 물론 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고립에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섞여 있는데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는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 정책 초기 단계이기도 해서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죠. 네.
1: 그러면 지원이 좀 너무 단발성이고 이렇게 다양한 시선을 갖고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네요.
0: 그렇죠. 그리고 되게 그러니까 여러 기관이 같이 협력해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게 그 시스템이 아직은 어려운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기관도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0: 그쵸,
1: 거고.
0: 그쵸, 네.
1: 그러면은 요즘에는 그래도 고립과 은둔을 좀 구분해서 각각에 맞는 해결책을 만들려는 어떤 그런 흐름이 좀 보이세요?
0: 아, 그럼요, 네.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실태 조사를 23년도에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최초였어요. 그 전에는 실태 조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고립 청년이 몇 명이고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접근이 아예 없었다가 이제 지자체 단위에서 조그맣게 하던 것들이 아 이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구나라는 게 이제 좀 동의를 얻으면서 전국 실태 조사를 하게 된 거죠. 그걸 바탕으로 지금은 청년 미래센터라는 고립운둔 청년 지원 기관이 전국에 지금 4개인가 있어요.
1: 네 개밖에 없어요?
0: 네, 앞으로 늘려간다고 하네요.
1: 네.
0: 올해까지 뭐 8개인가를 만든다고 했었던 것 같고 최종적으로는 20몇 개를 만든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1: 또, 이제, 뭐, 고립운둔 청년들 중에는 정말 다양한 이유, 다양한 상태가 있는 것 같은데, 경계성 지능 청년들은 어때요?
0: 아, 맞아요. 아, 진짜 제기를 엄청 잘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1: 네.
0: 이 경계성 지능인 청년들을 고립 청년 지원 현장 프로그램,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프로그램 같은 걸 하다 보면 한 10분 중에 한두분 정도가 의심이 돼요. 그러면 사실 상당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1: 네.
0: 근데 이분들의 삶을 들여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던 시절 있잖아요. 초중고 시절 때까지만 해도 물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갈 곳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만약에 대학 진학을 안 했다 아니면 대학을 졸업한 상황이 됐을 때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갈 곳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청년 센터나 아니면 미래 센터나 이런 곳들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거든요.
1: 네.
0: 그러다가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분들이 진짜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성장하면서 그 대인관계를 엄청 폭넓게 맺기가 어려운 상황이실 수도 있고, 진학을 하기 어렵거나 취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실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 지금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장애 등급을 받아야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장애 등급에는 포함이 안 되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사실 현장에서 꽤 자주 만나는 편이고,
1: 네.
0: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의 실무자분들하고 나눠봤을 때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로 좀, 같이 토론회나 포럼을 좀 열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대표님, 우리 사회가 너무 이렇게 출세 지향이라고 해야 되나? 스펙을 쌓아서 어디에 취업을 해서 뭐를 잘하고 성과를 내고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거안 하고 소소한 행복 속에 잘 살아왔던 인생도 굉장히 많잖아요.
0: 맞아요. 네.
1: 그리고 그런 인생에 어쩌면 그 인생이 행복 지수는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계성 지능을 가진 그런 청년들도 그런 삶은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잖아요.
0: 그럼요. 네.
1: 네. 근데 그들에게 그런 기회가 이 사회가 원하는 이 스펙 때문에 좀 없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0: 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분들도 본인들이 할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까지 가려면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가족의 지원이 없고서는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정말 소소한 행복 정도만 느끼는 생활을 꾸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1: 그게
0: 그것까지 가기가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자원에 다 모든 게 달려 있는 거죠.
1: 네.
0: 네.
1: 뭔가 이

0: 뭐 고립이든 은둔이든 경계선 지능이든 뭐 어떤 어려움을 겪는 그런 청년들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안전망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안전망이 가능할까요?
1: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0: 그러네요. 저 해놓고 보니까.
1: 맞아요. 그러게요.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삶의 모습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엄청 출세지향적이지 않더라도 좀더 다양한 삶의 모습이 모델로서 존재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그게 오히려 더 줄어든 느낌이에요. 예전보다. 그죠. 그래서 아예 정규직으로 일을 해서 어떤 기업에서 일을 해서 알아주는 기업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모든 삶을 하나로 퉁쳐버리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게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고.
0: 루저라고 그냥
1: 맞아요,
0: 네,
1: 맞아요.
0: 등급을 딱 매기는 것 같은?
1: 그쵸. 근데 그거를 청년 세대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청년들 자신이 더 그렇게 생각하게 돼버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된게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삶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경계선 지능인 청년 관련해서도 청년들이 되게 온라인에서 되게 비하하듯이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줄임말인 거예요. 경계선 지능의 줄임말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고 그냥 사회 일원으로 있을 수 있는 건데 되게 배타적으로 보는 거죠. 다양한 삶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다양한 삶의 모습들,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그런데 긍정적으로 비춰지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고민 정거장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싶으세요?
1: 그러게요. 저도 사실은 우리 단체가 3년을 가면 오래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0: 지금 몇년 되셨어요?
1: 지금 이제 1년 좀 넘었는데요. 어떻게 되고 싶냐라는 목표가 있지는 않은데 조금 더 고립의 다양한 모습을 만드는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역할을 꼭 우리 단체가 아니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 최근 좀 주변에 보니까 저희 같은 단체들이 덜어 생겼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좀 다른 역할을 해도 되겠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방향을 좀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0: 고립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 또는 뭐 주변 분들 이렇게 전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1: 사실 어떤 이야기를 하든 너무 힘든 시기에는 귀에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제가 그랬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상태가 안 좋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것들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잠을 잘 자는 거. 그러니까 이거 저거 해야 되는데라고 죄책감 가지면서 자는 잠 말고 정말 내가 쉴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푹 자는 거랑 그리고 식사를 제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놓치지 않고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는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0: 저는요, 대표님, 지금 이제 가만히 있을 때, 난 가만히 있자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마음도 가만히 있겠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마음은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 되게 힘든
1: 맞아요. 맞아요.
0: 일이에요.
1: 되게 소진돼요.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엑셀이 막 발블락 말블락 못 밟게 이걸 막 잡고 있는 그런 거라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들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고립 은둔 하게 되는 것도 거기서 걸어 나오는 것도 힘이 많이 드니까 우리 고민 정거장이 그분들께 진짜 좋은 정거장 되면 좋겠어요. 안예슬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가상놀이의 꿈길만 걸어요 들으셨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었죠.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이 토요일 코너가 8월에는 특별히 교육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정답도 없고 그렇다고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좋은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주제죠. 교육을 주제로 꾸려갈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어떤 책들을 만나게 될지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고민정거장의 안예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마음 편히 기다릴 수 있는 정거장이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우리 청년들 조금 든든하겠죠? 혼자 견디는 것과 곁에 누군가 있다는 건 아무래도 무게가 다르니까요. 더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정거장이 좀 여러 개 생기면 좋겠습니다. 김정은의 달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함께 걸어요.

요즘처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나 물가가 부쩍 올랐을 때 문득 그냥 편하게 사 먹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 들곤 하죠. 그런데요, 그렇게 대충 한 끼를 때우고 돌아서면 배는 불러도요, 왠지 모르게 속이 헛헛할 때가 있어요. 예로부터 음식이 곧 약이라고 했듯이 매일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컨디션은 물론이고 삶의 결까지 달라지거든요. 복잡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매일 정성껏 차려 먹기는 어렵더라도 오늘 같은 휴일만큼은요, 나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건강하고 정성스러운 밥상 한번 차려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이한철의 노래로 불고기 파티 첫 곡으로 만나보시죠.

이한철의 노래로 불고기 파티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아, 맛있는 음식 먹으면 에헤라 대헤라 절로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글지글 후루루. 아, 불고기는 뭐 언제 먹어도 항상 맛있죠. 불고기 한 점 권해드리면서 오늘 첫 곡 시작해봤습니다. 사실 매일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끼니를 정성껏 챙겨 먹기보다는 그저 쫓기듯이 때우는 날이 많죠. 식당에서 빠르게 사 먹거나 배달 앱을 누르거나 그마저도 귀찮으면 간편식으로 대충 때우고 돌아서는데요. 그러면 배는 부른데 어딘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은 좀 헛헛할 때가 있더라고요. 주방에 서서 재료를 씻고 다듬고 냄비에서 보글보글 김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일들이 분명 손도 많이 가고 번거로운 과정인 건 맞아요. 그런데 정성을 담아서 갓 지어낸 그 따끈한 밥 한 공기, 소박하지만 정갈한 국 한 대접을 딱 상에 올리고 나면 이상하게도 그 냄새와 온기만으로도 마음이 좀 든든해져요. 정성 가득한 밥상 앞에 앉아서 음식을 음미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남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던 내가 온전히 나 자신을 깊게 돌봐주는 소중한 순간이 될 거예요. 그동안 바빠서 혹은 귀찮아서 나를 채우는 일에 조금 무심했다면 오늘은 나를 위해서 정성 어린 밥상 하나 차려보면 어떨까요? 정성으로 차린 밥이 보약이 될 것 같은데요. 해금과 재즈 방아타령 듣고 옵니다. 강은일의 해금, 신관웅 트리오의 연주예요.

강은일의 해금, 신관웅 트리오의 연주로 해금과 재즈 방아타령 전해드렸습니다. 음악마루에서는요, 음악으로 잘 차려진 한 상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귀로 맛있게 드시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도 2시까지 좋은 음악과 편안한 글 준비하고 있어요.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정광하, 오남도의 시골살이, 오늘도 균형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귀농일기이면서 농사와 음식, 건강이 이어진 삶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어요. 잠시 후에 이 글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성창순 판소리 모음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김계희의 태평소 연주예요. 항해 만나보시죠.

태평소 연주가 바다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만큼 시원하게 들리네요. 김계희의 태평소 연주로 항해 듣고 오셨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하루에 숨을 고르게 하고 소소한 이야기 속에서 여유를 찾는 이곳. 음악이 흐르는 마루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죠.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어요. 풍어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곡 만나보겠습니다. 퓨전 국악 앙상블 그리샤의 노래와 연주로 조도 만선 별곡 전해드리죠.

적은 것을 많은 듯이 고래를 이대로 받으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노래를 한번 하면 가정의 우환 잠자 감기고 노래를 두번 하면 백사만사 잘되고 노래를 세번 하면 국이 증명 장자 주건하게 잘 산답니다. 그러니 우리 그물실로 한번더 가봅시다.

쉼 그리고 한옥 찻집. 미국 회사 생활에 크게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본질적인 고민을 피할 수는 없었다. 식량의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더 이상 먹을 거리를 고민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농업과 경제, 농업과 자연의 깊은 연관성에 이토록 무감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소비자에게는 식량 자체보다 그것을 살 수 있는 경제력이 더 중요해졌고 그것은 농부도 마찬가지다. 농부는 건강하고 좋은 먹을거리보다 비용 대비 높은 소득을 바라게 됐다. 농사와 음식, 건강이 이어진 삶을 생각

생각하면 결국 헬렌 니어링, 스코트 니어링이 주장한 조화로운 삶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하고 집 짓는 계획을 세우고 좋은 곡식을 가꾸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간다 해도 이 일들이 집을 짓고 농사 짓는 사람의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면 아무 뜻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땅에서 좋은 양식을 거두는 일과 훌륭한 먹을거리를 사람 몸속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서로 다른 일이라고 덧붙인다. 이 부분이 전하고 싶은 말은 농법에 관한 것일 수 있다.

도시라서 좋은 점, 시골이라서 좋은 점은 분명히 있지만 삶을 대하는 방식이나 인식 차이는 아무리 애를 써도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 같은 관점으로 보자면 시골에서 나라는 사람의 생각은 오히려 튀어 보일 수 있다. 도시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내가 원하는 삶이 동떨어졌다는 이유로 그 체계를 벗어난 사람이니 말이다.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도 그 체계 속에서 굴러가고 싶지는 않았다. 노동하고 돈을 버는 기본적인 경제 구조를 아예 버릴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내가 원하는 속도와 방식이었으면 했다. 아이러니하게 그 부분의 해결책을 나는 도시와의 연결에서 찾고 있다. 우리 가족은 여전히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규모 내에서 땅을 일궈 자급자족한다. 추가로 생산된 농작물은 농부시장에 가져가 판매하거나 꾸러미 제품으로 소개하고 키친에서 재료로 활용한다. 작물마다 적절한 면적과 그에 따른 생산량이 있어서 이를 매년 늘리거나 줄이면서 다양한 품종을 수확한다. 이런 과정이 결국 농사일을 적정 규모로 운영하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신경 쓰면서 농사 짓는 이유는 무리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맺어야만 배울 수 있는 태도가 있다. 그런 매너는 책에 상세히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적혀 있다고 해도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마음으로 필요를 느껴야 습관이 될 수 있다. 인프라가 집중되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 관계가 생길 수 있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골이라서 맺을 수 있는 자유로운 관계가 있다. 나이 차이 나는 사람과도 성별이나 국가가 같지 않은 사람과도 친구가 된다.

이희문의 노래 프렐류드의 연주로 풍등가 전해드렸는데요. 땀 흘려서 지은 여러 가지의 벽시와 잡곡 등의 곡식을 추수하는 농부의 즐거움과 흥겨움을 담은 소리를 재해석한 곡이었는데요. 이 재즈적인 느낌이 유학파 농부들의 느낌과도 좀 닮은 것 같죠? 쉼 그리고 한옥찻집, 오늘은 정광하 오남도의 시골살이 오늘도 균형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는데요. 두 작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유망한 곡물 유통 일을 하다가 모든 기반을 다 내려놓고요. 충남 논산의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부예요. 농사 지은 재료로 농가 레스토랑도 운영하고 있고요. 매일 쳇바퀴 돌듯이 바쁘게 살아가는 이 도시의 속도에서 벗어나서 내가 지금

직접 땀 흘려 가꾼 만큼만 얻고 딱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만 무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뭔가 담백하면서도 통달한 느낌이 들죠. 너무 빨리 달리느라고 정작 나 자신의 건강과 마음의 소리를 놓치고 살았던 건 아닌가. 이 글 읽으면서 한번 돌아보게 되기도 했어요. 나이도 성별도 상관없이 자연 속에서 다정하게 이웃과 친구가 되고요. 내가 원하는 삶의 속도를 찾아가는 이 부부의 모습이 왠지 부러워지기도 하는데요. 꼭 시골로 떠나지 않더라도 여유 있게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농사와 음식, 건강이 이어진 삶. 조화로운 삶을 꿈꾸는 것만으로도 참 흐뭇해지네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광하, 오남도 부부의 시골살이, 오늘도 균형과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곡으로 아브레이스나 준비했는데요. 모를 심으면서 여럿이 한 줄로 좌우로 움직이면서 합쳐지고 모이고 만난다는 아브레이와 수나이가 합쳐진 말이에요. 아브레이 수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요로 경북 예천의 모심는 소리입니다. 연주곡으로 모심는 풍경 상상하면서 감상해 보시죠. 윤문숙 작곡, 김용하 해금, 이명훈의 대금, 김세경의 피리, 안성일의 장구 연주로 아브레이 수나 전해드릴게요.

김용하우의 여러분의 연주로 아브레이 수나 전해드렸습니다. 농이라는 곡, 다음 곡으로 만나보시죠. 전태원의 노래 라금 국악단의 연주예요.

전태원의 노래 라금국악단의 연주로 농 전해드렸는데요. 농부가를 노래한 곡이었어요.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끝곡은 풍년가 만나봅니다. 더늠 공작소의 연주로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펄펄 끓는 솥단지 위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집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냄새에 입안에는 침이 고입니다. 정겹고 따스한 복날의 풍경. 하지만 그 풍경 뒤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여름을 챙기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 돌이켜보면 무더운 여름을 버텨내게 하는 진정한 보양식은 가족을 향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따스함을 닮은 다정한 우리 노래.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을 들으며 우리 모두의 건강한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놀플라워의 노래와 연주로 은하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밤하늘을 보면서 느꼈던 순수한 동심과 상상력을 담은 곡으로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일요일 2부 순서에는 한 장의 음반 준비하고 있죠.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성창순 판소리 모음 이어서 듣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여러분은 뭐하고 계세요? 이 곡 감상하시면서 일요일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위희경의 노래 이수민 외 여러분의 연주로 일요일 오후 전해드려요.

위희경의 노래 이수민우의 여러분의 연주로 일요일 오후 듣고 오셨어요. 반복되는 주말, 오후의 따분한 일상을 담아낸 곡이었습니다. 일요일 이 시간쯤 되면 하루만 더 쉬면 좋겠다, 이런 마음 생기죠. 월요병 체크리스트를 보니까요, 이런 전조 증상들이 있더라고요. 일요일 오후쯤 되면 유독 식욕이 떨어진다. 일요일 저녁이면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몸살 기운이 느껴진다. 월요일을 떠올리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하다. 월요일은 진짜 별로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몇 가지나 해당되세요? 유난히 고개가 끄덕여진다 하면 월요병이 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요, 벌써부터 내일 걱정하면서 오늘의 이 소중한 휴식을 마음 졸이면서 보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전문가들이 권하는 월요병 예방법을 보니까 우선 뭉친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있고요. TV 시청이나 잠자기 같은 이런 소극적인 휴식보다는 가벼운 운동이나 취미활동 같은 적극적인 휴식이 훨씬 더 도움이 된대요. 멍하니 누워있다 보면 더 축축 처지잖아요. 그럴 때는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가볍게 산책도 즐기고요. 그저 TV만 보기보다는 집안 청소나 운동을 좀 하면서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주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내일에 대한 조바심은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남은 휴식에만 온전히 집중해보세요. 사막의 밤을 가로지르는 내면의 감정을 표현한 곡 준비해봤어요. 신나게 한번 몸 움직이시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흥얼의 연주로 데서트 나이트 만나보시죠.

0: 일요일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으로 꾸며집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만나볼 음반, 1990년에 발매된 성창순 판소리 모음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심청가 예능 보유자였던 고 성창순 명창의 무르익은 소리 세계를 조망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성창순 명창은 정응민, 박녹주, 김소희 명창 등 당대 최고의 대가들을 두루 사사하며 보성소리의 맥을 지켜온 인물인데요. 시원하면서도 단아한 성음으로 우리 소리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또 1990년대 초에 국악인 최초로 미국 카네기홀 무대에 올라서 심청가와 춘향가를 열창하며 우리 판소리를 세계에 알린 선구자이기도 했죠. 세계 17개국을 순회하며 300회가 넘는 공연을 펼치고 해외 대학에서 판소리를 가르치는 등 국악의 세계화에 앞장섰고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무대를 지키며 온 열정을 바쳤는데요. 오늘은 성창순 명창의 폭넓은 소리 자산이 담긴 춘향가와 수공가의 대표적인 눈대목을 차례로 들어볼게요. 먼저 들어볼 대목은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적성가입니다. 판소리 다섯 바탕 중에서도 사설의 문학성과 음악성이 가장 뛰어나서 소리의 꽃이라 불리는 춘향가는 성춘향과 이몽룡의 숭고한 사랑과 이별, 그리고 재회의 서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들으실 적성가는 청년 이몽룡이 방자를 거느리고 광한루에 올라 눈앞에 펼쳐진 적성산의 수려한 풍광과 봄날의 기상을 감상하며 시 한 구절을 읊조리는 춘향가의 대표적인 눈대목입니다. 웅장하고 힘있는 우조길에 느린 장단이 어우러져서 이몽룡의 호방한 기상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는데요. 성창순 명창 특유의 시원하고 정갈한 성음으로 11분이 넘는 긴 호흡 동안 펼쳐지는 춘향가의 멋을 감상해 보시죠. 춘향가 가운데 적성가 전해드립니다.
1: 도련님이 화마석에 선뜻 내려 광활루에 올라서서 사면 경치를 바라보실지어. 적성!

죄는

좋다, 좋다. 과연 호남이 제일로라 하겠구나. 예, 방자야. 이러한 좋은 경추증이 술이 없어 되겠느냐. 그 술상 한 상 들여오너라. 방자 술상을 들여놓으니 도련님이 좋아라고. 예, 방자야. 오늘은 상하동락으로 연치 찾아 먹을 터이니 너희들 중에 누가 나이 더 먹었느냐. 황송한 말씀이오나 저 후배 쌀인 낯살이는 느도옵니다. 그럼 그 염은 좀 부어주어라. 후배 쌀형 마신 후에 방자도 마시고 도련님도 못 자신 약주를 2-3배 자셔놓으니 취흥이 도도하야. 안주 따라서 두루두루 하겠며 팔뚝강산 우대 경계 손꼽아 세알죠 강성열변 용용수 대하도 의도전 연산 평양 가명 부병루

올라가면 요지왕 무를 만나볼 듯

화 남부지원 토주님 심사가 살라려요. 예, 방자야. 저기 저 농림숲속에 울긋불긋 오락가락한 게 저게 무엇이냐? 아니, 도리님 뭘 보고 말씀이시오? 이리 와서 내 부채 발로 보아라. 부채발 아니라 미령님 발로 보아도 안 보여. 허허, 이놈아 자식 좀 보아라. 축시어 보아도 안 보여. 어따 이놈아 똑똑이 좀 보아. 아, 그새 똑똑이 아니라 저렇대 두 번 부지러도 안 보여요. 방자 생각하되 하정호 도래로 운양반을 넘어 속이는 게 도래가 아니었다. 이 크게 다름이 아니오라. 이 고을 퇴계 월매딸 춘향이라 하옵난디 지몸 본시 도구하야 기생구실 마다하고 백가춘여부 글공부나 생각하며 5월 단오일 마둥 제 몸정 향단이를 데리고 나와 추천하는 춘향이로소이다. 아니, 그게 기생의 딸이란 말이냐? 이 그 불러오느라 나와 그치 놀아보자. 원 도래님도 당치 않는 말씀이시오. 아니, 이놈아, 기생의 딸을 좀 불러놀기를 어찌 당치 않단 말이냐? 소인놈이 당치 않는 내력을 낳았나 자리 없지요. 춘향은 설부하여 안받아주면 개 장하색과 이두어 문필과 대사화순심과 일비청년행 중중허 부모 있고 금천하지절세여 반고여중어

황송한 말씀으로 허리에 척기를 묻으리라. 이놈아, 네가 무식한 말이로다. 형산 배국과 유수

자르고 눈 찢고 영야 저방야 새뜰방지 궁초가끔 맵쉽게 달아줘 생초통을 접죠 우리 삼수부신 육날신에 소재비로 곱게

0: 네 뜻거리 통차 하여 짜잘려 보고 장성까지 또그 축장성을 수차르르 끌어오시리니 우리 건너가 춘향 춘천하는 곳에 바드드드드 다리어들 춘향을 부르되 근원이 뜨게 안하였다.
1: 광한루 아래 펼쳐진 수려한 풍경과 이몽룡의 호방한 기상이 성창순 명창의 깊이 있는 소리로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던 적성가였습니다. 우조의 웅장함 속에서도 성창순 명창 특유의 시원한 소리가 더해져서 청량한 봄바람을 맞으며 광한루에 오른 듯한 여운을 전해주는 것 같네요. 이어서 들으실 두 번째 소리는 분위기를 바꿔서 해학과 톡톡 튀는 풍재가 돋보이는 판소리 수군가 가운데 약성가 준비했어요. 판소리 수군가는 병이 든 동해 용왕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토끼의 간을 찾아 자라를 육지로 보내며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지혜로운 토끼와 수궁 동물들의 문답을 통해 인간 사회의 권력과 헛된 욕망을 유쾌하게 꼬집는 해학적인 바탕입니다. 오늘 들으실 약성가는 병에 걸린 용왕을 진찰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도사가 등장하는 대목이죠. 용왕의 병을 진단하며 세상에 갖가지 희귀한 약재들을 줄줄이 열거하는 장면인데요. 온갖 신비한 약 이름이 쏟아져 나오지만 결국 아무 효험도 보지 못하고 오직 토끼의 간만이 약이 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결국 자라가 육지로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드는 수군가의 핵심 대목이죠. 용왕의 애타는 탄식과 화려한 약재 이름들이 장단 속에서 촘촘하게 엮이는 말 맛이 무척 일품인데요. 성창순 명창의 단단한 공력과 수군가 특유의 흥겨운 장단이 만들어내는 색다른 재미를 귀 기울여서 감상해 보시죠. 16분여의 긴 호흡으로 수군가 가운데 약성가 전해드립니다.
0: 갑신년 중하월에 남해 광희왕이 영덕정 높이 짓고 대연을 배설하여 삼해 용왕을 청하실제 군신 빈객이 천승 만기호 강한지장과 천택지군이 일시에 모아들어 공주교착이라 2-3일 논이더니 남해 용왕이 해천 열풍을 거의 쓰여 조련 특병을 하여 약방 도제주를 불러 취하루 약을 쓰되 환우 회춘지망이로구나.

시절 해불양파 태평헌대 거의 한평

그렇지.

난 현운 흥무 하루 난 현운 흥무 궁중 어루티다 보면 폭풍새우가 산면을 두르더니 어떠한 천이도

왕이 왈. 도사일이 오시기는 하늘이 도움이요. 원컨대 도사는 황황은다우 병세를 자세히 짐작하사 선약을 가리키소서. 도사왈, 우선 맥을 보옵시다. 왕의 팔을 내어주니 도사 맥을 볼지 심수장은 화요, 간담은 목이요, 배대장은 금이요, 신방광은 수요, 비난 토라 관목이 택도하여 목국토허니 피가 상하오고 담성이 심원이 심경이 미어고 대대장이 황성문이 간담경이 자진이라 방사일로스대 비내신지 조종이요 탐운대일신지 표본이라 심중여 만병이 시국어 신동의 만병이 생가오니 심경이 상하오면 무슨 병이 아니 날까 우리 세상 급하오니 보중 당으로 잡수시오 숙주왕 추추고 탔던 위여 산사육천 문동 세신을 거두하고 육종량 백사 앵석가 하간둥 밤초각 칠푼 수일성 전반년 용이시비오 처벌세대 효무동정이라 설사 급하오니 또 창으로 잡수시오 백주를 추구하여 두둔이요 서류를 추구하여 서둔이요 백복여사량 무비자 담규정 강활묵동감추 칠푼 수일세 전반연 삼십여 처벌세대 혐오동정이라 감히 급하오니 감히 강활탕으로 잡수시오 마환두돈 진피강화를 방북맥접 천공 출승발군 세진 강간동 감초칠푼 수일성 전반연요 제별처벌세대 혐우동자해라 살롱쇠백천약으로 가까이로 다 쓰려다는 치고 먼저 죽을테니 백약을 한테 모아 작두에 모다 쓰러 가마에 아니 달려 한 번에 먹어.

백출 가무 유한이 건비강이 호 지사체서 보면 전부 단니라 감춰도 가무느니 굳이 원중 거생사화로다 천세만 소화마 팔미완중미왕 경옥고 정경옥고 백고향태왕방출 장출 백출 승방알군 세진진피 갤빛 하나죽게 천상가 천번농명문도 호왕령탕 왕력함이 군자탕 청서유가탕 유원예기탕 강화를탕 토인탕 백사류룡탕 황금인문탕 두꺼비와 좀 고무쓰레까지 각가지로

나살일째 동침세째 빼어도 혀를 아워서 짐이 천재상경이니 주주로 주어보고 가빌 값을 씌워 탐상주라를 주어 의리를 주시 대장산 향을 주고 정구로 주어보자 자신이 표주에 사묘관 사형읍 수육공선 칠레팔레관 구열유홀 삼계부처 팔문관 자백을 둘러주되 효험이 없으니 인맥과 동맥과 시병 주어보자 성장염천 천돌 구미 허골 상원 중원 원신전 단종 호를 준을 주고 촉대음 비경 각대도 삼경 음능 철을 보자

0: 용왕이 기가 막혀 토사맥을 더 좀 착실히 보아 병명을 가르쳐 주옵소서. 글랑은 그리허 토사맥을 다시 볼지 맥이 경동맥이라 비맥이 상하운이 북중으로 난 병이요 북중이 전라북이나 합병으로 난 병이니 음양 풍병이라 여섯 가지 기운제 통어져 손예 심지는 증양이요 지정음이는 정음이라 음화동은 황달을 겸하였으니 증세상은 토끼가 와. 만일 그렇지 못하오면 염라대왕이 통성삼촌이요 동방사기가 초상이 되어도 그러한 세암전도라 가르기
1: 좋지.
0: 용왕이 기가 막혀 실롱시 백추약은 어찌 약이 아니 되고 조그마한 토끼칸이 되오리까. 도사왈 대왕은 진이요 토끼는 묘라. 갑인 진수는 대강수요 건진수는 양퇴라. 건강사오는 원성목이요 목국토하고 수생목하였으니 어찌 약이 아니 되오리까. 용왕이 기가 막혀 신세 토끼 구할 길은 전혀 없는지라 연하다. 수연이나 장마

진실

오래기를 불사에 구하랴. 송삼산 한전 구하시고 일발청산은 청자에게 없었으니 못 구하고 죽었으며.

밝은 세상 배고구도 청산 무제한

바꾸.

그래. 도사 이런 말이 태산지간의 유 백구지사하고 요순지군의 유 코수지신이라 대왕의 성덕을 어찌 충의지신이 없사오리까? 이제라도 수궁조종 만조백관을 불러 하겨여 보옵소서. 말이 지자마자 인헐불견 간 곳이 없거다. 용왕이 궁중을 향하여 무수의 사례헌 후 수궁 만조 제신을 일조에 불러드릴죠? 이 세상 갖고 보면 일품 제상님네가 들어오실 터이로되 수궁이라 하는 곳은 맛진 고기가 지천이 되어 저희들끼리 직품을 가지고 들어오는디 이런 과관이 없겠다. 승상고 부성지 도미 반서비로 주소 오중어 할례 박대대 사연들이 뭐 방첨사주의 해용고 반개 감옥관수달 비효수가 병사청우 군수와기 현감홍어 부서잘밤 의사승어 자랑범지 대장범지 조부장조 부별랑 총달에 가올 금구나조 자술령 대원수골에 수폐고무지를 원청구 남세 자리요리 먹대자리 평어중어 대구명태 멸치중치 삼치공치 가를치 물미기 미끈덕배암약어조 그 사려자가사리 돌밑에 껍지에 산내물 중고기 깊은 물에는 금융어 빛좋은 피리짱뚱이 망뚱이 숭통이 올챙이 껴거리 송사린 눈이 가지 그죠

용왕의 병세와 수많은 약재를 읊어내는 말 맛이 신명나는 장단 속에서 전해진 판소리 수군가 가운데 도사가 토끼 간 처방 내리는 대목 약성가 들으셨어요. 성창순의 소리였습니다. 한 장의 음반.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1990년에 출반된 귀한

명반, 성창순 판소리 모음 함께 만나봤는데요. 어제 감상하신 심청가 중 눈뜨는 대목에 절절한 한과 환희, 흥보가 중 박타령의 유쾌한 해학에 이어서 오늘 춘향가의 적성가에 서려있던 풍류의 호방함과 수궁가의 약성가가 전해주는 신명나는 말맛까지 판소리의 희로애락을 다 담은 것 같죠? 시원하고 정갈한 음색으로 보성 소리를 다듬어내고요. 카네기홀 공연과 전 세계 순회 무대를 통해서 우리 소리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던 고 성창순 명창. 2017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타계 한 달 전까지도 마이크 앞에 설 정도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명창의 치열한 공력이 어제와 오늘 네 바탕의 눈대목 속에 고스란히 배어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소리에 모든 열정을 바쳤던 예인. 명창이 한평생 보듬어온 단정하고 그윽한 성음의 결을 가만히 마음에 담아보게 되네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이번 주는 성창순 판소리 모음 만나봤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지치기도 하지만 이 계절이 주는 선물도 있어요. 산과 들의 녹음이 짙어질수록 시장을 가득 채우는 달콤한 제철 과일들인데요. 비가 자주 오면 단맛이 옅어지지만 더운 날이 이어질수록 수박이나 복숭아의 달콤함은 최고조에 달하죠. 옛 어른들도요, 무더위에 지칠 때마다 그래도 과일은 잘 익어가겠구나 하며 위안을 삼으셨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런 걸 보면 지금의 이 더위도 조금은 너그럽게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지친 마음, 달콤한 제철 과일 한 조각으로 시원하게 달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의 황일희입니다. 국내 최고령 여배우인 1937년생 김영옥 배우.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인터넷에서 배우 김영옥이 삶을 살면서 깨달은 인생 별거 없는 이유 6가지가 화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 고민해봐야 답 없다. 밥 먹고 잠이나 자라. 두 번째, 남한테 너무 매달리지 마라. 걔들도 바쁘다. 세 번째, 돈만 쫓지 마. 힘 있을 때 맛난 거 먹어라. 네 번째, 내 몸이 최고의 재산이다. 여러분 공감되시나요? 이 외에도 지나간 일 징징대지 마라. 이미 지나간 버스다. 내일 걱정하느라 오늘 망치지 마라 등이 있는데요. 공감되기도 하고 잘 아는 말이지만 실천하기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오늘은 일요일이고 내일은 월요일인데요. 다가오는 월요일 걱정보다는 지금 일요일 오후부터 잘 즐겨봐야겠습니다. 장서윤의 상사 천리몽 듣고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시작합니다.

장서윤의 상사천리몽 듣고 왔습니다. 해바라기님께서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오프닝 멘트 공감돼요. 순간순간 인생 즐기면서 살으려고요. 정말 문장으로는 너무 알지만 즐길 수 없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화나는 순간들도 있고 짜증나는 순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간이 정말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 계속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오늘도 잊지 말자고요. 물보라님께서도 김용옥님의 말씀 모두 명언이십니다. 알면서 실천이 어렵죠 해주셨습니다. 알면서 실천 못하는 거 우리 너무 투성이죠. 그렇죠? 어릴 적부터 우리 엄마 등짝 스매싱 이렇게 막 맞으면서 진짜 작은 것부터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도 어른이 됐는데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곱씹으면 또 상기되고 좋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7월 26일 일요일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오늘 내용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1부에서는요. 매주 일요일 라이브와 이야기가 있는 시간입니다. 엔스테이지 시간에는 해금 연주자 우아린 씨를 만납니다. 우아린 씨와 얘기 나누고 멋진 라이브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요. 지역 명소 소개해 드리는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인데요. 성보나 여행 작가와 여름 피서 특집 2탄 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어른들이 했던 얘기 중에요 철석같이 믿었던 이야기 있으세요? 저는 외할아버지께서 손주들이 문지방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거를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밟으면 복달아난다 그러시면서 굉장히 무섭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어른이 되어서도 문지방은 절대 안 밟게 되는 거예요. 지 근처도 지나갈 때 살살 넘게 되는 너무 그 말이 무서웠는지 복달아난다 이 말이 어릴 적에 아주 어릴 적에 무슨 말인지는 잘은 몰랐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로 인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른이 돼서도 하지 않게 된 어렸을 때 철석같이 믿었던 이야기 문지방 밟으면 복달아난다입니다. 자 이렇게 청취자분들도 어렸을 때 철석같이 믿었던 이야기 무엇이 있는지 문자로 보내주세요. 재밌는 문자 독특한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요.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또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신청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030입니다.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중 선정해서 현풍 떡갈비에서 드리는 떡갈비 3종 세트 또는 신상민 청년 농부가 직접 농사지어 만든 건강하고 맛있는 기정떡, 우리쌀 별미떡, 아침에도 한 알, 출출할 때도 한 알, 새콤달콤하게 톡 터지는 김밤어 방울토마토, 한봉식품에서 집밥찌개 세트, 우리집 냄새고민, 이제 바스 탈취제에 맡겨보세요. 바스에서 보내드리는 블랙라벨 탈취제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면서 1호의 사랑도 매화 듣고 오겠습니다.

1호의 사랑도 매화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 어렸을 때 믿었던 이야기 문자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참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왔습니다.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1722님께서 말 안 들을 때 엄마가 너 다리 밑에서 울고 있던 거 데려왔다 하셨거든요. 다리 밑을 지나갈 때마다 친부모님 누굴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황당해요. 이 얘기는 진짜 정말 거의 뭐랄까요. 너무 어렸을 때 많이... 부모님이 했던 거짓말 1위잖아요. 1위. 다리 밑에 주워왔다고. 그래서 항상 그 다리는 어떤 다리일까. 저희 땐 그랬던 것 같아요. 2089님께서 어렸을 때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죽는다. 밤에 피리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 진짜 믿었네요. 맞아요. 어떤 분은 진짜 빨간색을 너무 기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연예인 분이었는데 사인을 받으려고 이렇게 막 기다렸거든요. 굉장히 어렸을 때. 근데 빨간 펜을 친구가 급하게 준 거예요. 근데 빨간 펜이라서 사인을 안 해주신다고. 거절당한 기억이 있어서 아, 그 생각이 팍 나네요. 8878님께서 친정엄마가 오셔서 엄마표 밥과 반찬 행복한 주말 보내고 계신다고 엄마 항상 고맙고 사랑해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엄마 사랑 진짜 너무 크죠. 그죠? 엄마 사랑합니다. 3069님께서 다리 떨면 오던복도 들어오지 않고 나간다는 말에 다리 떠는 버릇 고쳤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들 다리 떨면 얘기해 준답니다. 근데 옆에 사람 자꾸 다리 떨면 이렇게 탁 만지잖아요. 안 돼. 자꾸 저도 습관적으로 복 달아나요 이러면서 옆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다리 떠는 분들 손으로 이렇게 막고 그런 분들 많으시죠? 6987님께서도 손톱 자르고 아무데나 버리면 쥐가 그거 먹고 저랑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만화 영화로도 봤던 기억이 있네요. 어릴 땐 헉 그랬는데 지금은 제 대신 일이나 좀 했으면 좋겠네요. 오, 요런 해석도 재밌는데요. 차라리 그 도플갱어가 나타나서 내가 못한 일 막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상상은 제가 또 못해봤네요. 옛날에 손톱 깎으면 밤에 귀신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밤마다 손톱 깎기 숨기던 집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참 세대가 공감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9193님께서도 너 다리 아래에서 주워왔다는 말 믿고 가출까지 생각했어요. 이런 분들 많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골 멘트. 부모님이 항상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이제는 안 믿죠? 물보라님께서도 신발 짝짝이로 신고 나가면 부모님이 편찮으시다 꿈에 이가 빠지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진짜 믿었었네요. 참 이런 얘기 많아요. 진짜 과학적 근거보다는 정말 그 옛날 사람들의 정서가 담긴 재미있는 속설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말이면 다 진실인 줄 알고 알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읽으면서도 참 웃음이 납니다. 그래도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은 우리를 걱정하고 아끼던 그런 마음도 함께 담겨 있는 것 같죠? 오늘도 참 재밌는 추억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3069님께 떡갈비 보내드릴게요. 샵 0302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매주 일요일 라이브와 이야기가 있는 시간 N스테이지 이어질 텐데요. 오늘은요. 해금 연주자 우하린 씨 오셨는데요. 우하린 씨와 음악 이야기, 사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트키키의 스윗 타토르파이 듣고 N스테이지로 이어집니다.

0: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엔스테이지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해금 연주자 우아린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먼저 국악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나눠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의 흥을 현대적인 감각인 힙으로 저만의 방식으로 국악을 널리 알리고 있는 해금 연주가 우아린입니다.
0: 오, 힙으로 알려주고 계신다. 어떻게 보면 힙한 해금 아티스트라고 네. 소개해도 될까요? 이거는 네. 뭐 하린 씨가 지금 소개해 주셨는데 하린 씨가 지으신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하고 있는 이 음악이 국악이라는 네. 장르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와의 이제 크로스오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다소 어렵지 않고 네.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가고 싶어서 이제 그 힙하다라는 뜻 안에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아티스트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0: 우리가 사실 흔히 표현할 때 힙하다라는 거는 굉장히 트렌디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도 하리 씨 트렌드 하신가요?
1: 아, 트렌드 하려고 좀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0: 노력한다. 네. 아니 보니까 본명이 우민정이에요.
1: 맞아요.
0: 활동명은 우하린입니다. 특별히 하린이라는 이름을 선택하신 이유 있을까요?
1: 하린이라는 이름을 선택한 이유라기보다 이제 그 민정이라는 이름이 아무래도 너무 흔한 이름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좀 예명을 한번 네. 써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찾다 보니까 이제 하린이라는 이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0: 역시 힙한 아티스트라 그런지 대부분 국악인들이 예명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1: 맞아요.
0: 그냥 황애리
1: 이렇게 애리스는 이름이 너무 예쁘시니까 또
0: 황한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러는데 하여간 하린 예쁩니다. 이름이 참. 올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버스킹을 했다고 들었어요. 공항에서는 또 어떻게 공연을 하신 거예요?
1: 제가 그 인천국제공항에서 2025년 인천국제공항 버스킹 아티스트를 모집을 했었는데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선발이 되어서 1년 동안 인천공항 이제 면세구역 안에서 공연을 네.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0: 진짜 다양한 사람을 만났을 것 같은데 네. 보니까 네. 한 번만 아니라 굉장히 또 여러 차례 했어요. 1년 동안 했으면 어떤 음악을 공연했는지도 참 궁금하네요.
1: 이제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나라의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 만큼
0: 그쵸.
1: 곡 선정에 대해서 고심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초반에는 주로 이제 제 앨범에 수록된 곡들을 위주로 네네. 연주를 했었던 것 같고 제 곡뿐만 아니라 이제 관객분들이 많이 아실 만한 곡들을 들려드리면 좋을 네. 것 같아서 다양한 K-POP 커버곡들 많이 연주했던 것 같습니다.
0: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0: 저희도 그래요. 장르적으로 뭐 재즈 하면 플라이 투 더 이런 거 흔히 연주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잘 아는 곡을 연주해야 또 사람들이 들어주고 봐주고 맞아요. 하니까 특히 K-POP이 이제 여러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이 주목하고 계시니까 K-POP으로 사로잡아서 하린 씨 앨범으로
1: 맞아요. 딱 스며들게. 그거였습니다. 네.
0: 그랬군요. 반응이 어땠나요?
1: 제가 주로 이제 1터미널에서 주로 공연을 했는데 아무래도 1터미널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분들보다는 해외분들이 훨씬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분들에게는 제가 하는 이 악기가 생소하기도 하고
0: 그쵸.
1: 조금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서 그런지 다들 조금 신기해하셔서 더 관심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정말 외국인들이 해금을 보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어떻게 손으로 음을 하냐고.
1: 맞아요, 맞아요.
0: 그거를 굉장히 신기해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외국 분들이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공항에서 공연을 쭉 하면서 고객 만족 서비스 평가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요거는 또 어떤 건가요? 독특합니다.
1: 고객 만족 서비스 평가 공연을 그 ASQ라고 하는데요. 에어포트 서비스 퀄리티라고 공통적으로 세계 공항 서비스 대상에 이제 문화예술이 포함되면서
0: 네.
1: 고객들의 문화예술 이용 만족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이에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이 ASQ 공연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 버스킹 사업이 네.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공연을 관람하신 관객분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담당자분들이 오셔서 보고 평가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네. 작년에도 진행이 되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평가를 조금 잘 받아야 이 사업도 계속 유지가 잘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리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아니 공항에서 문화예술 사업까지 이렇게 깊게 관여를 하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에서 또 하는 공연이라 왠지 더 특별했을 것 같은데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각양각색의 사람들. 네. 하린 씨도 많이 사람들을 접했을 텐데 참 이분들의 피드백이나 이분들 참 특이하다라는 어떤 경험도 있었을 것 같아요.
1: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그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여서 네. 이제 그분들의 뭐 문화나 취향이 분명하게 이제 굉장히 다양할 그쵸. 거라고 또 생각을 했어서
0: 네.
1: 그런 이제 공항이라는 장소에서 제가 한국적으로 다양한 장르를 선보일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조금 뿌듯했던 것 같고 네, 되게 항상 우리나라 전통을 선보인다는 이 막중한 자부심이. 책임감을 네, 가지면서 항상 공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지난 6월에 태국에서도 공연을 했고
1: 네.
0: 인천공항에서 공연한다는 반응이 너무 좋아서 태국 공항까지 간 거예요?
1: 그 원래 이제 제가 했던 그 인천공항 버스킹 아티스트 그 사업이
0: 네.
1: 그 중에서 뭐 공연을 성실하게 했거나 아니면 뭐 반응이 좋았거나 이런 이제 다양한 평가 기준들이 있었는데 그에 부합하는 이제 아티스트들이 해외 공연을 가게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0: 네네.
1: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0: 하린 씨가 또 뽑혔군요.
1: 네, 너무 감사하게도 네 뽑혀서 이제 네. 다른 두 팀과 함께. 가서 공연을 진행했었어요.
0: 태국 분들은 반응이 어떠세요?
1: 이제 태국 분들은 아무래도 더 이제 이 우리나라 국악의 악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시잖아요.
0: 그렇겠죠.
1: 네. 네. 그래서 그런지 훨씬 더 되게 신기해하시고 어떻게 막 연주하는 건지도 막 물어보시고 네, 되게 신선해하시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태국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한국에 열광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또 전통 문화까지 굉장히 관심 많이 기울여주셨을 것 같은데 올해 상반기 참 바쁘게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하린 씨가 궁금해집니다.
1: 네.
0: 자, 저희 항상 여쭤보는 질문이거든요.
1: 네.
0: 해금을 도대체 언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1: 제가 해금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취미로 해서 이제 6년 동안 취미로 배우다가 이제 예술 중학교를 진학하게 되면서 해금에 이제 조금 뛰어든 것 같습니다.
0: 네. 그 전공적으로 네. 입문을 하셨군요. 그러면은 취미로 6년을 하셨는데 어떻게 접하시게 된 거예요?

0: 취미로 쉽게 접할 악기가 아닌데.
1: 아, 맞죠.
0: 네.
1: 저희 동네에 국악학원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데, 딱 하나 있는 국악학원에 이제 그 공연을 했어가지고 보러 갔었는데, 사실 저 말고 저희 부모님이 해금이라는 악기에 너무 관심을 보이셔서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다. 사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0: 그렇군요. 근데 거의 대부분 사실 부모님의 권유가 많죠. 혹은
1: 맞아요.
0: 방과 활동이 가장 저희는 또 많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중학교 때 이제 결과적으로 전공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이렇게 우할인이라는 이름으로 앨범도 내고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하린 씨는 또 기존과 다르게 새로운 연주 방법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시청각을 만족시켜준 음악과 공연을 선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점이 하린 씨 음악과 공연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1: 네. 아무래도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무브먼트일 것 같은데요.
0: 네.
1: 제가 다른 공연들과 차별점을 둔 것은 무법을 해금 연주가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힙합과 국악을 크로스오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신나는 음악을 연주를 하면서 관객분들도 뛰어노시고 연주하는 저도 이제 무대 곳곳을 누비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제 즐기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금을 메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0: 해금은 보통 앉아서 연주를 많이
1: 네,
0: 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좌식으로.
1: 네.
0: 근데 뛰어다니기도 하고 가서 관객 앞에서 진짜 이렇게 앞에서 연주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관객 반응들이?
1: 초반에는 사실 이제
0: 네.
1: 일어서서 연주를 하는 게 저도 전공을 너무 앉아서 이렇게 전통을 오래 했다
0: 그렇죠.
1: 보니까
0: 몸도 익지 않았을
1: 네.
0: 테고 훈련도 안 됐을 테고.
1: 그래서 서서 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움직이는
0: 그렇죠.
1: 것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막 움직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서서 연주하는 게 다였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래도 관객분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기도 하고
0: 네.
1: 뭐 무대 를뭐 양쪽으로 막 움직이기도 하고 하면서
0: 네.
1: 사람들이 와 이제 가까이 오면 되게 좋아하세요. 네. 가까이서 보여주면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아, 더 많이 움직여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해금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퍼포먼스를 할수 있는 요소들이 있군요.
1: 네, 맞아요.
0: 왜 앉아서만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지? 아니, 2025년 첫 데뷔 앨범 발표를 하셨어요. 제목이 미미미입니다. 영어로
1: 네,
0: 미미미. 해석하면 나나나.
1: 맞아요, 맞습니다.
0: 이곡좀 소개해 주세요.
1: 이제 미미미는 이제 첫 앨범이기도 하고 제가 무법을 해금 연주가로 활동하기 위해 처음 선보이는 앨범이기 때문에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나나나는
1: 네,
0: 나를 찾는 여정이다.
1: 네.
0: 타이틀 외에 수록곡들도 있어요. 어떤 곡들인가요?
1: 미밈이라는 앨범이 힙합과 국악을 크로스오버한 앨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타이틀곡이 조금 서정적인 힙합 사운드와 국악의 만남이라면 다른 수록곡들은 조금 강렬한 락밴드 사운드와의 해금의 조화도 있고요. 레트로 2000년대 중후반에 유행했던 힙합 사운드, 뭐 앰비언스 사운드 등 다양한 이제 힙합 사운드와 해금의 조화가 담겨 있는 곡들이 이제 수록되어 있습니다.
0: 오, 진짜 힙한 아티스트인데요. 장르가 굉장히 많이 다양해요. 계속 들어보니까 이곡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라이브로 이곡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아, 그럼요. 네.
0: 그럼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1: 네.
0: 자, 미미미는 해금 연주자 우아리님의 말씀해 주셨듯이 진정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곡으로 서정적인 감성과 현대적인 리듬이 어우러져서 해금의 새로운 매력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전통 악기의 가능성을 한층 넓혀가는 우아린 씨의 무대, 자, 바로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우아린 님의 미미미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0: 와, 우아린 해금 연주자의 미미미 라이브로 만나보셨습니다. 우아린님께서 진짜 서서 연주를 해주셨는데 음악도 그렇지만 모습 자체가 힙합니다, 여러분. 힙한 해금 연주자 저도 처음 만나보는데요. 이게 힙한 아티스트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몰랐는데 실제로 공연을 보니까요 힙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아니, 첫 곡이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 그래서 미미미라는 제목을 붙이셨는데
1: 네.
0: 이 곡 만드시고 찾으셨나요?
1: 아, 네. 제가 이 앨범을 만들면서 네. 이 곡을 이제 연주하는 저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상상을 해봤었는데
0: 네.
1: 실제로 이 앨범이 발매되고 이제 여러 다양한 무대에서 이 무법을 해금 연주가로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저의 방향성도 잘 잡히게 된 것 같습니다.
0: 오, 네. 그 방향성이 어떤 건지 좀 더 들려주세요. 뭐예요?
1: 아, 아까 제가 이제 공연하면서 그 움직이는 제 모습이 익숙치 않아서 좀 많이 못 움직이고 서서만 연주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0: 네?
1: 연주를 하다 보니까 관객분들의 반응도 되게 좋으시고 함께 즐겨주시는 분들이 분명하게 계셔가지고
0: 네.
1: 조금 더 이제 많이 움직일 수 있게끔 뭐 그런 이제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곡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좀 앞으로의 방향? 예.
0: 약간 해금으로 노래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사실 우리 국악은 가만히 앉아있질 못하잖아요. 들으면 이렇게 흥겹고 그래서 어깨도 들썩거리게 되고 몸도 움직여지게 되는데 항상 그 연주자들이 앉아서만 연주하는 게 저도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서 막 움직이면서 심지어 나중에 약간 댄스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1: 제 다양한 시도 중에 네. 있습니다.
0: 있죠?
1: 네.
0: 왠지 댄스 하실 것 같은
1: 한번 나중에 좀 도전해보고 싶은 네. 부분이긴 합니다.
0: 한번 웨이브 하면서 해금 아름다우실 것 같습니다. 잠깐 상상했는데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일렉트로닉 힙합 같은 그런 장르와 해금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0: 했는데 어때요? 이런 다양한 장르와 함께 해보니까요.
1: 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아무래도 무조건 이 국악 사운드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네, 생각이 드는데 해금이 워낙 음역대도 좀 다양하고 연주에 있어서 좀 다양한 주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장점이 그쵸. 있어서 다양한 시도를 하기에 되게 좋은 악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작업들을 해보면서 네. 생각보다 이 해금의 음색이 일렉트로닉과 힙합의 사운드에도 잘 묻어나구나라는 그렇군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0: 근데 또 반대로 해금이 가진 장점도 참 많지만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1: 네,
0: 많죠. 그건 또 어떤 건지 궁금해요.
1: 해금이 그 방금 들려드린 그 타이틀 곡에서도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서정적인 음색이 너무 이렇게 묻어나오는 곡이다 악기이다 보니까 네, 이 서정에서 조금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0: 막 락으로 하고 싶은데
1: 네, 너무 이렇게 천이 막 곱잖아요. 예쁘게 네, 나니까 조금 더 과격하게 써보고 싶은데 그런 것들 이제 또 주법도 많이 연구를 해보고 하는 네. 중입니다.
0: 그 하린님의 개인적 성격이 어떤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되게 와일드한 음악도 해보고 싶군요.
1: 맞아요.
0: 기대가 너무 되는데요. 보니까 한양대학교 대학원 국악학과 재학 중인 학생이에요, 또.
1: 네, 맞아요.
0: 대학원 생활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 네, 같이 이제 병행하고 있습니다.
0: 네, 어때요, 대학원 생활은?
1: 제가 대학원을 원래 갈 거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계속 해금을 전공하면서 네.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우고 연구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활동을 하고 제가 곡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직도 더 공부하고 배우고 싶은 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학을 이제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네. 활동과 학업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개강 시즌에는 정말 정신없이 바쁜 것 같아요.
0: 진짜 특히 또 시험.
1: 네.
0: 그 시간에는 또 열심히 해야 되니까 학생이니까요.
1: 그렇죠.
0: 공연도 공연이고 음악도 음악이지만 또 학생의 신분으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1: 맞습니다.
0: 여러 가지가 참 바쁘시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라이브 들어보고 싶은데 이번엔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네, 두 번째로는 타이디 쿨로 준비했는데 앞서 이제 들려드렸던 곡과는 조금 상반된 분위기의 곡이어서 함께 들으시면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이 음악은요, 청취자 여러분들 주말엔 라디오 많이 들으신 분들이라면 반가운 음악입니다. 바로 엔스테이지 로고 음악이기도 합니다. 저도 참 이분이 궁금했는데 우아리님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워졌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는 익숙한 음악이죠. 라이브로 들어보면 참 어떨지 궁금해지는데 레트로한 감성의 밴드 사운드와 익살스러운 기타 그리고 해금의 개성 있는 선율이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 곡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깨를 들썩이실 준비되셨죠? 바로 만나볼게요. 우아리님의 타이티 클루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와, 우아리님의 타이리쿨루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와, 진짜 어깨를 들썩이는 게 약간 국악의 어깨를 들썩이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요즘 음악을 듣는 듯한 들썩임의 몸짓이 나왔거든요, 제가.
1: 네. 다행입니다.
0: 원래는 이렇게 국악은 오른쪽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1: 아, 맞죠.
0: 앞으로 뒤로 가는 그런 느낌? 정말 힙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이 곡을 엔스테이지 로고 음악으로 항상 귀로 들었는데 이게 완곡으로 듣기는 또 처음이거든요.
1: 네.
0: 예쁜 음악이네요.
1: 아유.
0: 아니, 계속 이제 힙하다 이런 계속 그 방향으로 이제 제가 질문을
1: 네.
0: 끌어가게 되는데 예명을 쓰신 것도 그렇고 이런 음악의 제목들도 이제 영어로 붙이셨어요.
1: 네.
0: 보면은 결국에는 시대에 발맞춰서 가고 싶다. 시대에 이 시대에 이 해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다. 결국에는 이런 거잖아요.
1: 맞죠.
0: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신 이유도 궁금해요.
1: 아무래도 제가 또 전통을 이제 오래 했다 보니까 전통은 조금 정해진 거를 잘해야 한다라는 그게 굉장히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에는 조금 이제 시대가 좀 빠르게 흘러가기도 하고 해서 그 시대에 조금 맞춰서 이 전통의 아름다움도 조금 알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의 장르도 제가 지금까지 해온 가장 잘하는 장르와 한번 크로스오버를 해서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에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0: 그러면은 사실 지금 하린 씨가 연주해 주신 음악들이 평소 하린 씨도 많이 듣는 장르의 음악들이라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1: 네.
0: 그쪽 방향으로 흘러갔군요. 더 도전하고 싶은 장르가 혹시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아까 댄스도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1: 네. 아직 뭐 확실하게 정해진 거는 너무 없지만
0: 네.
1: 해금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이제 음악은 뭐 물론 형식이라는 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분들이 가장 대중분들이 가장 익숙해 할 만한 곡 길이라고 하면 뭐 2분 30초에서 3분 정도
0: 맞아요.
1: 안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악기로 다 표현을 하는 것보다 악기로서 들려줄 수 있는 부분은 들려주고 뭐 노래를 살짝 가미를 한다던가
0: 좋아요.
1: 네.
0: 그럼 도전 좋아요.
1: 네.
0: 네.
1: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춤을 조금 사이사이에 해본다던가
0: 너무 기대되는데요. 더 힙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1: 이런 다양한 시도를 조금 해보려고 네,
0: 네.
1: 노력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몸이 사실은 악기가 되는 것도 많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몸으로 움직이고 몸으로 노래하고 다른 장르의 협업도 좋지만 진짜 하린 씨가 하린 씨의 몸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도 굉장히 너무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하린 씨볼수 있는

0: 공연 있을까요?
1: 네, 이제 당장 앞두고 있는 공연은 8월 19일에 이제 오후 12시 30분에 서울 갤러리에서 진행되는 런치 스테이지라는 공연인데요. 점심시간에 이제 근처 직장인분들과 서울시청을 방문해 주시는 관광객 분들을 위한 공연입니다. 그래서 이 공연은 매달 진행되고 있기는 한데 이제 다른 이제 자세한 날짜는 그 초록창에 우하린 검색하시면 이제 스케줄표 나오거든요.
0: 오, 네,
1: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0: 네,
1: 같습니다.
0: 그 검색 엔진 중에 초록창 아시죠?
1: 아, 네.
0: 우아린 검색해 주시면 일정표 나온다고 하니까요. 꼭 가서 한번 공연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정말 오늘 우아린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아, 해금이 힙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신선하게 들었습니다.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가는 모습도 참 인상적인데 또 앞으로 어떤 새로운 소리와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찾아주실지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SDG 시간에는 해금 연주자 우아린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멋진 라이브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하리님 보내드리면서요. 해금 퍼포먼스가 뛰어난 곡 중에 하나죠. 1부 끝곡으로 잠비나의 커넥션 듣겠습니다.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2부 조선 블루스의 작야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간 3시 6분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되니까요.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들 직접 가보면 은근 재밌고 유익해서 기억에 오래 남을 때가 많죠. 강원 속초시립박물관이 야간 개장과 전통문화 공연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속초시립박물관이 8월 15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전시실을 무료 개방하는데요. 야간 개장 기간에는 여름방학 특별기획전인 우리들의 작은 친구 곤충도 운영된다고 하네요. 아이들이 곤충 참 좋아하잖아요. 야간 개장이라 조용한 분위기에서 어린이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곤충을 직접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속초 여행 가는 분들 시간 되면 가보면 좋을 것 같네요. 문자 참여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샵 0301로 하고 싶은 얘기와 신청곡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국의 매력적인 명소를 여행 작가와 함께 둘러보는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희지의 달아 높이 곰 도다샤 듣고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으로 이어질게요.

0: 주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시간,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로컬 100에 선정된 지역들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멋진 여행지로 안내해 주실 분이죠. 성문화 여행작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작가님, 오늘은 로컬 100 네. 여름피서 특집 2탄입니다.
1: 2탄. 야!
0: 1탄은 지난주 바다였고요.
1: 네네.
0: 2탄은 산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산이 저는 왜 더 기대됐죠?
1: 산을 더 좋아하시나 보죠.
0: 푸르른 게 너무 좋아서.
1: 아, 초록빛이?
0: 네. 그냥 그게 기분 좋잖아요.
1: 맞아요. 그 심신 안정에 좋은 그 색깔 중에 하나가 그린이래요.
0: 네.
1: 그래서 치료하거나 치유할 때도 그린 녹색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0: 오늘 그래서 그린 옷을 입고.
1: 어떻게 알았죠? 약간 침엽술인 것 같나요?
0: 그래서 오늘 다섯 곳 알려주시나요?
1: 네. 뭐 마음 같아서는 사실 101번째까지 알려드리고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도 계곡 여름 피서지로 여름 피서지 특집 2탄 베스트 5 네. 산을 골라왔습니다.
0: 아니 바다도 물론 좋죠. 근데 산으로 피서 가면은 계곡에서 물놀이 해도 개운하고 또 그늘도 많으니까요. 바다보다는 약간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자외선도 막아지고 오히려 또 바다보다 산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그럼요. 네.
0: 네, 작가님은 혹시 산 괜찮아요?
1: 저도 고르라고 하면 바다랑 산 중에 고르라 하면 저도 산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한때 제가 또 캠퍼로 날렸을 때 한 근 10년 정도 매주 캠핑을 갔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이제 여름 캠핑장 고를 때는 늘 계곡으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국립공원이나 또 자연휴양림 뭐 이렇게 뭐 산림휴양원 같이 우리나라가 사실 산의 진심이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되게 산과 나무를 가꾸는데 맞아요. 공을 많이 들이세요. 그래서 국립공원이나 자연휴양림만 가도 정말 멋진 계곡들이 펼쳐져 있어서 캠핑 여름 캠핑 갈 때는 꼭 그곳을 찾아서 네. 가고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다녔던 경험과 최근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계곡으로 피서 가실 때 주의점은 너무 물 가까이에 이렇게 정해지지 않는 곳에
0: 네.
1: 텐트를 치시면 안 되고 네. 국립공원 보면 이제 야영장이나 다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0: 그쵸.
1: 캠핑장,
0: 맞아요.
1: 야영장에서 하셔야 위급한 순간에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으실 수 있고 이게 정말 안 해보신 분들 모르는데 저 이제 한참 다닐 때는 계곡 옆에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0: 그쵸.
1: 이렇게 국립공원 아닌 데에서는 옆에 하면 진짜 비가 좀 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나? 하고 이렇게 뒤돌아보면 집채만한 물이 불어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절대 위험하니까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된다는 점 감안해 주시고
0: 맞아요.
1: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진짜 그런 점에서는 바다보다 훨씬 계곡이 무섭잖아요.
1: 무섭습니다. 네.
0: 정말 장마철에는 꼭 필수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여기 사람들 안 오는 구역이야.
1: 맞아요.
0: 야 여기 우리밖에 몰라.
1: 근데 국립공원은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속관해 주시기도 하는데 이제 아닌 곳들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0: 있어요.
1: 진짜 위험한 건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네.
0: 깊숙이 들어가시는 분들 있어요. 사람 피해서
1: 네,
0: 여기가 한적해 이러면서 여기 물 웅덩이 고여 있는 거 봤지? 여기 나만 알고 있는 곳이야. 이렇게 자기만의 그 핫스팟을 알고 계시잖아요.
1: 네.
0: 그런 분들 정말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1: 그럼요, 네.
0: 지정된 장소로. 놀러 가시길.
1: 너무 이렇게 위험한 얘기부터 해서 좀 그런가?
0: 진짜 주의를 줘야.
1: 아, 예, 정말 주의는 드려야 네, 돼서.
0: 다시 한번 네. 상기하는 건 좋잖아요.
1: 네네.
0: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피서 특집 2탄
1: 네.
0: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은 어디로 갈까요?
1: 첫 번째 산을 어디로 갈까 고민했는데 요즘 뭐 전남 강주 통합특별시 출범하면서 전국적으로 좀 관심이 뜨겁죠.

0: 있잖아요. 그래서 네. 남도에 있는 산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사실 전라남도랑 강주 광역시 이 인근이 산이 정말 깊고 높은 곳들이 많아요. 산맥 자체가 그래서 계곡 좋은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각 지역마다 정말 유명한 계곡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제일 사랑하는 네. 계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도선국사가 네. 앉아 다부자를 하면서 수행을 하다가 일어난 순간 다리를 다쳐서 나무를 탁 잡았더니 거기서 나온 수액을 먹고 네. 다리가 금방 나았다는 그 고로쇠 수액의 전설이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전남 광양의 백운산인데요. 네. 이곳에 자연휴양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 수액까지 신비한 능력을 갖춘 곳이면 물이 얼마나 좋겠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계곡도 넓고 수량도 풍부하고 물도 맑고 그러니까 그런 계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백운산이 사실 굽이굽이 되게 유명한 계곡이 많은데 4대 계곡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한 두 계곡 쪽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계곡은 어치 계곡이에요.
1: 이게 어치 계곡.
0: 네, 예전부터 광양의 현지 분들이 여름 피서지로 즐겼던 곳이거든요. 네. 근데 이곳이 구시 폭포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폭포수가 내려진 물이 흘러서 넓은 소를 만든 계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거의 얕아요. 그래서 영유아 뭐 3살, 4살 아이들도 데려가서 튜브 가지고 가서 물놀이 하기에 약간 풀장처럼 생겼어요. 네. 계곡 물 자체가. 그래서 어치 계곡은 되게 현지인들도 살아있는데 최근 들어서 찾아가 보신 분들이 여기 여름 피서 오면 좋겠다 생각하셔서 전국에서 진짜 많이들 찾아오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구시 폭포부터 이렇게 좀 산 트레킹 해가지고 물 따라서 구경하시다가 계곡 소 어치 계곡에서 물놀이 좀 하시고 그 옆에 이제 오로대라고 해가지고 약간 동굴처럼 생겼는데 폭포수에서 나온 물이 이슬이 생길 결로가 생길 정도로 네. 차가운 네. 이렇게 미스트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 음이온도 정말 많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건강도 챙기시면서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 계곡길 따라서 7km 정도 생태 탐방로도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름 모를 생물들도 되게 많고 이렇게 사진 찍어보면 요새는 어플에서 그 식물이 뭔지도 다 되게 나오는데 맞아요. 우리가 못 봤던 식물들이 많아서 동식물들 관심 많은 아이들이랑 생태 탐방 즐기시기에도 되게 좋습니다.
1: 구시 폭포에서 어찌 계곡까지 해서 오로대까지.
0: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동곡 계곡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광양 백운산을 대표하는 계곡인데 엄청 깊고 소가 넓어요. 네. 그래서 그곳은 이제 좀 이제 일반인들이 간다기보다는 좀 어른들이 많이 가서 노는 일반인이 아니라 가족보다는 네네. 좀 어른들이 가서 노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암괴석으로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풍경이 좋아요. 그래서 예전 전에 거기에서 조선시대 때는 선비들이 가서 여름에 고기 구워 먹고 너비하니 해 먹으면서 시조 읊고 그랬던 계곡이라고 하더라고요.
1: 그런 곳에서 이제 소리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제
0: 득음하시고
1: 폭포를 깬다고 하잖아요.
0: 아 폭포가 이기냐 내 소리가 이기냐.
1: 저희도 실제로 산공부 같은데 꼭 폭포 있는 옆에 그렇게 산공부를 해요.
0: 에리 씨도 가보셨어요?
1: 저도 가봤죠. 근데 이제 당연히 폭포 소리가 더 크죠. 안 들려요. 아, 물론 폭포의 그 넓이만큼 또 다르니까요. 물의 소리가. 근데 하여간 그 폭포 하면 항상 그 판소리 한 사람들이
0: 생각나요.
1: 겨뤄보고 싶다. 폭포 소리와 함께.
0: 맞네요. 네.
1: 잠깐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자연휴양림이면 숙소나 캠핑장 같은 편의시설도 당연히 갖추고
0: 그럼요.
1: 있죠?
0: 네. 자연휴양림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일단 숙박시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숲속의 집부터 해가지고 산림무한 문화휴양관 해가지고 숲을 이용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곡계곡 바로 옆에 백운산 자연휴양림 문화관이 있어서 그곳에 가시면 숲속의 집도 예약해서 숙박하실 수 있고 또 텐트 치고 야영할 수 있는 야영장도 계곡길 따라서 이렇게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뭐 텐트 치시는 거 좋아하시는 캠퍼들은 거기에서 텐트 치고 이렇게 피서 즐기시면 좋습니다. 백운산은 사실 치유의 숲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라 네. 그 각종 명상이나 숲속 트레킹 할 수 있고 또 해설사분들이 자연 해설사분들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탐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친구분들 뭐 이렇게 가족분들 3대가 같이 즐길 수 있는 곳들이 많으니까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진짜 이런 숲속에서 요가 같은 거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0: 요가도 하시고 요새는 뭐 다양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명상하는 게 많았는데 네네. 지금 가면 그 진짜 인도 분들, 요기 분들이 하시는 요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하시는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0: 있더라고요. 그래서
1: 맞아요, 맞아요.
0: 그게 더 좋은가?
1: 아니, 진짜 되게 좋다라고 그 명당 있잖아요.
0: 네,
1: 다 어디에
0: 있습니다. 네.
1: 가면 꼭 그곳에 요가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잡아서
0: 예, 기운이 이렇게
1: 기운을
0: 돈대요. 맞아요, 맞아요.
1: 받으려고. 그러니까요. 자, 계속 재밌는 얘기를
0: 더
1: 추가하게
0: 해드리고
1: 되는데.
0: 싶은데 이제 직접 가서 보시는 게.
1: 두 번째 산 피서지로 떠나볼 거예요. 두
0: 두 번째
1: 번째는요?
0: 산은 경남 합천에 있는 가야산 국립공원인데요.
1: 오.
0: 이게 합천 가야산 하면 사실 해동 지역 제일의 명산이라고 꼽혔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1: 네.
0: 동쪽 지역에 동쪽 동해안 지역의 제일 명산은 합천의 가야산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풍경도 좋고 산세가 수려하기로 유명한데요. 여기에서 제일 유명한 계곡은 그 기암괴석으로 아무래도 동해안 쪽에 있는 산들은 바이산이 많거든요.
1: 네.
0: 그래서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홍유동 계곡이라는 데가 제일 유명해요. 근데 여기가 가을 단풍이 계곡물마저 이렇게 붉게 물들였다 해서 홍유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곳이라 가을에 되게 예쁘긴 한데
1: 가야산.
0: 가을만 예쁘냐? 가을에 이쁘려면 여름에 잎이 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녹음도 너무 싱그럽고 초록초록한 기운이 듬뿍 느껴지는 곳이기 때문에 홍유동 계곡에서 피서 즐기시는 분들 많은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국립공원이니까 야영장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야영장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한 곳은 백운동 야영장이라고 해가지고 국립공원 입구에서 가까운 곳이 백운동 야영장인데 여기 이제 많이들 가세요. 차를 주차하기도 편하고 이제 편의시설이 좀 많이 갖춰져 있는 곳이라 백운동을 많이 가시는데 이제 저는 소개해 줄때 항상 치인 야영장에 가보라고 하거든요.
1: 네네.
0: 네, 치인 야영장과 삼정 야영장은 좀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갈수 있는 곳이었는데 치인 야영장은 정말 숲속에서 하룻밤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숲속 캠핑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1: 진짜요.
0: 곳입니다. 그래서 치인 야영장에 한번 가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과거에 그 캠퍼로서의 휘젓고 다니셨을
0: 네.
1: 때 많이 다녔던.
0: 그럼요. 여기는 진짜 소나무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이게
1: 와.
0: 대부분 국립공원 야영장 가면 화렵수림 있는 데가 아무래도 이제 평지이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숲속에 좀 들어가야 되는 곳이라 치인 야영장은 정말 소나무들 숲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 솔향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봄에만 안 가시면 됩니다. 봄엔 노랑 가루가 막
1: 그쵸,
0: 날라와서
1: 그쵸.
0: 좀 힘든데 봄만 피하시면 나머지 계절은 정말 멋진 캠핑을 즐기실 수 있어요.
1: 판소리의 단가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 짧은 단가. 거기 저는 항상 가야산을 단가로만 접해가지고
0: 단가에 많이 나오죠.
1: 운담풍경에
0: 맞아요, 맞아요.
1: 가야산이 나와요. 가야산 송이산 이렇게 하면서 가야산이 나오는데 그 가야산은 이렇게
0: 노래로 만나셨던 가야산 올해는 꼭 한번
1: 소개를
0: 가보시길.
1: 받으니까 가보고 싶네요. 아니 가야산 하면은 또그 유명한 팔만대장경이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해인사.
0: 네.
1: 유명하잖아요.
0: 해인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치인 야영장에서 한 1.2km 정도밖에 안
1: 가깝죠.
0: 떨어졌어요. 네,
1: 네.
0: 가까워요. 그래서 치인 야영장에서 하룻밤 묵으시다면 홍유동 계곡에서 피서 즐기시고 이제 치인 야영장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해인사까지 한번 둘러보시면 여름 여행지로는 딱 좋은데요. 이게 그 홍유동 계곡에서 이제 걸어가시면 해인사 들리고 소리길 아까 말씀드렸던
1: 네.
0: 가야산 소리길이 있어요. 소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셨던 길이라고
1: 그래요?
0: 해서 그래서 단가에도 나왔나 보다.
1: 그랬나?
0: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가야산 소리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길 트레킹 따라서 쭉 가면 해인사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 따라가시면 되게 좋은데 해인사 가시면 세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인 팔만대장경이
1: 맞아요.
0: 정말 해인사에 있잖아요.
1: 네.
0: 그 팔만대장경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이게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으니까 800년 된 목조 활판이거든요. 근데 가보시면 그 장경판전이라고 해인사의 가장 높은 곳에 나무로 된 건물 안에 나무로 된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데 유리로 되어 있지 않고 바람이 이렇게 습도와 기후를 다 과학적으로
1: 네.
0: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도 보존되어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장경판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고 그 안에 있는 팔만대장경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이거든요. 근데 어제 부산에서 세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가 열렸어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세계적인 대회가 열릴 만큼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뛰어나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그중에 치의를 꼽자면 제 입장에선 팔만대장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꼭 한번 아이들이랑 보시면 좋은데 사실 이게 사전 예약제를 하면 그 장경판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탐방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내부 시설 보수 관계 때문에 그게 좀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바깥에서 건물 바깥에서 이게 나무 창살 틈으로 이렇게 보면
1: 맞아요.
0: 팔만대장경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0: 그저께라도 보고 오시면 되게 희한하게 고요히 마음도 편안해지고 특이한 느낌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제가 다른 얘기지만 해인사 팔만대장경이 그게 이제 너무 많은 그 시민들에게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훼손이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0: 네, 내부에 들어갔을 때 그러시는. 네,
1: 그래서 그거를 있습니다. 잠시 닫을 때 이제 그걸 이제 이제 못 본다 우린 팔만대장경을 이렇게 해서 이제 공연을 엄청 크게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오. 공연을 했었어요.
0: 그럼 가야선 가봤네요. 해인사만 갔다 오셨군요.
1: 그게 가야산이구나.
0: 네.
1: 그 산이 보이는 게 가야산인
0: 그렇습니다.
1: 거잖아요.
0: 네.
1: 그랬군요. 네. 그래서 정말 와 멋있는 팔만대장경 눈앞에서 처음으로 봤었는데 지금 열려있죠? 지금은?
0: 지금 이게 내부 탐방은 안 되고 바깥에서 나무 창살 사이로는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어때요? 너무 멋있잖아요. 네. 자, 세 번째 산 어딘가요?
0: 세 번째 산 피서진 사실천은 여기 겨울 캠핑을 많이 갔던 곳인데 여름 계곡이 정말 좋거든요. 이게 지리산이랑 좀 가까운데 전북의 무주에 있는 덕유산 국립공원입니다. 이 무주 덕유산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한라산이니까 해발 1947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리산이 천안봉까지 해도 1915m인데 덕유산 그 밑에 그러니까 한 삼형제 중에 막내 정도 되는데 네. 해발 1614m 정도 된 높은 산입니다.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겠죠. 그래서 네. 무주 이제 덕유산 국립공원 하면 무주 구촌동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여름에도 구촌동 계곡 사람들은 에어컨이 뭐예요? 라고 하신다고 선풍기도 안 튼다고. 근데 진짜 안 트세요. 정말 가보시면 알아서요. 와 여름에 에어컨
1: 추워요.
0: 추워요. 계곡 옆에 있으면 밤에는 진짜 춥습니다.
1: 모기도 없을
0: 모기
1: 것 같아요.
0: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구촌동 계곡은 정말 여름에 꼭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 무려 계곡의 길이가 25km입니다. 그래서 무주 구촌동 계곡길 따라서 트레킹만 한번 해도 정말 여름에 땀을 확 가실 수 있는 네. 그런 멋진 피서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계곡도 좀 넓은 안반들이 있어서 좀 뭐 계곡에서 탁족도 하고 물놀이 좀 하다가 좀 추워진다 싶으면 이제 바위로 홀딱 올라와서 좀 따뜻하게 데워진 거의 바위에서 몸 좀 녹였다가 다시 계곡에서 피서하시고 하기에 딱 좋은 계곡지기거든요.
1: 따.
0: 들었습니다. 따. 물도 금방 말라요. 바위에서. 그래서 이곳에도 야영장이 따로 있어요.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도 침엽수림 안에 야영장이 되어 있어서 그다음 뭐 참나무나 소나무 숲 안에 빽빽하게 나무가 있는데 그 안에 야영장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되게 서늘하고 시원하게 숲속 캠핑 즐기실 수 있고 여긴 또 워낙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오시니까 최근에는 시설물들을 많이 보강하셔서 카라반 같이 그냥 몸만 가도 되는 캠핑을 즐길 수 있게 카라반 시설도 되어 있고 통나무집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가시면 되게 재밌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깊고 길다고 하니까 또 등산 좋아하는 분들은 한번 이 정상 도전할 만은 또 한데
0: 해발 1600m를?
1: 네. 너무 그러기에는 높은 산이라서 네. 등산 초보자들은 도전할 생각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0: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
1: 아, 그래요?
0: 덕유산 갔으면 정상은 보고 와야죠.
1: 무서워요.
0: 이게 전 세대가 가장 쉽게 정상의 절벽을 만날 수 있는 국립공원이 또 덕유산인데요.
1: 네?
0: 이게 덕유산 리조트에 가보시면 관광 곤돌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아
0: 네. 케이블카 네. 느낌이죠. 그래서 거기서 15분만 타면 해발 한 설천봉까지가 해발 1520m인데 그게 네. 곤돌라 거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려서 도보로 향적봉이 정상인데 한 100m 정도 올라가시면 네네네.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왕복 한 걸어서 40분이면 충분히 다녀오실 수 있는 네. 거리라 금방 다녀오실 수 있으니까 거기 나무 데크길도 깔려 있어서 어르신분들도 그냥 쉽게 오르락내리고 네. 또 데이트하시는 이렇게 구두 신은 하이힐 신은 예쁜 아가씨들도 네. 그렇게 정상까지 금방 갔다 오실 수 있으니까 다녀오시면 좋고 아, 난 곤돌라 타지 않고 좀 숲길을 느끼고 싶어 하시는 네. 분들은 그쪽이 약간 예전에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이렇게 넘어갔던 길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산길 숲길을 조성하시면서 어사길이라는 트레킹 길을
1: 네.
0: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트레킹 길도 구촌동 탐방지원센터에서 100년사까지 이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사길도 한번 걸어보시면 좋습니다. 나무길이.
1: 시험 앞두고 계신 분들 이렇게
0: 기운
1: 머리에
0: 있게.
1: 띠 하나 들르고 합격 이렇게
0: 좋습니다. 그러시면 좋겠네요.
1: 아니 여름 숲 너무 좋은데
0: 네.
1: 또 모기나 날파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0: 약간 긴 소매 옷이랑 네. 긴 바지 입고 가시는 게 좋은데 이제 계곡에는 사실 이제 무주 구촌동 이제 이

0: 덕유산은 사실 저는
1: 추워서
0: 네, 목이 못 마, 목이 안 물려봤어요. 그쪽 그 갔을 때
1: 모기를 잘 타는 사람들은 무조건 탑니다.
0: 아, 무조건 숨어있던 모기가
1: 그러니까 꼭 얇고 통풍 잘 되는 긴옷 같은 거 챙겨서 입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얘기 나눠볼게요. 정경옥의 더불어 숲 듣겠습니다.

정경옥의 더불어 숲 듣고 왔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여름피서 특집 2탄 산 피서지를 돌아보고 있는데요. 작가님 네 번째 산 어디인가요?

0: 3개의 계곡이 제일 유명해요. 네. 근데 여기도 일단 유명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가서 피서를 물놀이도 하고 피서를 즐길 수 있으려면 계곡이 넓고 일단 물도 맑고 수심도 얕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송계 계곡이 바로 그렇습니다. 또 계곡 주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너럭바위들이 여기에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돗자리 깔고 수박도 드시면서 이렇게 어차피 해가지고 오는 쓰레기는 그대로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그래서 간식도 드시면서 물놀이 하시기에 정말 좋고요. 계곡 주변이 다 뭐랄까 소나무예요. 소나무가 가로수처럼 계곡 주변으로 이렇게 따라서 좋아요. 심어져 있어서 되게 좋고 한여름 폭염 따위는 느껴볼 새가 없을 정도로 네. 한 24도 정도 유지될 정도로 숲이 우거져 있어요. 그래서 직사광선 피하면서 즐겁게 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어디에서 뭐 캠핑할 만한 곳이 어디야? 라고 하면 전 닷돈제 캠핑장을 항상 소개해 주는데요. 여기가 사색 캠핑장이라고 이름은 닷돈제 사색 캠핑장이거든요. 네 가지 매력이 있다 해서 사색인데 네. 캠퍼들 사이에서는 여기에는 별 4성급 캠핑장이다 할 정도로 시설물도 정말 많고 다양한 숙박시설이 갖춰져 있고 편의시설도 정말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와이파이도 제일 잘 터지는 곳이 여기다라고 하는 정도로 정말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랑 가도 아이들이 뭐 이런 데까지 왔어 라고 투정 안 부리고 놀 수 있을 정도로 설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뭐 일단 진짜 몸만 가시면 돼요. 집같이 호텔 그 프라이빗한 리조트 시설처럼 되어 있어서요. 네. 그냥 이렇게 몸만 먹을거리 싸가지고 가시면 럭셔리하게 자연성 캠핑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네.
1: 풀옵션이라는 말을 괜히 붙이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0: 네 맞습니다. 풀옵션 사색 캠핑장입니다.
1: 오, 좋습니다. 아니 월악산은 저도 처음 듣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캠핑장까지 있다고 하니까 풀옵션에 올여름 가족끼리 피서 간 김에 또 월악산을 구석구석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하룻밤 캠핑장 주무시면 오전에는 물놀이 하기에는 좀 싸늘하다 하긴 좀 그렇고 좀 춥거든요. 네. 그래서 오전에 뭐 할까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한번 이렇게 트레킹 삼아서 산길 따라서 이렇게 산책 즐기시면 좋은데요. 송계계곡 인근에도 그 명품 숲길이 조성되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송계계곡 바로 옆에는 또 만수계곡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이어지는 곳이 자연 관찰로로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만수계곡 탐방지원센터에서 시작하시면 되는데 한 2km 정도 여긴 높지도 않아요. 경사가 없어서 거의 평탄한 둘레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순환형 코스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한 바퀴 돌면 한 2시간 정도면 충분히 돌아오실 수 있고요. 거기에는 야생화 단지도 있고 또 나무들도 이렇게 침엽수, 화렵수가 골고루 섞여 있어서 나무 관찰하면서 돌아보시기에 되게 좋아서 아이들이 이렇게 생태 체험하기에 되게 좋습니다. 뭐 무장의 데크길이 일단 깔려 있어서요. 네. 뭐 유모차나 휠체어나 뭐 지팡이 짚으신 어르신들도 이렇게 한 바퀴 쉬엄쉬엄 돌아보실 수 있게 됐고요. 네. 그 코스대로 조금만 더 가면 역사 기행 코스로 즐길 만한 곳이 있는데 미륵대원지라고 해가지고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절터가 있어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불상과 석탑 조금 남아있고 터만 좀 남아있는데 엄청 부지가 넓어요. 평지에. 그래서 와 여기에 이게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다면 정말 엄청난 규모의 사찰이었겠구나 느껴지는 절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명승지로 저희가 보존되어 있는데 그 터에 가보시면 그래도 이게 그 당시에 거기에 터를 잡는 이유가 기운이 좋은 게 있대요. 그래서 가보시면 되게 마음 편안하고 역사 공부하기에도 아 고려시대 때 우리가 이런 사찰을 지었구나 이렇게 보이면 아이들이랑 역사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요. 이 터 얘기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남 강양의 백운산에도 옥록사지터라는 게 동곡계곡 바로 옆에 있어요. 네. 근데 이 터도 되게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백운산 가시면 옥록사지터에 한번 가보시면 좋고요. 이쪽 그 월악산 국립공원에 가시면 미륵대원지터에도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미륵대원지요. 네. 꼭 이런 좋은 곳에 가면은요. 꼭 그런 분들 다 있으시죠? 돌멩이를 꼭 하나 올리고
0: 정말 많아요. 미륵대에 언제 가면 저는 돌탑 하면 거의 뭐 해도 한 15cm, 20cm가 네. 있잖아요. 여긴 제 키만 한 돌탑들이.
1: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문화일 수도 있는데
0: 그렇죠.
1: 꼭 그런 좋은 터에 가면은 기도를 드리고 싶고 소망하고 싶으신 것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에 꼭 근데 남이 올려뒀던데 위에 계속 쌓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네. 진짜 거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키만한 어떻게 그렇게 세울까요?
0: 우리나라 국민 정서인 것 같아요. 약간 뭐 이렇게 평안함을 네.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0: 그냥 땅바닥에 하나 올려두는 것보다 자기 제일 높은 곳에 올려두고 싶은.
1: 아니 뭐 에리신 가서 처음 내가 기단을 만들겠다는 마음.
0: 그런 분들도 계시군요. 저는 처음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미륵 대원지에 돌 하나 쌓고 오는 걸로. 마지막 산 피서지도 소개해 주시죠.
1: 아유, 뭐 마지막 산 피서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설악산 같이 금강산 뭐 그런 느낌처럼 강릉의 오대산으로.
0: 오, 들어봤어요.
1: 네, 오대산 들어보셨어요?
0: 네, 들어봤죠.
1: 오대산의 소금강 계곡으로 오. 피서를 가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소금강 계곡은 율곡 이 선생님께서 네. 마치 금강산을 축소해 놓은 것처럼 예쁘구나 해서 소금강 계곡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곳이에요. 그래서 기암 계속도 되게 많고 맑은 소, 그러니까 계곡 소가 있고 또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서 여기는 국가명승 1호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계곡이고 여름에 많이들 찾아가시는 곳인데요. 계곡물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곳이 되게 맑은데 네. 이 소금강 계곡이 넘버원입니다. 계곡물 맑기로 따지면 되게 맑습니다.
0: 왜요?
1: 이게 그 발원지 자체가 어차피 설악산, 금강산 그쪽에 시작이 되다 보니까 상류 지역이 있다 보니까 되게 맑은데 뭐랄까 물소리가 시원해요. 그러니까 오. 계곡은 물소리가 일단 시원하긴 한데 네. 이 소금과 계곡은 바위에 부딪혀서 나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바다 느낌은 아니, 정말 옷구슬 굴러 은쟁반에 옷구슬 굴러가는 소리라는
0: 그래요?
1: 느낌이 나요. 그래서 ASMR 즐기기 멍때리기 좋은 계곡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도 물론 야영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오대산 소금강 자동차 야영장이라고 넓게 조성되어 있는데요. 사이트 이제 야영장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어서 이렇게 물건 실어 나르기에도 되게 네. 편리한 곳이에요. 그래서 가족 동반 피서객들에게 무척 편리하게 샤워할 수 있고요. 온수 샤워장부터 시작해서 세척장부터 네. 이게 다양한 편의시설이 풀로 갖추고 있어서 또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깨끗하고 청결한 것도 있습니다.
0: 요즘은 진짜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워낙 캠퍼들도 많이 이제
1: 네,
0: 생겨났고
1: 네.
0: 어딜 가도 물론 화장실은 다 갖춰져 있지만 진짜 이제 목욕도 잘 할 수 있고 옛날엔 저희는 약 막 수도가에서 막
1: 저 캠핑할 때만 해도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나무 데크가 있는 야영장이 없었어요. 그냥 땅이었어요. 그래서 나 먼저 텐트 친 사람이
0: 맞아요.
1: 됐다. 그리고 아주 이후 이렇게 막 오밀조밀
0: 맞아요.
1: 그렇게 있었던 재미도 있었는데 또 잘 단장되면 아이들이 간다고 할 때 반항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좀 그럼 씻는 데도 있는 거지? 그럼 온수도 나온단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기에.
0: 근데 또 사람이 많이 몰리면 규칙이라는 게 또 필요하니까요.
1: 그럼요. 네.
0: 그렇게 규정하고 규칙을 또 세워줘야 또 쓰레기 또 이제 덜 버리게 되고.
1: 요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자판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0: 맞아요. 재활용도 이렇게 탁 넣게 되고.
1: 맞아요.
0: 봤습니다. 아니 산에 가면은 물론 이제 시원하고 물놀이 생각하실 분들도 많지만 또 산에 가면 먹거리도 많잖아요.
1: 먹거리도 많고 제가 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산에는 정말 건강하고 맛있는 밥상이 기다리고 있어서.
0: 뭐가 맛있을까요?
1: 국립공원은 일단은 다 산채 정식은 기본적으로
0: 기본이죠.
1: 네,
0: 맞아요.
1: 기본적으로 맛있는데 그 산마다 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오대산은 아무래도 강원도 지역이다 보니까 좀 쌉싸래하고 향긋한 산나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곰치나 참나물 같은 거 그날그날 채취하신 마을 분들이 채취하신 거 가져다가 네네. 참기름이랑 고추장 조금만 넣고 비벼 먹어도
0: 맞아요.
1: 되게 맛있는 그 산채 비빔밥 즐기실 수 있는데요. 강원도 쪽은 또 메밀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막국수가 유명한데 네. 메밀 막국수가 이 메밀을 그 전병처럼 부쳐주세요. 부침개처럼 바삭하게. 그래서 막국수에 메밀 전병 부침개 하나 드시면 좋고 또 감자전. 와 감자전은 강원도에서 먹어야 돼요. 이게 두툼하게 빈대떡 처럼 네. 붙여주시는데 정말 맛있고요. 이건 네. 진짜 막걸리가 물처럼 들어갑니다.
0: 정말 맛있고요.
1: 정말 맛있어요. 정말 감자전이랑 메밀 전병은 꼭 드시고 오셔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충북 제천 월악산은 여기엔 약선 밥상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0: 네.
1: 약이 되는
0: 약선 밥상.
1: 밥상. 네. 여기는 이제 각종 더덕이나 뭐 당기, 황기, 감초물로 우린물로 밥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밥에다가 각종 산나물을 같이 주시는 약선 밥상이 네. 되게 유명한데 그것도 한번 꼭 드시면 좋은데 또 약초물에 밥만 하냐? 아닙니다. 돼지고기도 삶습니다. 그래서 약선 수육이 정말 네. 맛있습니다. 돼지고기만 삶냐? 닭도 삶습니다.
0: 네. 그래서 닭 있어야죠. 네.

0: 꼭 산에는 닭을 먹잖아요. 네, 백숙 이런
1: 맞아요.
0: 거.
1: 맞아요. 그 월악산 자체 약초가 향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 한방 백숙이나 한방 수육 드시고 오시면 아마 여름 되면 생각나실 맛일 거예요. 그리고 그거 드시면 되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무주 덕유산, 제가 덕유산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덕유산은 또 민물 강이 좀 옆에 흐르고 있어서 뭐 쏘가리나 맥이나 그런 빠가사리 동자개 이제 봉가재 동자개가 원래 이름인데 그 녀석들을 푹 뼈채 고아가지고 그 물에다 밥을 찹쌀을 넣어서 어죽을 끓여주시거든요. 근데 그 어죽 되게 많나요. 그리고 그 어죽에다는 그 빙어하고 작은 피라미를 약간 튀기듯이 팬에 구워서 동그랗게 뱅뱅이로 이렇게 돌려서 네네네. 고추장 양념을 네네. 단짠단짠하게 해갖고 발라갖고 한 번 더 구워서 주시는 도리뱅뱅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죽이랑 도리뱅뱅이는 덕유산 가시면 꼭 한번 드시고 오셔야 합니다.
0: 그거 아시죠? 산에 갔을 때 그렇게 드시고 약주 한잔 하시고 취하셔서 또 산을 타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1: 당연하죠. 아, 요새는 다 맞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0: 주의하세요. 네, 그러면 진짜.
1: 이게 정말 여름 산은 습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미끄러지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0: 꼭 그런 거 맛있는 거 먹을 때 꼭 한잔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실 때는 오늘 그냥 끝났다 일정이 그렇게 하는 걸로
1: 내려오셔서 드시면 됩니다. 네.
0: 맞아요. 아, 산채 밥상 하니까 막 침이 계속 고이는데 산을 이렇게 쭉 둘러보고 건강한 기운도 받는 데다가 건강한 음식까지 먹고 오면 여름을 진짜 아주 건강하게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1: 지금 봐 여기 계곡물이 흐르면 좋겠다. 탁조개 하면서 방송하면 너무 좋겠네.
0: 소리가 절로 나오죠. 여름이 정말 건강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산을 보니까.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진짜 우리 청취자분들 오늘 산 5 피서 특집 2 들으시고 건강한 여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여름 피서지 2탄 산소개 잘 받았습니다. 작가님 덕분에요. 여름 피서지를 다 다녀온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성분화 여행 작가였습니다. 성분화 여행 작가님 보내드리면서요. 부기살룬의 좋아라고 듣겠습니다.

두기살론의 조화라고 듣고 왔습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공연 가본 분들 많으시죠? 올 가을에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세계 최정상 오케스트라 빈필하모닉과 협연한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아마 조성진 씨 팬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지난 2024년 빈필하모닉의 내한 공연에서 협연한 데 이어서 2년 만에 합을 맞추는 거라고 하네요. 특히 이번 공연에서 빈필하모닉과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지휘자 투간 소키에프가 지휘봉을 잡는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 회원대상 선 예매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일반 예매는 화요일에 예매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피켓팅이 될 것 같아요. 도전하는 분들 꼭 예매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황일의 주말의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다음 주 주말 오후에도 황일의 주말의 라디오 함께해 주세요. 편안하고 행복한 일요일 보내세요. 싱싱의 청춘가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노래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잠시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벼운 바람에도 눈물이 맺힐 때, 그럴 때 노래가 좋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수한 토속민요, 흥과 한이 가득한 통속민요, 세상 얘기 담고 있는 판소리에 맑고 깊은 정가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 다양한 노래와 연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저는 노래가 좋다의 황민왕입니다.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우리 인생의 어느 한 시절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웠는지는 이상하게 그 시절이 다 지난 후에야 알게 되죠. 한창 사춘기를 통과하는 28 청춘들에게 어른들이 아무리 좋을 때다 라고 얘기해줘도 정작 그 나이 땐 모르는 것처럼요. 어쩌면 여름의 낭만도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힘겹게 그 시절을 헤쳐나온 후에야 그게 낭만이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대서와 중복을 지나쳐온 이번 한 주. 그야말로 여름의 한가운데를 통과해온 시간들이었는데요. 비가 오락가락하던 꿉꿉한 날씨와 삐질삐질 새어나오던 땀방울조차 여름의 낭만을 품고 있었다는 거. 이 여름이 지나가면 알게 되겠죠. 7월 26일 일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아, 첫 곡은 박초월 왜 여러분의 소리, 심청가 중 신봉사 황성 올라가는 대목으로 출발합니다.
1: 이렇듯 울음으로 세월을 보낼 적에 하루는 자사가 불러 하는 말이 여보게 신봉사 황성서 맹인잔치가 있다는데 그대는 참석지 않을란가? 예, 소신이 아무 재주가 없어서 노자가 없어 못 가겠나이다. 그럼 내가 노자를 내줄 테니 내일 떠나도록 하소.

0: 땡디기네 거기 앉게. 자, 내가 이러고 살다가 죽어버리면 어쩔란가?
1: 윤감 따라 죽지요.
0: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땡디기네가 장녀야다. 그럼 내가 살다가 저디로 도망을 가면 어쩔란가?
1: 유필종부라 하였으니 개나리 보지만 했사고 철리고 말고 영감 따라 다니지요.
0: 그렇지. 아닌 게 아니라 꼭 백녀다 천녀여. 오늘 자사가 불러서 들어갔더니 황성서 맹인잔치가 있다고 날더러 가라 하대. 그러니 황성 규계이나 우리가 언제 했는가? 그러니 노자를 얻어왔으니 황성 규갱도 개마야 같이 가세. 내나 따라 죽고 따라 산다는 년이 5, 6월 보리단술 배너도 썩 배내가지고 제 손새 포악으로 못 간다고 해보는데

0: 아이고 여보 영감, 이리백 리질도 아니고 근철 리질을 영감 혼자 보내리까? 어찌 그리 속이 용렬하시오? 오, 내 속은 땅뚜구 같다. 그날 밤 신봉사 내 위에 잠을 잘 자고.
1: 아치!

0: 1960년대에 녹음된 박초월 왜 여러분의 소리 심청가 중 신봉사 황성 올라가는 대목 함께 들으면서 7월 26일 일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풍류가 좋다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바로 찾아오실 수 있어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인 거 아시죠?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도전해 주세요.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푸짐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선물 푸짐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연 보내주세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 여러 곡의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우리 승승장군님도 사연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3일간의 연휴가 다 지나갔네요. 오늘도 쉼이 있는 시간. 풍류가 좋다와 편안한 밤 함께합니다. 네, 재방송 때 또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3일이 하루 같더라고요. 삶의 충전으로 또 다른 활력소를 만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노랫말 봄풀이로 이어갈게요. 김대래 조곡내의 소리, 구음신화에 함께 감상하시겠는데요. 소리와 연주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진도 출신의 예인들이십니다. 김대래 명인은 진도 식인굿의 예인이시고요. 조곡내 명인은 남도 들노래의 맥을 잇던 분이셨죠. 남도 소리의 깊은 멋을 느낄 수 있는 주옥 같은 진도 출신 명인들의 구음신화이 한판 멋들어지게 감상하시겠습니다.

정규 어서 이 세상 문을 닫아 보고 내고.

doing this anymore.

0: 줄 내 줄을 어디다 쟀냐 강한도 힘한도 희귀산 내기산 강청이나 줄쩌라 도화마당에 불을 뻗어 가지에다 왔다 꽃이 피어 긋고단상 긋고다가 완전히 황에다 걸어오라 안 몰라도 소리가 나다 당기도
1: 아말랑 자말랑 말랑 마칠랑 아징게 자징게 도매도매

어느 시대든 대중들이 향유했던 노래에는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시콜콜한 이야기와 풍경이 담겨 있기 마련이죠. 최근 3, 40년 사이에 발표된 대중가요만 해도 그 노래가 불릴 당시 공준전화 요금이 얼마였는지 또 군 복무 기간이 어느 만큼이었는지와 같이 시시콜콜한 시대상이 노랫말 한 구절에 담겨 있곤 한데요. 조금 더 옛 시대로 시간을 거슬러 약 100여 년 전 대중들이 향유했던 휘모리 작가에도 수다스럽게 주어 섬기는 사설 속에 그 시대 풍속에 관한 많은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남의 손 빌어 잘 짠 상투, 영문에 들어 단발할제, 상투는 베어 혐낭에 넣고 망거나 풍자마 너 잘 있거라.

0: 이런 사설로 시작되는 휘몰이 작가 병정 타령은 구한말 신식 훈련을 받는 병정의 생활을 익살맞게 그려낸 노래인데요. 군영에 들어가며 머리를 자른다고 한 걸 보면 이 노래가 만들어진 시기는 적어도 단발령이 선포된 1895년 이후라는 걸 알 수 있죠. 지난 2주에 걸쳐 먼저 만나본 휘몰이 작가의 다른 곡목들처럼 이 병정 타령의 사설도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는데요. 각 단락의 끝이 개 좀 섞어라 말 물어보자, 전하여 주렴, 전할지 말지 이렇게 끝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는 장영시조의 형식을 빌어온 휘몰이 작가들의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구성이죠. 첫 단락에선 병정의 차림새를 쭉 나열하다가 개 좀 섰거라 말 물어보자 라고 그 병정을 불러세우고, 두 번째 단락에선 무언가를 전하여 주렴 이라고 부탁할 차례인데요. 과연 병정에겐 누구에게 뭘 전해달라고 부탁했을까요? 기나긴 수다는 건너뛰고 결론만 보면 이내 몸이 그리운 임을 만나지 못해 거의 죽을 지경이며 한시가 급하다고 여러 군대의 우두머리에게 전해달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병정은 역시 부탁을 바로 들어주지 않고 자신의 바쁜 일가를 나열하며 전할지 말지라고 끝을 맺는데요. 바로 이 마지막 단락 사설에 귀를 기울여 보면 신식 군대 병사들의 하루 일과가 어땠는지를 대략적으로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휘몰이 잡과 병정 타령을 이창배의 소리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1: 남해선 위로 잘짠 상투 영문에 들어

협낭에 넣고 망그나 풍자만 어자리 거라. 경정 복장 차릴 적에 모자 쓰고 양에 신고 마구자 실갑 각반 차고 턱대 손낭 창집 단자 곁들여 차고 그라 정미고 구보로 타여 가는 저병정아 개좀

아, 배웠더니 문필은 사마천 왕이지에 지내가고 외관 양풍은 이태백과 두목지요 소진장이 언변이라 만고제사 장자방과 지갈량의 지혜로다 항우 역사 자룡 용맹에 지내가고 대순증자 효심이며 용방비관 충심이라 언충신 행도경은 주색잡기에 호승하고 보국강병 충심 가득하니 내 칠척 오촌이 분명하다 각국 청장 모신 곳에 얼른 냉큼 수입 빨리 찾아가서 이내 몸이 상사불견 기지사경 시각대

0: 어접대 가보 을미 동학통에 이내 몸이 병정되어 나라에는 본이 되고 일가에 남이 되고 일신이 수족되어 매일 사업이사 한 달이면 육오노가 1년이면 78원의 몸이 매여 장년이면 수화를 불피하고 사차 불피로다 아침이면 체조하고 낮이면 충이 두자 정심하고 저녁이면 군가하고 한 달 육차 입직 들고 세세 틈틈이 육군 예식 내모 사며 보병조전 구고산술 나팔까지 졸업하는 몸뚱이라 전 할지 말지
1: 휘모리 잡가 병정 타령 오늘 노랫말 봄풀이에서 함께 풀어보고 이창배의 소리로 감상했습니다. 노랫말을 잘 들어보면 당시 군대 월급이 얼마였는지도 나왔는데요. 매일 4홉 2작 한 달이면 6원 5각 1년이면 78원에 몸이 메였다는 가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정의 연봉은 78원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국어, 산술, 나팔까지 졸업하는 몸뚱이라 전할지 말지 라고 한 걸 보면요.

당시 군대에선 군사 훈련뿐만 아니라 국어와 산수 같은 학업부터 음악 교육까지 시켜줬던 것 같죠. 훈류가 좋다. 벌써 1부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 다가왔네요. 잠시 후 2부에는 푸짐한 선물이 걸린 2부 첫 곡 맞추기 이벤트 계속됩니다. 2부가 시작되고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훈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 모두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럼 먼저 1부 마지막 곡으로 정재국 외 여러분의 연주, 학연아대 처형 합설무 무용 반주 음악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주차 정산, 메뉴판, 공유 자전거,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는 QR코드. 그런데 정산 코드 위에 가짜 QR코드를 덧붙이는 수법이 늘고 있습니다. 스캔 한 번으로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내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는데요. QR코드를 찍기 전에 스티커가 덧붙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고 접속한 화면에서 앱 설치를 요구하면 바로 종료해 주세요. 편리한 QR코드, 스캔은 신중하게. 국악방송 정보보호 캠페인이 함께합니다.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오늘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신정의 오봉녀 유지숙의 소리 국문 뒤풀이였습니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소고 안내 게시판에 올릴게요. 지난주 2부 때 참여해 주신 사연 잠시 소개해 드리고 갈게요. 지난주에는 재방송 때 응모해 주신 사연이 많았는데요. 우리 승승 장군님, 농부가! 농사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농사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바람도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5205님, 농부가! 정답 바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애청자 여러분.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정되신 분께서는 저희 방송 시간 중에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문자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보내주세요.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이어갈게요.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의 연주 강태홍류 산조합주입니다. 들으실 강태홍류는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제8호로 지정되어 있는 가야금 산조입니다. 맑고 씩씩한 기운을 주는 우조와 음색이 분명하고 정교하여 화창하고 맑은 느낌을 주는 강산재를 많이 표현하고 있으며 호쾌하고 온화한 면이 많은 음악입니다. 오늘 그러한 강태홍의 가락으로 산조 압주 감상하시고 저는 다시 풍류어 사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아버지, 청이 왔어요.
1: 아이, 그래 청아, 오늘은 풍류방에서 무슨 노래를 불렀더냐?
0: 오늘은 가곡을 한 곡 배웠습니다. 사실 가곡은 악곡 제목들이 좀 생소해서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되게 친절한 제목이었어요.
1: 뭐라? 제목이 친절하다고?
0: 네, 알고 보니까 제목부터 친절하게 그 곡의 특징을 말해주는 거였더라고요. 오늘 배운 곡은 제목이 두거였어요.
1: 두거라? 참 요상한 제목인데. 아, 뭘 두고 간 건가? 그 제목이 대체 뭘 친절히 알려준다는 게냐? 아, 난 도통 모르겠으니 어서 풍요사전을 펼쳐다오. 네, 오늘도 풍요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우리 심청량 말대로 가곡 제목에는 그 악곡의 음악적 특징이 담겨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두거라는 제목은 한자로 머리 두에 들거, 즉 노래 첫머리를 들어서 낸다는 뜻이 담긴 제목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인 평거라는 제목의 악곡도 있는데요. 첫음을 높지도 낮지도 않은 평이한 음으로 시작하는 노래가 평거이고, 그보다 높은 음으로 시작하는 노래가 두거인 것이죠. 시조창에도 평이한 음으로 시작하는 평시조와 높은 음으로 지르며 시작하는 지름시조가 있다는 거, 이 풍요사전 시간에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 평시조와 지름시조가 가곡의 평거와 두거의 특징을 본떠서 만들어진 곡들이었답니다.

한자의 노래로 여창가곡 우저두고 일각이 삼추라 하니 함께 들었습니다. 노래 첫머리가 살짝 높은 음으로 시작되는 거 놓치지 않고 잘 들으셨나요? 머리를 들어서 낸다는 뜻의 두거라는 제목이 바로 그런 음악적 특징을 담고 있는 거였네요. 알고 보면 정말 친절한 제목이죠. 7월 26일 일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체경만 외 여러분의 연주 취타풍류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객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다가오는 화요일 28일은 음력 6월 보름의 절기, 유두절인데요.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서 머리를 감고 몸을 씻는다는 동류, 수두, 목욕에서 유래한 날입니다. 말뜻 그대로 흐르는 맑은 물에 몸을 씻으며 애구는 멀리 흘려보내고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던 조상님들의 여름 정화의식이었죠. 그 옛날의 유두는 공식 여름 피서일 같은 성격도 있었는데요. 정자와 계곡, 냇가에 모여 더위를 씻어냈을 그 시절 그 모습을 떠올려봅니다. 오늘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에서는 시원한 우리 소리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하시며 더위를 씻어보시죠. 2026년 7월 26일 일요일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첫 곡은 단가 대관강산입니다. 대관강산은 예전에 박기홍 명창이 불렀다고 하는 단가인데요. 박기홍 명창은 정춘풍의 제자로 고째 소리의 종장 역할을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박기홍에게 소리를 배운 일제강점기의 여성 명창 신금홍의 소리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신금홍은 1906년 대구에서 태어나 박기홍, 박중근, 김정문 등에게 소리를 배웠고요. 가야금과 가야금 병창에도 뛰어난 재주를 보인 인물입니다. 20대 초의 상경에서 김창완, 송만갑, 이동백을 비롯해 이화중선, 김초향, 김추월 등과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대관강산은 이 몸이 재주 없어 성상이 버렸음에 공명이 부운이라 죽장망의 단표자로 대관강산 하자서라 이렇게 시작하여 중국의 명승지를 두루 구경하고 감회를 읊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금홍의 소리로 대관강산 함께 하시겠습니다.

조차로 대관 강산 허자 쓰랴 동네 산을 가자 흔히 약수가 둘러지고 남풍은 몰고 몰다

거구나. 등안각 서산 후 환목이 났단 말가.

지근 너굴 삼여를 조상하고 절강 급한 조수서 산사가 저량하다 이저선 기경 후어 재석강 임약 없고 소통파 임술 노름

0: 오늘 첫 곡으로 단가 대관강산을 신금홍의 소리로 들어보셨습니다. 크게 보는 강산의 경치, 대관강산을 통해 천지를 유람하는 모습을 들어보셨는데요. 주로 중국의 명승지들이었지요. 유적지와 그와 관련된 고사를 생각하며 산천 유람을 하는 것은 요즘식으로 보면 역사 답사 코스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1: 얼씨구!
2: 얼씨구!
1: 좋다!
2: 좋다!
1: 어이!
2: 어이!
0: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의 기본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판소리의 청중들은 판을 완성하는 참여자인데요.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어이! 아! 이렇게 추임새를 하면서 소리판을 함께 만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흥보가 중 제비가 흥보집 도착하는 대목으로 추임새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제비는 중국 강남을 출발해서 흥보집에 도착하여 박씨를 전해주게 되는데요. 돌아온 제비가 흥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지주지, 거지연지, 낙지각지, 함지배오 이렇게 말이죠. 제비 말에 한자를 넣어서 뜻을 풀이해보면 알겠습니다, 주인님.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채로 떠나갔던 제비가

이렇게 박 씨를 물고 와서 인사드립니다. 이런 의미인데요. 흥보와 제비가 서로를 알아보는 장면이 그려지는 대목으로 함께 추임새 해보겠습니다. 흥보가 중 흥보제비가 흥보문전당도하는 대목입니다. 소리의 박초월, 북반주에는 이정업입니다. 그럼 추임새 들어갑니다.

0: 무슨 무얼 갔다가 이르랴.
1: 아이씨고.
0: 국회 흥룡인기여 구두를 물고 세운 가르로 덤놈터 단산봉 아이게 죽신을 물고 구둥속으로 덤놈다. 집으로 펄펄 날아들어 들보구에 올라간 저 제비 말로 지지 온다. 지지 주지 거지 연지 악지 악지 함지 표 응보가 보고 판결하고 어떻단 대집이야. 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나 잔자리 살펴보니 언색탕사로 가보는 저 거리룽 거리룽 거니 어찌가 그니가 반가군가 얼씨구나 내 집이야. 어디를 갔다가 지지구든가 얼씨구나 내 집이야. 무엇을 흥보 앞에다 뚝 떨어뜨려 놓니? 흥보가 받아들고 살펴보니 분명한 박씨로구나.
1: 시고.
0: 흥보 내외 의논하고 동편 단장 밑에 숨겄더니 저 박씨 성실하야 일취월장하였는디 박씨 통이 열렸겄다. 이때는 어느 때인고 8월 추석이 돌아왔는디 다른 집에는 떡도 오고 술도 오고 밥도 오고 생야단이 났는디 흥본의 집은 냉랭하야 권신풍이 들었던가 보더라.
1: 그치.
0: 그때요 마을 처녀들과 부인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한번 놀아보는디
2: 흥보가 중 흥보제비가 흥보 문전 당도하는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박초월, 북반주에는 이정업이었습니다. 오늘 추임새 그거 쉬워요에서는 중중몰이 대목으로 흥겹게 부르는 제비가 흥보를 만나는 대목 들어보셨는데요. 소리의 빈틈에 잘 맞추어서 그렇지, 얼씨고, 어이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소리를 한 박초월 명창은 흥보가 수군가를 전승했는데요. 박록주, 김소희와 함께 국악교육을 위해 애쓴 명창이시기도 합니다. 박초월 명창은 흥보가에서 특히 서민의 서름을 애원성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들으실 대목이 바로 그렇습니다. 8월 추석이 당도하자 먹을 것이 없어 탄식하던 흥본의 가족은 봄에 제비가 가져다 준 박을 타기로 하지요. 여기에서 추석놀이 부분이나 자장가, 흥보 아들이 놀림을 당하는 장면 등은 박초월제만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 흥보의 가난과 서름을 더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흥보가 중 추석놀이부터 첫째 박 타는 대목까지입니다. 소리의 박초월, 북반주의 이정업입니다. 추임새 잊지 마세요.

노름놀이 추석날이 좋으시고 이리 한참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놀 적에 흥보 막내 아들이 배가 고파 앙앙하고 울고 있으니 흥보 마누라 기가 막혀 아이를 한번 달래보는디

이때의 흥보 둘째 놈 셋째 놈이 밖에 나가서 보니 아이들이 꽃감이나 떡이나 모두 가지고 댕기니 얘들아 나 그 떡 좀 다고 얘 말똥아 떡이 그렇게 먹고 싶으면 내 가래이 밑으로 너 물팍을 꿇고 좀 기어 들어갈라니 그러면 떡을 많이 주지 흥보 자식들이 그 떡을 얻어 먹을 작정으로 아이들 가래 밑으로 지내가는디

진짜!

말이야. 흥보 마누라가 이 모양을 보더니 서름이 북받치어 울음을 우는디.

다른 동네

이리 차탄을 저게 흥보하는 말이. 여보 마누라, 우리 배도 고프니 뒤안에 가서 그 박을 한 통 따다 놓고 박을 키워놓고 그 박 속을 가지고 이게 떡이다 술이다 배비다 극이다 하고 이 자식들하고 먹으면 되지 않소? 당신 말을 들으면 항상 편한 말만 없디다 그려. 어떻게 그렇게 박 속 한 가지를 여러 가지로 말을 한단 말이오? 글쎄 두 말 말고 그 뒷집에 가서 톱 좀 얻어가지고 오고 그 애들 시계에서 박 좀 따오시오. 흥보 내오간에 박을 따다 놓고 박속을 끓여 먹을 작정으로 기운이 없지만은 톱소리를 먹여가면서 한번 타보던 것이었다.

타서 타서 박속을 낭은 끓여

여보게 마누라 예 덥소리를 마주 주소

0: 복이 없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날로 두고 이런 말이로구나. 박속을 먹으려고 탔는데 박속은 어느 도적놈이 먹었을까? 생각다 모자 썩 살펴보니 괴도 쩍이 있지. 괴를 들고 보니 흥보시 개택이라였거나. 옳지. 이걸 날 보고 뛰어보라는 말이로구나. 열어보아서 좋은 것이 나오면 좋되 무서운 것이 나오면 어떻겠거나. 걱정을 하다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소복하고 또 한 개 짝을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하여노니 흥보가 어찌 좋았던지 여보게 마누라. 이제는 우리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거니 우리 괴두 짝을 한번 떨어 부어봅시다. 얼마나 돈과 쌀이 나오는가. 흥보 내오가니 흥에 기워 괴두 짝을 한번 떨어 부어보는디.
1: 흥보가 중 추석놀이부터 첫째 박 타는 대목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박초월, 복반주에는 이정업이었습니다.
2: 어제는 지나갔으니 그뿐이고 내일은 내일 가서 생각하면 되고 돌아 살아가는 것은 오늘 지금 가드렁거리

0: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1: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즐거운 판소리 세상.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최판사에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 판소리의 다양한 멋을 나누고 있는데요. 국악방송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 1부에는 예인들의 소리 인생, 2부에는 판소리 초대석, 판소리 연속감상, 최판사의 명판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승석 정재일 2집 끝내 바다의 앨범 중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흥보가 중 돈타령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노래 한승석, 연주에는 기타 피아노의 정재일, 북반주에는 김태영입니다.

천지개벽 유사 이래 동서고금 인간만사를 주물럭 주물럭 좌지우지하던 요물이 하나 있었으되 이놈한테 잘못 걸려 멸망, 패망, 절망, 폭망한 가문이다. 좌절, 기절, 요절, 변절한 인간이 헤아릴 수 없었으니 모두 요놈의 세 가지 절대신공 때문이었다. 인간의 장자를 굴비역듯 빼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생사 여탈신공.

그러하여도 사람들이 이놈한테 얼빠지고 넋이 나가 너도 나도 이놈을 못 만져서 안절부절 좌불안석 아주 환장에 난리가 났는디 이놈이 잠시 궁둥이로 앉았던 방석에 서로 앉고 싶어 우르르르르르 몰려드니 그게 바로 봄방석이요 요놈 가래침이 마른 하늘에서 벼락처럼 떨어질 양이면 나도 좀 맞자고 애걸복걸 안달라니 그게 바로 봄벼락이며 요놈이 주는 것은 독약이라도 그저 날름날름 받아쳐 먹으니 그 독이 바로 돈독이요 요놈을 모셔두고 흰놈은 검게 빨고 검은놈은 희게 빠니 그게 바로 돈세탁이라 돈방석, 돈벼락, 돈독, 돈세탁에 못 이겨 무사람들 숨이 막히고 기가 막히고 정혈이 막혀 죽는구나

제발 국밥에 모락모락 힘으로 피어오르고 그늘진 시장으로 흐르고 길가 채소 파는 노파에 온손 위로 흐르고 공사판 인부의 한

시

0: 한승석 정재일 2집 끝내 바다의 종 한 곡이었는데요. 돈 타령이었습니다. 노래의 한승석, 기타 피아노에는 정재일, 북반주에는 김태영이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2: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1: 저는 가야금 병창의 꿈나무 이지안
2: 전환입니다.
1: 얼씨구
2: 좋다.
0: 역사 속 명인 명창들의 삶과 예술, 명창이 남긴 더늠을 들어보는 예인들의 소리 인생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날치 명창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날치는 1820년경 태어나 1892년경 타계한 명창으로 조선 후기 8명창 중 한 명으로 꼽혔던 인물입니다. 원래 이름은 경숙이지만 날쌔기 줄을 잘 탄다고 해서 날치란 예명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줄타기 광대를, 후에는 고수로 활동을 하다 나중에 박유전의 문화로 들어가 수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편제의 손꼽는 명창으로 활약했고요. 당시 대명창이었던 박만순, 김세종과 겨루었다고 하니 그의 실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날치의 성음은 수리성으로 성량이 거대하여 나팔 부는 것을 소리하면 실제와 같았고 인경이 댕, 댕 하는 소리 역시 실제 소리와 같아서 관객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세타령을 하면 또 정말 새들이 날아들어 오는 일이 있었다고도 하네요. 이날치의 소리는 남녀노소, 시인, 묵객, 초동, 목수 등이 너나 없이 소리를 좋아했고요. 능히 사람을 울리고 웃기는 명창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창극사에 의하면 당시 경성의 노 재상이 친구들과 내기를 하면서 이날치의 소리에 만일 감동이 되어 눈물을 흘리면 청금상을 주고 만일 자신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목숨을 내놓기로 하고 내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날치가 심청가 중 심청이 인당수 재물로 끌려가 물에 빠지는 대목을 부르자 그 노 재상은 어느새 뒤로 돌아앉아 눈물을 흘리고 천금상을 주었다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이날치의 특장은 춘향가와 심청가였는데요. 그 더늠으로 춘향 자탄가가 전합니다. 망부사 혹은 동풍가로 불리는 이 대목은 춘향이가 이도령을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이 대목을 일제강점기 유성기 음반으로 남은 이화중선의 소리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춘향가 중 동풍가 소리의 이화중선입니다.
3: 춘하!

0: 예인들의 소리 인생, 오늘은 이날치 명창을 만나봤습니다. 그의 더늠으로 알려진 망부사 혹은 동풍가로 부르는 대목 들어보셨는데요. 소리에는 이화중선이었습니다. 이날치 명창은 그의 소리를 김채만에게 전승했습니다. 현재 이날치, 김채만, 박동실, 장월중선, 정수님으로 이어지는 서편제 심청가가 남아있습니다. 이어서 서정민의 소리로 복원한 김창룡의 소상팔경 보내드립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창룡의 소상팔경, 소리의 서정민, 북반주에는 박명헌입니다. 잠시 후 만나요.
1: 광록시 송선상 소상팔경 모부가였다. 은간 김청이가 강동을 당도하여 선인들이 올려서 흰머리 조판 놓고 김남자를 올려놓은 모부가로 선인들이 나가는

삼삼.

누군가는 고된 밥벌이를 마감하고 자신만의 진정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또 누군가는 가족을 기다리며 따끈한 저녁밥을 짓는 시간. 그리고 그 저녁 밥상을 향하는 행렬이 길 위를 가득 메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게 설레면서도 조금은 지치는 시간. 저녁 밥상보다 먼저 만날 수 있는 음악 밥상이 있습니다. 맛깔나는 음악과 매일 다른 주제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며 허기진 마음 든든히 채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에서 만나요.

펄펄 끓는 솥단지 위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집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냄새에 입안에는 침이 고입니다. 정겹고 따스한 복날의 풍경. 하지만 그 풍경 뒤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여름을 챙기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 돌이켜보면 무더운 여름을 버텨내게 하는 진정한 보양식은 가족을 향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따스함을 닮은 다정한 우리 노래.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을 들으며 우리 모두의 건강한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반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문경재입니다. 얼씨구!
1: 판소리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즐겁게 만나는 시간,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순서는 판소리 초대석 코너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현재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시면서 판소리 이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문경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청취자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또 판소리를 배우고 있는 우리 말과 우리 소리를 사랑하는 문경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지금 대전에 있는 가오고등학교 교사로 계시죠?
2: 네네. 네,
1: 저희 방송국에서 또 가까운데.
2: 네, 맞습니다. 가오고등학교는 제가 이제 3월 달에 새로 부임하게 되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주변의 자연 환경이 참 아름답고 또 이렇게 학생들이 착하고 순수한 그런 좋은 학교입니다.
1: 네,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2: 네, 좋은 선생님들도 네. 물론 많이 계시고요.
1: 네. 네, 선생님께서 이제 올해 학교를 옮기셔서 가오고등학교를 가셨네요. 학생들하고 이제 친해지는 기회가 이번 1학기가 끝났으니까 어떠셨어요? 학생들 만나서 이렇게 수업을 해보시니까 이 학교 분위기는 좀 이렇다 이런 게 있나요?
2: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좀 순수하고 착한 그런 면이 있어서 이제 아이들하고 좀 뭐 재미있는 시간 잘 보내고 있습니다.
1: 네. 고등학교는 그 입시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특히 국영수 선생님들이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자습이라든가 뭐 기타 뭐 다른 과외라든가 과외로 수업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 수업 같은 거는 밤늦게까지 혹시 이렇게 하시기도 하나요?
2: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이제 방과후학교가 이제 잘 이루어지진 않고 있고요.
1: 네.
2: 이제 아이들 기초학력 관련된 수업을 지금 제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어서
1: 네.
2: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의 이제 기초학력이 많이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을 끌어올리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학교가 방학했습니까?
2: 네, 방학은 이번 주 월요일 날 했어요, 저희.
1: 네, 네. 그럼 방학 된 지가 며칠 안 되는데, 선생님.
2: 네네.
1: 쉬시지도 못하고 초대석 나오실 준비하느라고 조금 힘드셨겠어요.
2: 네, 방학을 하고 지금 마음이

0: 보통은 이제 편안해지는데,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소리도 참 부족하고, 또 나와서 이런 인터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많이 긴장도 되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 네. 긴장감을 조금 즐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선생님께서 소리를 열심히 또 연습을 하시고 또 학습하신 기간도 길다고 들었는데 국어 선생님을 하시면서 이렇게 판소리에 빠져서 열심히 연마를 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0: 이제 사실은 국악에 대한 관심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대학 때 이제 판소리에 대한 어떤 관심이 생기게 된 계기는 이제 첫 번째는 서편제라는 영화였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서편제 이제 소설을 영화화했는데 그 안에서 판소리가 삶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고 근데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판소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공연을 한 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오정숙 선생님 공연이었어요. 네, 네. 세종문화회관에서 한 3층에서 제가 봤는데 그 최고로 작으신 네. 분이 3층에서 제가 이제 봤으니까 얼마나 작으셨겠어요. 네. 근데 그 작은 어떤 최고에서 그 청중을 울고 또 웃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정말 이 판소리라는 것이 매력적인
1: 네.
0: 장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1: 네.
0: 어렸을 때.
1: 그 판소리가 현장에서 주는 감동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저도
0: 네네.
1: 처음에 박동진 선생님을 보고 판소리에 빠지게 됐는데 현장에서 그거를 들으면서 울다가 웃다가 할 때의 그 감동이란 참 오래 남고 또 이렇게 선생님처럼 인생을 바꾸는 계기도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네.
1: 근데 오정 선생님은 정말 작은 거인이신데 그런 공연을 또 보셨군요. 네, 학생들이 요즘에는 공부를 하면서 하루 종일 나가서 뭔가 활동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특히 판소리기 소설이나 판소리 작품을 가지고 국어 시간에 가르칠 때 판소리에 대한 어떤 현장감 있는 소리 이런 것도 선생님께서 좀 같이 해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0: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어 과목이다 보니까 판소리나 판소리계 소설 관련된 지문이 나오곤 하거든요.
1: 네.
0: 뭐 1학년 국어 교과서에도 나오고 또 2학년 또 문학 교과서에도 또 나오고요. 이제 수업을 하다가 제가 할수 있는 소리면 또 아이들에게 들려주기도 하고 또
1: 네.
0: 이제 제가 잘하는 소리가 아니니까 명창 선생님들의 소리도 또 들려주고 이렇게
1: 네.
0: 하거든요. 이제 판소리는 이제 문학으로도 물론 충분히 훌륭한 그런 갈래이지만 또 현장에서 연이 되고 또 청중들과 고수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온전히 지금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1: 네.
0: 이제 실제로 뭐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전에 있었던 학교에서는 대전에 이제 무형유산으로 계신 고향임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
1: 네.
0: 선생님 두번 정도 초대해서 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명창 선생님 소리도 직접 들려주고 하면 이제 사설이 가지고 있는 의미 또 안일이가 그냥 안일이로서만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청중과 같이 호흡하게도 되고 하는 그런
1: 맞습니다.
0: 현장성 이런 것들도 좀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그 판소리라는 문학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좀 알려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1: 네.
0: 작업을 좀 했었고 또 이제 올해도 이제 그런 일들 좀 하고 싶습니다. 네.
1: 선생님 같은 분이 사실은 교육 현장에 이렇게 계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육이 결국에는 저변을 만들고 또 어린 학생들에게 경험을 하게 해서 커서도 판소리 예전에 나 들어봤어 익숙해 어떤 명창이 잘하더라 난 누가 좋아 이런 개인적인 취향을 갖게끔 이렇게 좀긴 과정으로 좀 교육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은 너무 이런 국악 교육이랄까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적게 되는 게 아닌가 항상 그게 이제 마음으로 좀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근데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면

0: 정말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판소리 들려주고 네. 또 여러 명창의 소리도 들려주시고 그래서 학생들이 좋은 경험을 할 것 같은데요. 정말 귀하디 귀한 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선생님이라고 하는 국어 선생님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위도 갖고 계시지만 그냥 문학으로서의 그 사설이 아니라 실제 이걸 소리로 구현하고 본인이 직접 부를 수 있는 그런 매력을 또 장착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꽤 길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선생님께서 그 얼마 전에 공연하신 것도 보니까 아우 뭐 청일점으로 온갖 활약 다 하시고 굉장히 뭐 배우 같은 역량도 많이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1: 과찬이십니다.
0: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판소리 배우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그 연습을 하시면서 어떤 기억들이 있으며 또 어떻게 노력했다 이런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1: 네, 이제 저의 판소리 인생에서 가장 이제 결정적인 장면은 아무래도 모보경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된 그 네. 장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전주에서 활동하시던 선생님이셨지만 이제 대전에 있는 학교에 출강을 하시고 또 이제 문화원에서 또 수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우연히 선배의 이끌림으로 제가 이제 그 수업을 네.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운명적인 만남 인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게 2008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다가 점점 이 소리에 좀 빠져들게 되고 하다 보니까 욕심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하나씩 줄씩 더 배워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횟수로는 지금 벌써 한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단기간에 소리를 다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명창이 되고 이럴 수는 이제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저는 꾸준히 조금씩 이렇게 이제 해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요. 전주에 내려가서 소리도 배우고 또 여름이나 겨울에는 보통 산공부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합숙을 긴 기간은 아니지만 뭐 일주일 뭐 10일 뭐 이 정도 이제 집중적으로 선생님 모시고 공부도 또 하게 되고 또 하다 보니 대회도 나가게 되고
0: 네.
1: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직 네. 많이 부족합니다.
0: 네. 네. 근데 이게 취미로 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선생님의 인생에 중요한 어떤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아까 그 저희 멘트에 소리꾼 문경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소리꾼으로서의 한쪽 면을 또 가꾸어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벌써 국창 권삼득 선생 추모 전국 국악 대제전에서 일반부 국회의장상까지 받으셨어요. 이게 일반부에서는 가장 큰 상인 걸로 알고 있고 권삼득상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부에서는 네. 가장 큰 상을 이렇게 받고 보니 이제 명창부로 이제 도전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실 것 같아요.
1: 아니요. 아직은 제가 그 정도의 또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 권삼득 선생님은 아시다시피 또 양반 출신이셨다가
0: 네,
1: 또 소리를 열심히 하셔서 명창이 되신 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그 선생님의 또 이름을 이제 얻어서 그런 상을 제가 받게 되어서 이제 더 영광으로 또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기회가 된다면
0: 네.
1: 도전하는 건 좋지 않을까요? 제가
0: 그럼요.
1: 그 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0: 네.
1: 또,
0: 또 제
1: 인생의
0: 도전하셔야죠.
1: 과제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고 보니까 권삼득상을 받으신 게 굉장히 이것도 운명이 아닌가 싶은데 선생님께서도 지금 교사 길을 걷다가 이렇게 소리를 하시는 게 결국에는 비가비광대시잖아요. 그렇게
1: 그렇죠.
0: 얘기를 하면
1: 예, 어릴 네. 때부터 하는 건 아니니까요.
0: 그래서
1: 예.
0: 비가비광대로서의 어떤 삶을 이제 살고 계신데 권삼득 선생이 그렇게 말하면 참 비가비광대 정말 전형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셨죠. 양반으로 태어나서. 자, 그러면 이제 권삼득의 후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1: 네,
0: 어떨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께 먼저 한 곡 청해 듣고 그다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선생님 오늘 첫 번째로 어떤 곡을 해주실까요?
1: 처음 이제 고민을 하다가요. 변산팔경이라는 단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변산팔경은 아시다시피 그 변산 지역, 그러니까 전라북도 부안 변산 지역의 그 절경을 말하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변산 지역의 아름다운 명승지를 이제 가사로 만드시고 그리고 또 곡을 붙이신 그런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 부안에 계신 교장 선생님이셨던 어느 선생님께서 작사를 해주시고
0: 네.
1: 그다음에 그 저희 그 선생님이신 모보경 선생님의 또 어머님이신 최승희 선생님께서 곡을 붙이신 그런 네. 단가라서 저희 소리 정정열제 춘향가를 하는 그 저희 제자들은 교가처럼 부르는 그런 단가예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거를 한번 소개해 올릴까 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네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단가는 그렇게 흔히 들어보신 게 아닐 것 같아요. 최승희 선생님께서 작곡하셨다는 이 단가 변산팔경 그러면 문경정혜 선생님의 소리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북반주에는 심준보입니다.
2: 나그네 이 일이 없어 배낭을 둘러매고 금수강산 포루돌아 준변산 돌아드니 삼신산 일봉 내가 바다 위에 떠 있구나 쌍선봉 높이 앉아 하계를 바라보니 월명암 아침 안개 사자동을 가리웠고 골골이 모인 물이 동네 구국 백천 중계 성문 온막 굽이 돌아 해창으로 돌아든다 의상봉 얼른 내려 선녀 당에 다다르니 초동선녀 간 곳 없고 남가 일몽이 험한구나 봄잠을 언뜻 깨어 녹수를 따라가니 비루지 가

폭이 아니냐. 말로만 했던 선경 남서구의 자리 깔고 진세티결 씻은 후에 번님과 마주 앉아 한잔 술을 아낄 소냐. 산철쭉 뜨진 꽃이 나그네를 반겨주네. 만학천봉 송백 속에 종소리 은은허니 내 소사가 이 아니냐. 두 손 합장 향을 피워 마음을 닦은 후에 해안길 돌고 돌아 격포항에 닿아

0: 장이 풍성구나. 제석강 척벽 강원 만첩 정산 등의 지곡 태안병풍 두불러 친 듯 만권서책 쌓아놓은 듯 이태백 소동 반원 한 번 가고 안 오는 고 구릉도원 파류천지 여기 발고 또 있는가.
1: 단가 변산팔경 듣고 왔습니다. 소리의 문경재 북반주에는 심준보였습니다. 네,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이 최승인 선생님께서 이렇게 작곡하신 변산팔경 내용도 좋고 참 단가지만 굉장히 그 시김새도 많고 좀 어렵다, 단가가. 그런 느낌이 네. 듭니다.
2: 네네.
1: 어땠어요? 배우실 때 이게 교과처럼 부르신다고 하셨는데 제일 처음 들어가면 이것부터 배우시는 거죠?
2: 처음에 예, 단가 이제 변산팔경부터 배우고요. 아무래도 정정열제 춘향가가 이제 김열한 선생님 그리고 또 최승희 선생님 이렇게 이제 이어 내려오는 소리라서 이제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식임새라든지 또 박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단가 안에 녹아들어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정정열제 춘향가를 배울 때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네. 단가이기도 합니다. 처음 배울 때는 좀 어렵긴 한데요. 이제 또 자꾸 하다 보면 또 소리가 깊고 또 예, 좋은 그런 예,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산팔경이라는 아름다운 그 절경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서
1: 네.
2: 다 가보진 못했거든요. 한번 가서 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아름다운 곡입니다.
1: 맞습니다.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팔경의 모습을 열거해서 나눠주면서 아, 구경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하는 그런 좋은 단가였는데요. 많이들 좋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시면서 판소리 이수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문경재 선생님과 담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또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볼까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정정열제 춘향가 공부를 하고 계신데요. 벌써 이수자가 되셨어요.
2: 네.
1: 모부경 선생님께서 지금 전북 무형유산 이 춘향가 보유자이신데 그 문화에서 지금 오래 공부를 하셨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2: 네네.
1: 횟수로는 뭐 한 18년 정도 이렇게 네네.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수자가 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 올해 1월 달에 이제 이수 심사를 받았고요.
1: 네.
2: 그다음에 합격증을 받은 것은 2월 달에 받았습니다.
1: 아이고, 그러면 올해 따끈따끈한 이수증을 네, 받으셨네요. 네. 축하를 드려야 될 일인
2: 감사합니다.
1: 것 같은데요.
2: 네.
1: 와, 그러면 이수자 중에 몇 번째로 받으신 거예요?
2: 저희 선생님께는 첫 번째 세 명 받았는데요.
1: 네.
2: 번호로는 제가 아마 두 번째인가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굉장히 앞선 번호로 또 이수자를 받으셨네요.
2: 네.
1: 와, 그러면은 뒤에 이렇게 배우는 후배 제자님들에게는 굉장히 귀감이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이수자가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이랄까?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2: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배워왔던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조금씩 꾸준히 이제 그렇게 해온 그런 케이스고요. 지금 한 총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선생님 그 정정열제 춘향가 소리가 한 6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책 한 권을 떼는 데까지 한 9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 네. 와, 그렇군요.
2: 예, 좀 오랜 기간 이렇게 쭉 했고 이제 다시 지금 닦아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한 5년 전쯤에 이제 최승희 선생님 계실 때
1: 네.
2: 이제 이수자 심사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고배를 마셨습니다.
1: 네.
2: 잘 준비가 이제 안 된 부분을 이제 뽑아서 이제 그렇게 소리를 이제 한 그래서 이제 안 됐고 그래서 다시 또 열심히 이제 준비하고 노력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여름하고 겨울에 그 상공부 들어가는 게 도움이 좀 많이 되었던 것 같고.
1: 네.
2: 그다음에 일단은 이제 이수자 시험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

0: 받고 난 다음부터는 좀 피곤한 일이 있어도 퇴근하고 연습실에 가서 또 연습하고 또 하루에 뭐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꼭 하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배우는 것도 그렇고 또 혼자 연습하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좀 외로운 자기와의 싸움이
1: 네,
0: 또
1: 그럴 것
0: 있지 않을까.
1: 같아요. 네.
0: 아, 내가 이제 좀 속된 말로 이걸 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1: 네,
0: 뭐 이렇게
1: 네.
0: 또 가끔씩은 좀 흔들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목표한 바가 있으니까
1: 네.
0: 소리를 좀 아, 그래도 조금 더 잘하고 싶다 이런 이제 마음이 있어서 이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1: 아니 열심히 정말 하셨으니까 이수자가 되셨을 텐데 혼자 연습하실 때 댁에서는 못하실 거 아니에요. 혹시 뭐 아파트나 이런 데 있으면 방음이 되지 않는 이상 소리를
0: 네.
1: 지르면서 연습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다른 데서 연습을 하고 들어가셨나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음과 흡음이 되는 그런 연습실을 이제 좀 구해서
1: 네.
0: 이제 사용료를 드리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제가 가서 연습할
1: 와,
0: 수 있는
1: 그렇게까지 연습실을
0: 공간을.
1: 마련해놓고 하셨군요.
0: 네. 그래야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학교에도 물론 이제 음악실이나 이런 곳이 있는데 학교는 이제 일을 하는 공간이고
1: 네.
0: 집은 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연습실이 또 따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 네. 선생님 소리가 되게 중하성이 되게 좋으신데
0: 네.
1: 그 고음 같은 거 내실 때 어려움을 겪으시지는 않는지
0: 이제 제가 목소리가 좀 낮은 편이어서 선생님께서도 아, 열심히 좀 노력을 해서 청을 올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1: 네.
0: 하시는데 그게 저의 이제 큰 숙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 연습을 좀 높은 청으로 연습을 많이 하면 올라갔다가도 조금 쉬면 또 다시 내려가고 뭐 이런 좀 저의 어떤 그 음역의 한계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좀 해야 되겠고 이제 최생희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판소리는 호랑이 꼬리를 붙잡고 가는 거다
1: 네.
0: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늘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잡아먹힌다.
1: 정말 무서운 말씀이신데요.
0: 네. 그러니까 늘 그렇게 끊임없이 꾸준히 노력하고 아 이제 연습해야 된다 이런
1: 네.
0: 뜻으로 알고 또
1: 네, 정말
0: 노력하겠습니다.
1: 그렇네요, 선생님. 어휴. 선생님께서 그러면 이제 이수자도 되셨고 하니 앞으로 어떤 소리꾼이 좀 되고 싶으세요?
0: 일단은 잘하는 소리꾼이 되고 싶은데요. 아 그러기에는 많이 좀 제가 부족하고 그래서 아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죽기 전에는
1: 네.
0: 예, 최종 목표로 소리를 잘하는 그런 참 저 소리꾼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꾼이 되는 게 이제 저는 목표입니다. 좀 긴 호흡으로 멀리 바라보고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듯이 예, 아직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기왕이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이심전심이 되는 그런 소리꾼이 되고 싶습니다.
1: 네, 선생님 뭐 노력하시는 걸 보면 정말 좋은 소리꾼이 되실 것 같고 또 대전에서 사시면서 학생들도 가르치시면서 또 소리꾼 활동도 하시면서 앞으로 굉장히 바빠지실 것 같다는 느낌도 조금 드네요.
0: 네.
1: 자,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벌써 저희들이 이제 또 인사하고 헤어질 시간이 돼서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좀 간단하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0: 네. 일단은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여름 상공부가 있어서요.
1: 아, 네.
0: 선생님 모시고 또 전라북도 고창에 판소리 전수관이 있어요.
1: 네,
0: 거기에서
1: 네.
0: 이제 또 여름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이수자가 오래 되어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이제 쭉 이제 소리를 닦아서 이제 완창을 한번 해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1: 네,
0: 이제
1: 네. 완창에도 네. 도전을 네. 하셔야죠.
0: 네. 내년쯤 할 생각입니다. 네.
1: 네. 그 연습실을 사용료를 내신다고 했는데 열심히 연습을 하시니까 사용료가 별로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임대를 해놓고 안 가면 아까운데.
0: 네. 그럼요.
1: 네, 네. 열심히 가시니까 그 연습실에 가시는 만큼 소리가 부쩍부쩍 앞으로 또 많이 좋아지시리라 생각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그러면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해 주시면서 두 번째 곡 소개를 좀 해 주세요.
0: 네. 판소리는 저 같은 이런 일반인들도

0: 열심히 또 배우고 익히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우리 음악이거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함께 즐기시고 같이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제가 들려드릴 곡은 신년맞이라고 하는 대목인데요. 정정렬 선생님께서 가장 잘 부르셨다는 그런 곡이라서 제가 처음에 이걸 선곡을 했는데 연습을 하면 할수록 제가 너무 부족해서 네. 후회를 하게 된 그런 곡이긴 한데 네. 그래도 좀 감안하시고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네. 그러면 춘향가 중 신년맞이 들으면서 선생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의 문경재 북반주에는 심준보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그때요 구관은 올라가고 신관이 내려오시는지 신년 행차가 더욱 찬란하겄다. 신년 마저 내려올 때 벌련 맵시 잔이 좋 다모란 색임 완자장 내활개적 벌려 일등 마부유랑 달마 등등 그렇게 실었다. 큰 사령 청창옷 뒤채제비가 힘을 주어 벌련뒤 다었네. 남대문 박성내다라 칠패 팔패 정패배다리 아야 고개를 넘겼구나. 좌우산천 둘러보니 파란 춘성 만화방 장버들잎 푸릇푸릇 양유청 전목수 진경 만산화 경조운기 흐늘거리고 내려와 이방수배 형의 동인 급장나조리 옹위하야 관마성 벽제소리 태구적 밝은 나르 요손적 닦은 길로 각자 비시길 말을 타고 심히 다웠다 바보야 네 말이 낫다 말고 내 말이 좋다 말고 경마손 잡아들고 체질 척척 굽니라 시 마음을 놓지 말고 든든히 젖거라 신연급 장거동보소 키 크고 질 잘 걷고 맵시고 예쁘고 영년 저급창 김제망건의 대목완자 자주 당줄 달았어 가는 양대 평포립 갑사 각근을 넓게 달어 한입 기울여 비식서 천배자 전토수 포레동호세 방패철릭 앞자랑 맵시 있게 뒤로 돌을 저 잡음배고 비단 쌈지 천주머니 은장도 비식 잔위비 바지 세질 벗은 산날 주신을 어깨 신고 절백헌 장유지 주롱다님에 가들어졌다. 좌우급 장이 청장줄 검쳐 잡고 활개월월 종종 걸음치며 이놈 저놈 다지 마라 견배굴로 호사보소 들러른 번거지 남일광단의 하늘 올려 달래용자 딱 붙여 둥글지 제공장미 북포짓을 달았어 성전진돌이 주먹같은 밀화죠 양귀 밑에가 빛이 나고 차는 맥이 검은 등체 삼색 수건 달아서 바람결에 펄럼 소리 좋은 왕방울 걸음 따라 웰그렁 젤그렁 꾹두 부채지선 햇빛에 번뜩번뜩 위엄을 도둑어라 에이찌루 통인안상 작절립 마상 대급뿐이로다 경기 중정도지내여 전라가명을 들어가 객사의연 문어고 영문 얼풋 단연도고 바우가 중화하고 오수역을 다다로 십산나서 지경포 꿍 별감일인 감색일인 부검 올리거 날 골로 대령허라 창파 중 좌수별 감수교까지 후배하고 병방집 싸거동보소 외울망건을 주어매져 옥관자 자주당줄 합을 맺어 졸라매고 샘몰입 금파가끈 우입시골 개붓 저개알 당근을 바쳤어 진남항나 자락절익 진자주대고 뛰어 철령패 비식 자흔을 거리고 내려와 일등명기 희생들 최단장 작절립 칭칭인 말을 타고 쌍교 앞에 가는 거동 하리없는 선녀라 1등 공인 청천릭 앞뒤 마피 가리 동의 주석 광정의 용두 걸어서 북장구 떡 꿈부처 해금저 때 피리 소리 영채가 절로 난다 후성장 아문이라 청도길을 버려 난 청도한상 홍문한상 청룡동남각동북각 청구초 청도한상 주장남동강 남서각 응고초 남문한상 백고서 북각서 남각 백고초 백문한상 현무북동각 서북각 흑고초 호통한상 황신표미금고한상 홍초한상 난상 저한상 발해한상 세납두상 고두상 쟁한상 영기두상 좌관유후영 정중호사면 집사한상 기패관이두상 총로 칭열두상 좌마투기오 좌운대주리라 둥쾡 좌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구마중아 예이 문돌이 종종하고 내민돌이 거친 비협 무심코 짐난이라 청마손 잡아들고 체질 척척 굽니라 이씨 마음을 놓지 말고 든든히 섰더라 후배 사령 예이 겁난 장교 없느냐 앞뒤 제비를 훨씬 치고 환화금치 못한다은 말이냐 에라 이놈 대포수 방포 일성허라 꿍
1: 춘향가중 신연맞이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문경재 북반주에는 심준보였습니다. 판소리 초대석 오늘은 판소리를 사랑하는 소리꾼이자 선생님, 문경재 선생님과 즐거운 담소 나누었습니다. 선생님의 판소리를 응원하며 즐겁고 행복한 소리꾼으로 판소리의 전도사 역할을 더 크게 해주시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잠시 후 판소리 초대석 손님과 함께 꾸미는 최판사의 명판결도 기대해 주세요. 바탕소리 전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주 조금씩 만나보는 판소리 연속감상 시간입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는 명창들의 완창곡을 매주 이어가며 집중적으로 감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권진 명창의 강산제 심청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서편제 시조로 불리는 박유전으로부터 시작한 강산제 심청가는 정재근, 정흥민, 정권진으로 내려온 소리로 정권진 명창은 정씨 가문의 소리를 이어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억벽가를 전승했습니다. 판소리 연속 감상에서 들으실 심청가 음원은 정권진 명창이 1970년대 초에 녹음한 것입니다. 심청가 중 신봉사 딸 기르는 대목부터 심청이가 동냥하는 대목까지 오늘은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정권진, 북반주에는 이정은.

동네 딸이야. 어디서 권생을 부리다라고 그런다라. 이더기엔 뉴더기냐? 동네 부인은 더기라. 너도 어서 자라나. 너 모친을 닮아 현철하고 얌전해져 하고 유형을 보이라. 둥둥둥 내 딸이야. 백리단섬은 뉘안나. 열소경 한 바퀴로구나. 둥둥둥 내 딸이야. 그물 준돌 너를 살려놓고 꽃물들을 사야 땅 밑에 휘날리 완드냐 슥슥 올기어라. 둥둥 내 딸이야. 둥둥 내 딸. 둥둥 내 딸. 둥둥 내 딸. 달 가운데는 옥토끼 백리다섬은 주야나. 보꾸라보던 미라불수 주얌주얌 작강작강 변바빠 도리도리 둥둥 내 딸. 서울까 서울까 밤만 나거든아. 두리박속은 넣었더니 머리 감은 새양지가 달랑달랑 닦아먹고 다음은 한 조각 남은 것을 한 쪽은 내가 먹고 한 쪽은 너를 주마. 으르르르르르르 둥둥둥둥둥둥 내 딸. 그때 신봉사 양고 돌아와 보단 덮은 위에 놓고 이제는 동양차로 나가겠다. 삼배전대동 지연의 엇그들어내고 동양차로 나간다. 여름이면 보리동양 가을이면 다락동양. 어린아이 맘중자로 쌀 얻고 가물 사흘로 돌아올지. 그때 심청기란 하늘이 도우리라. 일추월장 자라날 적 7, 8세가 되어가니 모친의 기제사를 빨리 꼴줄 알고 부친 공양사를 어머니 어디가니 무정세월이겠냐. 심청이 하루는 부친전 정이 앉아 아버지 오야. 오늘부터 아무데도 가시지 마옵시고 집이 한 적이 없으면 지가 나가 밥을 빌어 초속공양하겠네다. 어디 자식아, 내 아무리 공공원들 무남동녀 너를 내보내어 밥을 빌단 말이 될 말이냐. 어라 어라 그런 소리는 다시는 마라. 아버지 듣조시오. 차분한 현인으로 행지를 부미하고 수주딸 재앙이는 난양국 같이 나무 봄을 팔아속제고 만보다른 가마이기도 공인정문나로 반포은을 할 줄 아니 하물며 사람이 민물만 못할까. 그런 말씀은 마옵소서. 아니 야식아, 그런 말은 나 어디서 들었느냐. 네 효생이 그렇다면 한 도집만 수이 다녀오너라. 심청인기.

목만나문 길보시러 바가지 옆에 끼고 바람

현대중우 단진배고 정모향 눌러쓰고 말만 남은 헌.

주정 주정 건너가 부엌 문 연 당도여 백년이의 비는 말이 처구 모친 나를 낳고 초치라는 조구누고 안못 보신 늙은 아부 동양쩌더더며 요만큼이나 자랐으나 부활할 길 전혀 없어 밥을 빌로 왔사오니 한술씩 털잡수고 십시일반 주옵시면 지우고

나 듣고 보는 부인들이 네 아니 진짜 하느냐 그릇 밤 김치장을 엮이지 않고 구이 주면 혹은 먹고 가라 그니 심청이 대답을 해.

말이 아까 내가 나올 때란 본산의 해가 아이지 비쳤더니

0: 없구나. 신청이 들어온다. 문자로 들어서면 아버지 집킨들어 지으면 시장킨들 아니니까 더군국밥 얍수시오. 이것은 흰밥이오. 저것은 밥밥이오. 미학토가 갈치자반 어머니 친구라고 아버지 갖다 드리라 하기로 가지고 왔사오니 시장 장께 얍수시오. 신봉사 기가 막혀 따는 소를 끌어집어 놓고 불면 아이고 내 딸 집 다 불지하라. 오진 목숨이야 죽지도 않고 네가 이리 여기 웬일이냐. 너그 모친이 살았으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
1: 판소리 연속 감상. 오늘은 정권진 명창의 강산제 심청가 네 번째 시간으로 신봉사가 딸 기르는 대목부터 심청이 동냥하는 대목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정권진 명창의 강산제 심청가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2: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3: 최판사. 답답한 속 억울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의 명판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최판사의 명판결로 우리 모두 풀어보세요.
4: 최판사의 명판결.
1: 이제 거의 모든 학교들이 방학에 들어갔지만 남원골의 박흥보 훈장님께서는 앞으로 서당 살림과 관련된 큰 숙제로 고민이 깊으시다는데요. 그 문제로 최판사님을 찾아오신 거죠, 훈장님? 어서 오시죠.
5: 아이고, 최판사님.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요즘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서 서당 운영을 하는데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당 예산을 담당하는 서당청에서 요즘 학생 수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덜컥 교부금을 줄인다고 한다지 뭡니까? 학생들이 줄어든다고 학교 교육까지 줄어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사와 교실 수를 갑자기 없앨 수도 없고 기초학력 보장과 다문화 학생 지원뿐만 아니라 요즘 가장 중요하다는 AI 시대 인재 교육까지 오히려 챙겨야 할 일은 더 많아졌는데 이게 무슨 청청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제가 놀버 같은 서당청 살림꾼의 심보를 소리로 들려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고 부디 최판사님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이 사태를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 학생 수 줄었다 교부금 깎고 배교위기 지방학교 구조조정 단칼이라 빈 교실은 예산 삭감 불난 교육에 기름 붓고 교사 수 모자란데 정원 깎고 돌봄이 급한데는 지원 끊고 첨단 AI 외치면서 시골 학교 예산은 축소니 백년지계 교육농사 숫자 계산에 다 날아가네.
1: 박흥보 훈장님께 그런 고민이 있으셨군요. 앞으로 우리 미래를 이끌어나갈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일이니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최판사님의 명쾌한 말씀을 기대해보죠. 이번 사안은 서당이 비었다 하여 아이의 미래까지 비워둘 수는 없고 예산이 남는다고 하여 아무데나 퍼부을 수도 없는 일이므로 양쪽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하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마을을 지키는 마지막 불빛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교육계 역시 교부금이 제비가 물어다주는 은금 보화 박이 아님을 새겨서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만 쓰이도록 스스로 엄격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숫자에만 연연해 교육계를 뒤흔들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아이들이 공정한 배움의 기회를 얻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돌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7월의 끝자락인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옛사람들이 맑은 계곡물에 몸을 적시며 더위를 식혔고 요즘은 워터파크나 시원한 카페를 찾아 저마다의 여름을 보내실 텐데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 오늘 함께 나는 좋은 소리가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에 시원한 바람으로 전해졌길 바라며 이 시간 여기서 여밉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풍성하고 정겨운 우리 소리 보따리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소리사랑꾼 최혜진이었습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심소 김천흥은 평생 전통예술의 전승과 복원이라는 일념으로 살았던 예술인이다. 1922년 이왕직 아악부원 양송소 2기생으로 입소해 궁중의 음악이론과 각종 무악을 익혔으나 궁중무악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속춤의 대가 한성중과 교분을 나누며 궁중예술과 민속예술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신의 예술세계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창작춤에도 관심을 가졌던 심소는 무용극 처용랑, 만파식적을 안무하여 전통예술의 재창조를 위한 초석을 세웠다. 향년 99세로 영면하기까지 국립국악원의 원로사범, 종묘제례악과 처용무의 예능보유자로 활동하며 전통예술의 보존과 더불어 살아있는 전통을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하였다. 국가기록원에 새겨진 김천흥 명인에 대한 기록인데요. 1923년 순종의 50세 생신을 축하하는 연회에서 춤을 추어 조선의 마지막 무동이라 불렸던 김천흥 명인의 이야기. 그분에게 해금을 비롯해서 음악인의 자세까지 배운 제자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1: 고등학교 때 해금 전공 수업에서 선생님 처음을 뵀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전적으로 저희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약간 특강처럼 뭐 몇 번 그렇게 가르쳐 주실 때가 제일 처음 뵌 거고요. 국립국악원 가서는 전문 연주자로서 필요한 그런 뭐 트레이닝에 선생님이 관여를 하셨으니까 그때는 조금 더 엄하게 하셨죠. 그다음에 뭐 연주인의 자세. 네, 자세에 관한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 정확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활을 좀 뭐 천금같이 무겁게 써야 된다든지 이제 자세를 좀 똑바로 하고 앉아서 정자하고 뭐 몸을 너무 흔들면 안 된다든지 이제 그런 말씀 주로 많이 해주시고 정확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신 게 아니고 한 80년대 초쯤부터 이제 대학에서 창작음악을 가리키면서 그런 레파토리를 조금 더 확충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해금 연구회라는 거를 이제 만드셨는데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뭐 이제 사비도 좀 털어서 주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럴 때 꼭꼭 와서 연주 보시면서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해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거죠. 창작음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셨었으니까. 그 당시 어르신들이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전쟁을 겪으면서 부산국악원 시대를 거치시고 또 다시 서울로 올라오시고 이런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도 아악이나 지금 이 국립국악원의 존립을 위해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무감 같은 것이 평생 있으셨을 거라고 보는 거죠. 국악원을 위하는 일이라면 항상 발벗고 선생님 두 분이 뭐 뛰어가셔가지고 뭐 문화부든 어디든 그렇게 읍서하시고 이겨내시고 그랬던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신 거죠. 저도 나이가 먹고 연주 생활이 조금 더 길어지고 이러니까 아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근데 그때는 왜 그거를 이해를 못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 많이 들었고 선생님하고 어쨌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거죠.

0: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기록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의 현장 박정경입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의 역사서를 다 봐도 우리 민족은 유독 화를 잘 쏘는 민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부여를 세운 동명왕, 고구려를 세운 동명성왕 주몽, 고려를 세운 왕건,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와 정조도 명궁이었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전 박정희 대통령도 국궁에 아주 능했다고 알려져 있죠. 활쏘기는 개인적으로는 심신을 수양하는 양생의 수단이었고 사회적으로는 사교활동의 일부였습니다. 활을 쏘는 모임이나 의식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음악이 수반되었는데요. 활쏘기엔 어떤 의식이 있고 어떤 음악이 쓰였는지 오늘 연구의 현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고구려의 씩씩한 기상을 담은 음악 출강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연주에는 금요락회였습니다. 연구회 현장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국악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흥미로운 연구를 찾아서 라디오를 통해 소개하는 시간이고요. 매일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시고 새로운 주제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연구회 현장은 국악방송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0: 오늘 연구회 현장에서는 조선시대 활쏘기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발행된 국악원 논문집 제53집에 조선시대 향사례의 의절과 용악을 발표하신 서울대학교 송현희 선생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청해보겠습니다. 송현희 선생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음악학연구자 송현희라고 합니다.

0: 네, 선생님, 우리 민족은 예나 지금이나 활쏘기에 강한 민족이라는 인식이 확실히 있어요. 그만큼 활을 쏘는 행사나 대회, 모임 같은 것이 지금도 많겠고 또 예전에도 많았겠지요.
1: 네, 그렇습니다. 요즘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양궁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죠.
0: 아유,
1: 네,
0: 맞습니다.
1: 국제대회에 나가서 수상하는 것보다 우리 선수들끼리의 경쟁이 더 어렵다고 할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또 전국에 있는 활터에서 전통 국궁의 명맥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여담이지만 저도 황학정에서 잠시 국궁을
0: 우와,
1: 배웠는데,
0: 우와.
1: 네, 꽤 어렵더라고요.
0: 네. 아유, 멋지십니다.
1: 네, 지금의 우리 이상으로 조상들도 활쏘기를 잘했고 그만큼 또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고려시대의 경우 고분벽화의 파르티안 샷이라고 하는 기술적으로 매우 고난이도를 가진 활쏘기 모습이 보이고요.
0: 네.
1: 경당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에서도 궁수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후 우리 역사에서 나라를 지키고 입신양명하고 일상의 여가까지 책임졌던 것이 바로 활쏘기였습니다. 네, 조선시대의 활쏘기 활동은 크게 국가 단위와 민간 단위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0: 네.
1: 먼저 국가 단위의 활쏘기는 군사적 목적만을 위한 활쏘기와 비교적 군사적 의미가 약한 활쏘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0: 네.
1: 군사적 의미의 활쏘기로는 과거 시험의 무과와 국왕이 군사들의 활쏘기를 살펴보는 열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군영 내에서도 국방력을 갖추기 위한 활쏘기 연습이 이루어졌을 테고요. 그리고 군사적 목적만을 위주로 하지 않는 활쏘기로는 국왕이 종친 및 신하들의 활쏘기를 관람하는 관사와 성균관에서 친위 문무관원들과 함께 활쏘기를 하는 대사, 그리고 정조대에만 일시적으로 행했던 연사가 있었습니다. 그외 민간의 활쏘기 풍습으로는 활쏘기 백일장과 편사가 있었는데요.
0: 네.
1: 활쏘기 백일장은 개인의 기량을 겨루는 것이었고, 편사는 편을 나눠서 기량을 겨루는 것이었습니다. 백일장과 편사는 민간에서 자연 발생한 활 겨루기 대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0: 네.
1: 편사는 사정, 그러니까 활터, 사정이나 사계 또는 동별로 편을 나눠 활쏘기 경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쪽 선수가 세 순, 그러니까 화살 5발씩을 3번, 총 15발 또는 5순, 그러니까 총 25발씩을 쏘아서
0: 예.
1: 맞힌 것을 세면서 승부를 겨루는 활쏘기였습니다. 현재도 대한궁도협회에 등록된 활터가 400여 곳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모든 활터에서 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진 않지만 서울의 장안 편사놀이나 인천의 인천 전통 편사놀이 등으로 편사가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1: 편사를 할 때면 풍악을 울리거나 경기 민요를 부르기도 하고 관역을 맞췄을 경우에는 지화자를 부르는 방식으로 음악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오늘의 주제인 향사례가 있는데요. 향사례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제정하여 향촌의 지방관 주도로 시행하도록 권장되었고 일반인도 참가가 가능했던 반관 반민의 성격을 띈 활쏘기 의례였습니다. 즉 향사례는 성리학 기반의 지배계층이 향촌 교화를 위해 의식적으로 향촌 사회에 뿌리내리고자 노력한 활쏘기 문화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여러 활쏘기 중 대사례와 연사례 그리고 향사례는 고대 중국의 주나라에서 유래한 활쏘기 의례인데요. 중국 유래 활쏘기 의례와 우리 고유의 활쏘기 행사의 차이점은 일단 활을 쏘는 횟수에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승시라고 해서 네 발의 화살을 쏘고 우리는 다섯 발의 화살을 일순으로 삼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활쏘기 의례에서는 음악의 연주에 맞춰서 활을 쏘지만 우리는 음악의 연주에 맞춰서 활을 쏘지는 않고 맞췄을 때 지화자 같은 것을 부르는 것이 다릅니다.
0: 네.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제가 본것 같은데 왜 관중이요? 이러면은 막 음악 연주하고 그런 장면이 흔히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향사례인데요. 이 향사례는 좀 절차가 엄격하고 뭔가 음악도 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세요. 맞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향사례는 향촌에서 매년 봄, 가을에 효제 충신한 사람들을 가려 모아서 술 마시고 활쏘기 하는 의례로 향촌 교화의 효능이 있다고 생각되었고 향사례의 실천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례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세종대에서도 의주를 정했습니다.
0: 네.
1: 그것이 바로 세종실록 올해에 수록된 향사의였는데요. 세종실록 올해 향사의

0: 이는 의례라고 하는 책에 포함된 향살의 편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의례는 서주, 즉 춘추 전국시대 이전에 주나라에서 형성되어서 춘추시대까지 유전된 예제를 수록한 책인데요. 제후와 대부 사 등급에서 행하는 의례의 행례 절차와 음악을 연주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쓰고 있고 그중 하나가 바로 향사례의 의절입니다.
1: 네.
0: 의례 향사례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사용하는 음악 역시 당연히 조선시대에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담아서 세종실록 올해 향사의로 정비한 것이었습니다.
1: 네네. 어떤 절차에 어떤 음악을 연주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눌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나눌 이야기,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기대하면 좋을지 조금 개요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0: 네, 의례 향사례의 경우 절차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논문에서는 제가 주희의 의례 경전 통해 등을 기해서 절차를 19단계로 구분해 두었는데요. 방송에서 그것을 일일이 거론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음악을 연주하는 순서만 살펴보면 우선 악기를 설치하는 준비 단계, 활 쏘기에 앞서 음악 연주로 즐거움을 더하는 단계, 음악 연주에 맞춰 활을 쏘는 단계, 활 쏘기를 마친 후 음주와 함께 음악을 연주하는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0: 준비 단계에서는 화살이 지나다니는 길을 피해서 악기를 설치하고 순서대로 술잔을 나눈 뒤 음악 연주로 즐거움을 더합니다. 다음으로는 활을 세 차례 쏘는데 그중 세 번째 활 쏘기에서만 음악 연주에 맞춰 활을 쏩니다. 활 쏘기를 마친 후 음주와 함께 음악을 연주할 때는 술 마시는 순서도 정하지 않았고 음악을 연주할 때도 순서나 횟수를 정하지 않고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하며 즐겼는데요. 이를 무산작과 무산악이라고 했습니다. 세종실록 올해의 향사례를 비롯한 조선시대의 향사례 의주들 역시 큰 틀에서는 이러한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나라의 의주와 음악을 조선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도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세종실록 올해를 비롯한 여러 조선시대 전례서에서는 악곡 등을 의주에 정해놓지 않았고 향사례를 시행했던 사람들도 국가 전례서뿐만 아니라 향사례 의주의 원형인 의례 향사례를 참고로 해서 각자의 향사례 의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향사례 음악에 대한 서로 대립적인 의견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바로 방계 유형원과 다산 정약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논문에서는 향사례 실시에 있어 국가 의주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았고 조선 유학자들의 고제 및 고학에 대한 인식 차이 등을 파악했습니다. 나아가 외래 문화인 향사례의 향촌 이식을 위한 노력과 이식 영상 등도 탐구해 보았습니다.
1: 네, 벌써 이 향사례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엄격한 절차가 있는지를 좀 느낄 수가 있었고 또 음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의견, 또 음악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설명을 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조선시대 최초의 향사례 의주라고 말씀하신 세종실록 올해의 향사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0: 네, 조선시대 최초의 향사례 의주인 세종실록 올해 향사의는 올해 중 굴례에 속해 있습니다. 주례에서는 활쏘기 의례 중 하나인 빈사를 가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후 역대 중국 왕조에서는 활쏘기 의례를 가례로 구분하기도 하고 굴례로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조선의 경우 향사례를 비롯한 활쏘기 의례를 굴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활쏘기 의례가 가례와 굴례에 통용된다는 것은 활쏘기라는 무의 성격과 함께 사람 간의 화합과 질서를 추구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네.
0: 세종실록 올해 향사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례 향사례를 토대로 하되 매우 간략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세종실록 올해 향사의 정리 과정에는 당나라 개원례의 영향이 확인이 되는데요. 개원례에는 향사례 의주가 없지만 개원례에 수록된 다른 활쏘기 의례와 향음주례 의주를 참고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그렇게 정리된 세종실록 올해 향사의는 의례 향사례에 비해 문장이 훨씬 간결할 뿐만 아니라 절차 자체도 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례 향사례에서는 악기를 미리 설치하도록 했는데 세종실록 올해 향사의에서는 이 과정이 생략되었고요. 활쏘기 전에 음악으로 즐거움을 더한 후에 순서대로 술잔을 나누고 활쏘기를 하는데 활쏘기는 의례와 달리 한 차례만 합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의례에서 횟수와 상관없이 음악을 연주하는 무산악의 절차는 세종실록 올해에서는 생략되었습니다.
1: 네. 그러면

0: 음악이 어쨌든 좀 중요하게 연주됐다는 거는 맞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0: 네, 그러면 음악에 대한 걸 이제 조금 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향사례의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니 음악이 뭐 매번 모든 의식에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 필요할 때 음악이 이렇게 확 뭔가 분위기를 돋워준다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필요한 부분에만 음악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음악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네, 그 세종실록 올해 향살의 음악을 의례대사례와 비교를 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0: 네.
1: 의례대사례와 세종실록 올해 향사의 음악 사용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향사례에서 음악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히 활쏘기에서이지만
0: 네.
1: 활쏘기에 앞서 음악 연주로 즐거움을 더하는 낙빈이라는 절차도 중요한데요. 낙빈의 경우 의례 향사례에서는 노래와 슬이라는 현악기 그리고 생이라는 관악기로 관저, 갈담, 권희, 작소, 채번, 채빈이라는 여섯 시를 연주합니다.
0: 시를 연주해요. 네.
1: 이 시들은 시경 국풍에 수록되어 전하는 시들로 주나라 시대의 향악이라고 할수 있는 노래들입니다. 그리고 세종실록 올해 향사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이 평상시처럼 연주하는데 본디 악이 없는 곳에서는 악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활을 쏠때 의례향사례에서는 추우라는 곡을 5절 연주하는데요. 처음 1절은 음악만 연주하고 나머지 2절부터 5절까지는 음악 연주에 맞춰 네 발의 화살을 쏘는데 활을 쏘아서 관역에 맞추더라도 음악 연주에 맞지 않으면 맞춘 것으로 치지 않았기 때문에 음악 연주는 가급적 일정하게 해야 했습니다. 네.
0: 네.
1: 이렇게 음악을 5절 연주하는 것은 향사례를 주최하는 대부의 신분에 맞춘 것인데요. 주나라에서는 활을 쏠때 천자는 9절, 재우는 7절, 대부와 사는 5절이라는 원칙이 있어서 이에 부합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활을 쏠때 연주하는 추우시 역시도 시경 국풍에 수록되어 전하는 곡입니다. 세종실록 올해 향사이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화살을 쏠 때마다 음악을 연주하고 화살을 쏘면 반드시 절에 맞아야 한다. 네, 이렇게만 되어 있고
0: 네.
1: 구체적인 악곡이나 연주 방법은 의례와 달리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종실록 올해에서 본디 악이 없는 곳에서는 악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거나 화살을 쏠 때마다 음악을 연주하고 화살을 쏘면 반드시 절에 맞아야 한다라고 한 것은 이후 조선시대 전래서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그 주나라의 이 법도를 담은 의례 향사례에는 약간 음악이나 어떤 절차나 이런 게 훨씬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1: 네,
0: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그에 비해서 세종실록 올해의 향사의는 잘 모르겠네요.
1: 그렇죠. 네,
0: 뭐
1: 맞습니다.
0: 악이
1: 맞습니다.
0: 없으면 연주하지 않는다.
1: 네.
0: 뭐쏠 때마다 연주한다. 뭐 이런 게 약간 좀 뭔가 모호한 느낌이 나는데 이게 이제 향후에 또 이야기 좀
1: 네,
0: 들려주실
1: 뒷부분에서
0: 거라고.
1: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을 한곡 듣고 다음으로 이어갈까요? 주나라의 의례 이야기를 좀 했으니까 옛날 그 중국의 고악을 전승한 음악, 문묘재래악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네, 중국의 고대 음악에 뿌리를 둔 음악 문묘제례악 듣고 돌아왔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연구회 현장에서는 서울대학교 송현희 선생님을 모시고 조선시대 향사례의 의절과 용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례 향사례 그리고 조선시대 최초의 향사례 의주인 세종실록 5례의 향사의 내용, 음악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향사례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또 만들어지고 남아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발간된 향사례 전례서에는 또 어떤 게 있었는지 시기에 따라서 절차나 내용이 좀 달라지기도 했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세종실록 5례 이후로도 당연히 의주가 만들어졌는데
0: 네.
1: 세종실록 5례 이후로 향사례 의주를 수록하고 있는 관찬전례서로는 성종대에 편찬한 국조 5례이 그리고 정조대에 편찬한 충관통고 향례합편이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0: 네네.
1: 네, 국조 5례이 향사의는 세종실록 5례 향사의에서 되게 간단한 한 문장만 삭제되어 있을 뿐 나머지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0: 네.
1: 그리고 국조오례의 향사례는 다시 정조대의 충관통고의 원의로 그대로 수록되어 있고요. 향례합편 향사례의 경우는 앞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의례 향사례의 경문, 그러니까 경전의 문장
0: 네네.
1: 그리고 나중에 후대 이제 한대의 의례 주소 한대와 당대의 의례 주소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쓴 주와 소를 이제 발췌를 해서 싣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국조오례의 향사례의 원문을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관찬전례서의 향사례 의주는 시기에 따라서 절차나 내용이 변한 것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러네요. 그전 시대의 것을 그대로 수록하거나 혹시 조금 더 간략화되기도 했나요?
1: 세종실록 5례가 이미 너무 간략하기 때문에 더
0: 그러니까요.
1: 줄일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0: 네네.
1: 네, 그대로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0: 네. 말씀하셨다시피 세종실록에 나타난 그 향사례 음악도 사실은 너무 간략했잖아요. 이 음악에 대한 내용도 혹시 조금이라도 뭐 보태졌거나 좀 구체화됐거나 그런 기록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 네, 안타깝게도 달라지거나 한 것이 없어서
0: 아이고.
1: 제가
0: 예.
1: 네, 그런 조선시대 전례서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원문이랑 같이 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0: 아, 좋아요.
1: 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낙빈이라는 절차가 있잖아요. 활쏘기
0: 네.
1: 전에 이제 음악을 연주해서 즐거움을 더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 부분의 원문을 읽어드리자면 공, 집, 금술, 승, 좌, 주탁지, 남, 동상, 주악, 여상이라고 하고 그 세 주에 본무악처, 불필용악 이라고 했는데요.
0: 네.
1: 풀이하면 공인이 금과 슬을 잡고 사단에 올라 주탁의 남쪽에 앉되 동쪽을 상석으로 하고 음악을 연주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0: 네.
1: 본디 악이 없는 곳에서는 악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네, 새길 수 있습니다.
0: 네.
1: 이것은 평소 악이 있는 곳이라면 공인이 주탁의 남쪽에서 평상시처럼 금과 슬을 연주하고 악이 없는 곳이라면 악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0: 네.
1: 그리고 여기서 금과 슬은 중국의 악기인 금과 슬이라기보다는 악기를 상징한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0: 그냥 보편적인 악기를 상징하는 말이다?
1: 네네.
0: 네.
1: 네. 다음으로 활을 쏠 때는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빈주 진삼 협일 2차 2사라고 하고 그 세 주에 매 발시 개 악작 사필 중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0: 네네.
1: 이것을 해석하면 빈과 주인이 화살 세 개를 등에 꽂고 한 개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차례대로 활을 쏜다. 화살을 쏠 때마다 모두 음악을 연주하고 화살을 쏘면 반드시 악절에 맞아야 한다라고 네, 풀이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네네. 이상의 내용은 세종실록 5례와 국조오례의 충관통고 향례합편에서 거의 동일한데요. 본디 악이 없는 곳에서는 악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문구는 향사례뿐만이 아니라 지방에서 행하는 다른 의례의 의주에서도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장입니다.
0: 네.
1: 이 문장은 당나라 개원례의 향음줄의 의주에서 악, 무공인 즉 궐, 무득작 음성 불화지곡 즉 악은 공인이 없으면 생략한다. 음란한 소리와 아정하지 못한 곡을 연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문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그러므로 조선시대 향사례 의주에서 본무악처라고 했을 때 악은 악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네, 저는 보았고요.
0: 네.
1: 물론 본무악공처라거나 본무공처가 아니라 본무악처라고 표기한 이상 문자상으로만 보면 다른 해석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있고 따라서 조선시대의 향사리를 비롯한 향리를 연구하거나 실천한 유학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해석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네. 그래도 이 원문을 좀 말씀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곱씹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공인이 이제 금슬 그러니까 악기를 잡고 연주를 하는데 연주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그러니까 평소에 연주하는 음악을 연주하라는 뜻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1: 네.
0: 또 활을 쏠 때마다 연주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화살을 쏘면 그 악절에 맞아야 한다는 뜻이겠죠? 음악에 맞춰서 활을 쏘라는 말인가? 이런 또 의문이 들어요.
1: 네네네.
0: 그래서 이 전례서의 이 내용만 가지고는 너무 좀 추상적이고 도대체 어떻게 활을 쏘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실제 향사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실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제 향사례의 모습을 좀 알려주세요.
1: 네, 세종실록 올해와 국조올해에서는 향사례를 매년 3월 3일 또는 9월 9일에 개성부를 비롯한 전국의 주부 군현에서 행하되 주인 역할은 소재관사, 즉 해당 지역의 관아의 수령이 맡고 빈 역할은 효주충신하고 예를 좋아하며 난잡하지 않은 사람을 택해서 맡도록 했습니다.
0: 네.
1: 향사례에는 또 서인,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참가했고 제자들이 예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일을 맡도록 했는데요. 이 때문에 서두에서 제가 향사례가 반관 반민의 성격을 가진다고 했던 것입니다.
0: 네네.
1: 향사례를 행하는 장소는 학당, 그러니까 향교 근처로 학당 근처의 땅을 깨끗이 소지하고 활쏘는 단을 만들었습니다.
0: 네.
1: 성종은 1474년에 국조올해를 완성하고 3년 뒤인 1477년에는 대사례를 행했습니다.
0: 네네.
1: 대사례를 마친 뒤에 성종은 향음과 향사의 예를 행할 것을 팔도에 명령하는 등 향사례 거행을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방관들에게는 새로 제정된 유교식 의례가 불편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당장 향사례가 실시되지는 않다가 몇 년 뒤에 조선시대 성리학의 영수라고 일컬어지는
0: 네.
1: 김종직에 의해서 날짜와 장소가 확인되는 첫 향사례가 거행되었습니다.
0: 예예.
1: 김종직이 선산부사로 재임하던 때에 한 번, 그리고 전주부윤으로 재임하던 때에 전주향교에서 한번 시행되었습니다.
0: 네.
1: 이후 정조대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19차례 정도 향사례가 행해졌는데요. 향사례가 우리에게 익숙한 활쏘기 방법이 아니다 보니 간혹 향사례가 시행되었을 때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0: 아, 네.
1: 네. 즉 향사례는 성리학적 이념을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던 지방 관리들에 의해 간혹 행해지기는 했지만 조선 사회에 기존의 활쏘기 관련 조직과 문화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외래 문화인 향사례가 쉽게 이식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0: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원래 활을 쏘는 다양한 그런 방식이 있고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향사례라고 하는 것을 어떤 성리학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장려를 한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민간에서는 아유 좀 어색하고 뭔가 어렵다 이렇게 느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네요.
1: 네, 음악의 연주에 맞춰서 활을 쏜다는
0: 그러니까요.
1: 자체가 너무 생소하죠.
0: 네, 네, 그 어떻게 그렇게 할까? 저도 지금 아까 말씀드리고 나서도 이렇게 상상을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향사례가 한 19차례 정도 거행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중에서 좀 우리가 알면 좋을 만한 좀 의미 있는 향

0: 11년에 정주 목사로서 향살이를 시행했던 이헌영이라는 분은 조선시대, 조선에서 지은 활쑥이 의주와 함께 의례에 수록된 활쑥이 의주를 사용해서 향살이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1: 네.
0: 네, 비교적 기록이 그렇게 자세하진 않지만, 네,
1: 네.
0: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은 요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어쨌든 음악을 연주하고 뭔가 의례의 그 절차에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 그런 또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도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음악 한곡더 들어볼까요? 궁중음악 중에 보호자 준비했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0: 뭔가 허공을 걷는 신비로운 그런 느낌을 주는 제목이죠. 보호자 함께 듣고 돌아왔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였고요. 오늘 연구회 현장에서는 조선시대 향사례의 의절과 용악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논문을 발표하신 서울대학교 송현희 선생님께서 도움 말씀 주고 계십니다. 향사례, 지방 관화에서도 행해졌지만 또 이 성리학을 이렇게 숭상하는 유학자들에 의해서도 향사례가 이루어졌다고 하셨어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려요.
1: 네. 향사례 시행 당시에 관직에 있지 않았던 유학자들에 의해서도 향사례가 시행되었는데요. 유학자들은 관직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실천을 위해서 향사례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0: 네.
1: 네. 관직에 있건 없건 상관없이 조선시대에 사람들은 조선시대 학자들과 관리들은 다 유학자라고 볼 수 있지만
0: 예.
1: 네, 특별히 이제 관직에 있지 않은 유학자들의 향사례의 경우 영조 말년부터 나타나는데요.
0: 예, 예.
1: 이들 중에는 관직에 있다가 낙향하여 향사례를 시행한 경우도 있었고 처음부터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0: 네.
1: 영조 말년 이후로 유학자들에 의한 향사례가 시행된 경우는 10건 정도 파악했는데 향사례를 시행했던 인물로는 위백규, 안정복, 정약전, 조유선, 정약용이 있었습니다.
0: 관직에 있으면 아무래도 이런 향사례 같은 것을 뭐 시행하거나 실천하기가 그래도 좀 현실적으로 수월할 텐데 관직에 있지 않은 그냥 순수 학자인데도 향사례를 할 수 있었고 또 그걸 이렇게 그 향촌에서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좀 유학자들의 뭔가 영향력이랄까요? 그런 것이 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1: 네. 뭐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있었고 또 이제 저는 그분들의 약간 이렇게 고재에 대한
0: 네.
1: 열정, 학문적인 열정
0: 네. 네,
1: 이런 것을 좀 읽을 수 있었습니다.
0: 참 그때 사회에 그런 이제 백성과 이 관리 선비들이 다 뭔가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고 이 조선이라는 문화를 꽃피운 것이라.

0: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지방관아의 향사례보다는 아까 많지는 않다고 말씀 주셨지만 유학자가 향사례를 행한 예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유학자가 향사례를 행한 예가 생각보다 많은데 이런 유학자들의 향사례도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했다든가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들려주세요.
1: 네. 앞에서 언급했던 안정복의 경우 정조 3년에 관직을 벌이고 고향인 경기도 광주로 낙향한 뒤에 향사례를 시행했는데요.
0: 네.
1: 이때 고을의 여러 유생들 가운데 예를 좋아하는 자들이 찾아와서 향사례를 청하자 습속이 너무 경박한 것이 걱정되어 고을 풍속을 바꿔보기 위해 향사례를 거행했다고 하고요.
0: 네.
1: 이택제라는 강학 공간을 고쳐 지은 뒤로는 매년 이택제에서 향사례를 행하였는데 몇 년이 지나자 향리의 풍속이 아름답게 변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조유선이라는 분은 정조 21년에 관직에서 물러나서 고향인 개성으로 돌아간 뒤에 향사례를 행했는데요. 이때 지은 기록에서 조유선은 주나라의 주공이 제작한 향사의 예가 행해진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향한 향사례를 통해 존비와 장류의 질서와 예를 행하는 과정에서 오르내리고 절하는 모습이 찬연하여 반짝여서 옛수도였던 개성이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었다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0: 네, 향사례를 통해서 정말 뭔가 교화가 이루어졌다? 약간 그런 좀 미화하는 기록인 것 같은데요.
1: 네네네. 스스로 뭐 만족하는 것일 수 있지만.
0: 네. 네네.
1: 아무튼 그렇게 봤습니다.
0: 예, 실제로 좋았을 수도 있죠. 네. 또 다음께 화합해서 뭔가 화를 쏘는 그런 의식을 행했다는 것 자체가 결코 나쁜 그런 결과를 낳진 않았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 지금 기록을 말씀 주셨는데 이 용악,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내용은 역시 좀 부실한 것 같거든요. 좀 나온 것도 있지만 좀 그냥 생략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게다가 왜 우리 아까부터 계속 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반드시 악을 쓰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기록 말이에요. 향사례에서 음악이라는 건 어떤 존재였고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1: 네, 조금 이 부분을 길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0: 아유, 좋습니다.
1: 예, 의례 향사례의 경우 악곡명은 물론이고 연주 방법까지 자세히 기재하고 있는데 조선시대 향사례 의주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낙빈 절차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0: 네.
1: 악이 없는 곳에서는 반드시 악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0: 네네네.
1: 하기도 하고 화를 쏠 때는 반드시 음악을 연주는 해야 되지만 어떤 곡을 어떻게 연주하는지는 기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0: 네.
1: 저는 이렇게 조선시대 향사례 의주에서 음악 사용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하지 않은 이유가 향사례를 행하는 각 지역마다 사정이 다를 것을 참작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0: 네.
1: 물론 향사례 음악까지 미처 각 지방의 향사례 음악까지 제정할 여력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각 지역의 사정이 다를 것을 참작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은 정조가 향례 합편을 지어서 여러 지역으로 보낸 것에서 보다 분명해지는데요. 정조는 향리에서 고래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귀장과 각신들에게 향례 합편을 짓도록 했는데 이때 별도로 새로 향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반포한 것이 아니라 역대의 사례를 그대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0: 네.
1: 즉 고정된 향사례 의절을 제정해서 보내는 대신에 의례 주소 향사례와 국조 의례 향사례를 정리하여 보내주었는데요. 특히 향례 합편 편찬에 참여했던 서유구 아시죠?
0: 네네.
1: 나름대로 의례와 국조 오례의를 연구해서 신정 향사의라는 의주를 새로 지어서 정조에게 올리니까 정조는 이것을 서유구 개인의 문집에만 싣고 향례 합편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는데 이러한 점은 향례 합편이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향사례 의주를 만들거나 향사례를 행하는 데 근거가 되도록 한 정조의 뜻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이렇게 조선시대의 관찬 향사례 의주가 느슨하다 보니까 서로 대립적인 견해도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0: 네네.
1: 바로 반개 유형원과 다산 정약원 사이에 발견되는 견해 차이입니다. 유형원은 순정한 곡제가 아니라면 아예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보았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주와 현에 본래 악이 없는 곳에서는 반드시 악을 쓰지 않아도 된다. 또 살피건대 지금 세상에 속된 음악은 대체로 모두 추잡하고 음란한 음악이다. 아정한 음악이 회복될 때까지는 차라리 악이 없는 것이 나으니 지금의 속된 음악을 써서는 안 된다.
0: 네.
1: 이렇게 말했는데요.
0: 네.
1: 유영원이 말하는

0: 속된 음악은 당시의 조선 음악이었고 아정한 음악은 주나라의 음악을 의미했습니다.
1: 네.
0: 주나라의 음악은 사라진 지가 한참인데 네, 어떻게 보면 참 강경한 자세이죠.
1: 그렇죠.
0: 네. 반면에 정약용은
1: 네.
0: 고째의 의미에 부합한다면 다른 음악 자원을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다산이 유배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현재 남양주시에 있는 철마산 아래에서 향사리를 행할 때 향사리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당시에 활용 가능했던 것들로 응용했는데요.
1: 네.
0: 그 중에 음악에 관계된 것으로는 슬은 해금으로 대신하고 생은 피리로 대신하고 노래는 긴 소리로 읽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1: 예.
0: 저는 이 두 견해가 어느 것이 낫다거나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1: 네.
0: 각자의 진정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싶습니다.
1: 네.
0: 향사례의 여러 요소들을 유연하게 적용한 정약용 역시 주나라로부터 이어온 고래를 현실에서 행하고자 했던 것이니까요. 결국 같은 방향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향살의 음악이 손에 잡히지도 않으실 것 같은데요.
1: 네,
0: 어쨌든 낙빈에서 음악을 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에 비해 활쏘기에서 비록 어떤 곡을 어떻게 연주하든지는 기재하지 않았어도 반드시 음악을 연주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봐서 향사례에서 음악 연주는 활을 쏠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만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좋습니다. 아, 지금 아까 정조의 이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살짝 이해가 갔는데, 그러니까 음악을 뭔가를 딱 정해놔 버리면 이제 이 향사례가 이제 전국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행해지길 바라는데 너무 이게 얽매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음악을 딱 정하면 그대로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지역에선 그러면은 너무 난감하고 오히려 안 할 수도 있으니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차라리 이걸 열어두자라는 차원에서 음악에 대한 기록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네, 저에게 최선, 와닿는 네. 설명이에요. 자, 향사례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음악, 여러 가지 음악에 대한 재미있는 또 에피소드도 말씀해 주셔서 즐겁게 들었습니다. 향사례의 어떤 용악에 대한 연구, 이 성과는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0: 네, 저는 무엇보다도 향사례를 비롯한 향례의 관찬 의주가 느슨하게 제정된 것을 통해서 조선시대 위정자들이 향을 통치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를 확인하게 된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 네.
0: 구체적인 악곡 같은 것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각 지역의 자율성과 개성을 존중해줬다고 네, 저는 생각했습니다.
1: 네네.
0: 그리고 과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런 자세가 어쩌면 오늘날까지 각 지역의 다양한 음악들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1: 네, 맞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굉장히 공감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음악을 연주를 뭐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다가 또 반드시 하라 그랬다가 도대체 뭘까 했는데 역시 정답은 우리 선생님의 연구 끝에 있었군요. 오늘 흥미로운 연구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선생님의 연구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0: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국악방송에서 이렇게 저의 연구 성과를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약간 자율학습 시간에 라디오에서 하는 국악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혼자 국악에 대한 공부를 조금씩 했었는데요. 예, 그 사이에 국악을 전문으로 하는 국악방송도 이렇게 생기고 또 제가 국악방송에서 제 연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까지 생겨서 네, 오늘 방송이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국악방송과 진행자이신 박정경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1: 아우, 정말 힘이 나네요. 정말 너무 즐겁게 방송을 진행했고 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송현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식에 합당한 음악이 아니면 차라리 연주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 또 융통성을 발휘해서 실정에 맞는 음악을 연주하면 된다는 의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결론, 생각을 좀 열어놓은 채로 오늘 연구의 현장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 주 연구의 현장에서는 작년 말에 국립국악원에서 국악학술상 우수평론상을 수상한 글, 몸으로 세계를 비평하기, 전통공연예술의 탈이데올로기를 향하여라는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활기찬 한 주 열어가시고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한 생에도 몇 번이나 다시 태어날 수 있잖아. 좌절이란 고통이 우리에게 믿을 수 없이 새로운 정체성을 주니까. 그러므로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하고 싶어. 더 잘 살아보려고. 너는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도 몰라. 이스라 작가의 너는 다시 태어나려고 기다리고 있어 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기다리는 중이라는 그 말이 왠지 지금 잠깐 주저앉아 있어도 괜찮다 하는 말로 다가왔고요. 좌절이나 고통도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잘 살아보려는 안간힘이라고 하니까 힘이 납니다. 외롭지 않게 우리 같이 기다려요. 오늘도 함께 걸어요.

글로리아 심의 창부 타령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26일 일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게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뭔가 조용히 준비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도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뒹굴거리는 것 같아도 그게 다시 일어설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곁에서 함께 있어주는 존재가 있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아마 훨씬 덜 외롭겠죠? 오늘 함께 걷는 길, 고립의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 곁에 머물며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고민 정거장의 안예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기대해 주세요. 7월 12일이었죠. 치매 공감 전문 언론 디멘시아 뉴스의 황교진 편집주간 이야기 듣고 또 사연 많이 보내주셨네요. 닉네임 긴호흡 돌고래님, 누구나 인지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편집주간님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또 뒷자리 0408 쓰시는 분, 치매가 아니더라도 그냥 나가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마을이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디멘시아 뉴스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또 또사님께서는 치매 가족을 돌보는 일을 돌보는 것, 새 가치와 그 중요성을 들여다보시는 황교진 편집주간님, 안목이 놀랍습니다 하셨고요. 또 보뜰마을님께서는 치매에 대한 사회적 수업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에 정말 공감합니다. 예방조치도 적극적으로 교육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뒷자리 4510 쓰시는 분께서는 해외 공동체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반갑네요. 이런 사례들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 정말 좋습니다. 함께 걷는 길 다시 듣기를 주위에 나눠주곤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주위에 나눠주시는 마음들 덕분에 저희도 기운을 잃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시죠? 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시는 분께도 응원 나눠주시고 저희 함께 걷는 길에도 응원 나눠주시는 길, 방송 들으시면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고요. 또 하나는 진짜 방송을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저희 홈페이지 오셔서 다시 듣기 나누어 주시거나 아니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부터 방송되는 재방송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김진희의 소금 연주 아이스 스케이트 듣겠습니다.

0: 함께 걷는 사람들. 고립, 은둔이라고 하면 흔히 집 밖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경우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의 청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겪고 있는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고립의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 곁에 머물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고민 정거장의 안예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대표님이 어떤 분일까? 저도 궁금하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직접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1: 네, 저는 비영리단체 고민정거장을 운영하고 있는 안예슬이라고 하고요. 네, 고민정거장 소개까지 해야 될까요?
0: 네, 해주세요.
1: 네, 고민정거장은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주제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아니면 연구활동 같은 것들도 하기도 합니다.
0: 네. 고민정거장, 이 단체 이름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1: 일단은 제가 고립을 경험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활동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단체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다가 청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사회로 나오기도 하지만 그 중간에

0: 뭐라고 해야 되지?
1: 정거장에 있는 것 같은?
0: 그렇죠. 근데 이제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청년기를 이행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 네.
0: 이 고민정거장의 활동을 통해서 이 다음으로 이동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고민정거장이라고 지었습니다.
1: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를 탔으면
0: 그렇죠. 네,
1: 좋겠다.
0: 맞아요.
1: 네. 버스가 오면 이제 버스를 타야지. 이런 것처럼 고민 정거장에서 고민을 하며 잠깐 기다리고 있지만 이제 뭐가 다시 시작되면 얼른 또 새로운 흐름에 올라타는 그런 곳이었군요. 그 고립 청년 주제,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그 경험 때문이신 건가요?
0: 아, 네, 맞아요. 제가 겪은 고립이랑 청년들 이야기를 합쳐서 책을 한번 썼었는데, 그 책에 고립을 총두번 경험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고립은, 그 당시에는 고립이라고 표현하진 않았었거든요.
1: 네.
0: 고립이랑 청년이란 단어가 묶여서 나오기 전이기도 해서, 근데 그 시기에 이제 학교를 졸업을 연기를 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데 계속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한 달, 두달 넘어가니까 엄청나게 무기력해지는 저를 발견을 했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청년 고립이라는 게 이제 화두가 되고 나서는, 아, 그때 내가 고립 상태였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대표님, 한달 정도는 사실 요즘에는 그 고립 은둔 청년들이 쳐주지도 않는 기간 아니에요?
0: 아, 한두 달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한두 달
1: 아,
0: 늘어난 거죠.
1: 늘어나다
0: 네.
1: 보니.
0: 그래서 다 해서 그 시기에 제가 고립을 경험했던 건딱 언제부터 언제까지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시기에 공백을 세어보면은 한 1년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 그래도 대표님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내가 고립 상태였구나라면 사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내가 완전히 고립됐구나 또는 내가 난 은둔하고 싶어 이런 생각은 아니셨던 거네요.
0: 맞아요, 맞아요. 그
1: 근데
0: 시기에는 고립 상태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었기도 하고, 그냥 취업이 좀안 되고, 기운이 좀 없고,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네. 근데 요즘 청년들의 경우에는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꽤 있죠.
0: 그쵸. 이제, 어쨌든 정부 정책도 많아지고,
1: 네.
0: 지원하는 기관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아, 내가 그런 상태인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한 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건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1: 그리고 또한 번쯤 그런 정책들이 있으니까 살펴보게 되기도 하죠.
0: 맞아요.
1: 조건이 나에게 맞는지.
0: 네.
1: 네. 그래서 취업이 1년 반 다음에 됐나요?
0: 아, 그 시기에 그래서 제가 막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서울시에서 하는 공공 일자리를 시작을 한 거예요. 취업이 너무 안 되니까 뭐라도 하자 싶어가지고. 근데 공공 일자리가 보통 집 근처에 있으니까 되게 접근하기가 쉬웠고, 근데 그 공공 일자리가 또 그냥 뭐 구청 같은 데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지역 활동, 동네에서 이런저런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에서 하는 공공 일자리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이제 제가 활동을 시작한 계기가
1: 계기.
0: 되기도 했었죠.
1: 그래도 그런 걸 찾아보고 그런 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으니까 완전히 힘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0: 그러니까요. 이게
1: 네.
0: 참뭐 힘이 없다고 해서 하루에 24시간을 한달 내내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낸다기보다는, 뭐 사실 대부분의 시간을 영상을 많이 보기는
1: 네,
0: 했는데,
1: 그렇게
0: 그쵸.
1: 되더라고요.
0: 네. 그러다가 이제 새벽쯤 되면, 이제 낮에 너무 잤으니까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럼 새벽에 뭐라도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때 이제 뭐 채용 공고를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이력서 한 줄이라도 써본다거나, 이런 정도의 활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1: 근데 또 이제 영상을 보면 또 우리가 피곤하잖아요. 그럼 또 사실 또 자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이 일을 한다고 해도 이게 이렇게 바로 어떤 결과를
0: 맞아요.
1: 불러주지 않으니까 이제 도돌이표 같은 어떤 생활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언제쯤 내 상태가 좋지 않구나 이런 자각을 하셨어요? 아니면 아예 그 정말 몇년 후에야 알 생각하셨어요?
0: 아,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취업 준비 기간이 첫 번째 고립이었고, 그 이후에 두 번째 고립을 경험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깨달았죠. 그 시기에도 사실 고립 상태라고 인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두 번째 고립을 경험하기 전에 서울청년활동지원센터라는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고립 청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1: 오, 너무
0: 네.
1: 아이러니하네요. 네.
0: 그래서 그 기관을 퇴사를 하고,

0: 하고 이제 혼자 지내다가 다시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진 거죠.
1: 네.
0: 그러면서 그때도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한 번은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진짜 며칠 동안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은 사람이 그때 이제 영상 중독이었으니까
1: 네.
0: 태블릿 그 PC를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걸 보면서 씻고 있었어요.
1: 어,
0: 이거를 끄면은 너무 날것에 저를 마주해야 되는데
1: 알것 같아요.
0: 그럴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고 있다는 거를 거울 속에 한번 딱 마주치고 나니까 혹 내가 만나왔던 사람들이랑 내 자신이 지금 다른 존재가 아니다. 내가 지금 고립 상태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했고 그걸 자각하고 난 이후에 아 그러면 내가 그 시기에도 그거 고립이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1: 대표님 대단하시다. 먹지도 않고.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요, 영상을 보는 시간이 먹는 시간인데, 아직 덜 먹었으니까 영상을 더 보고, 영상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럼 먹을 걸좀더 가지고 오고, 이러다가 이게 계속 같은 스타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그
1: 네.
0: 시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혼자 살기도 했었고,
1: 네.
0: 그 아무것도 안 하니까 배가 덜 고픈 거예요. 그러다가 밥대를 놓치니까 언젠간 먹긴 먹어야 되는데 하는데 일단
1: 귀찮기도 하고.
0: 너무 귀찮고 너무 무기력하니까 일단 장을 봐와야 되는데 장을 볼 기력이 없고 배달을 시키자니 또
1: 돈이
0: 음식
1: 들고,
0: 그쵸 돈도
1: 네.
0: 들고 1인분을 시키기에 적절한 게 뭘까 계속 고민만 하는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렇죠.
0: 그렇게 고민을 몇 시간 하다가 또 때를 놓치고 또더길그 먹지 않았으니까 더 기력이 없으니까 또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고립은,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 뭐, 약간 선택인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거나 이런 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어느 부분은 대표님의 선택이기도 했던 거죠?
0: 그게 되게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1: 네.
0: 특히 이제 이 고립이라는 의제가 사회적으로 처음 관심을 받기 시작했을 때, 아, 청년들이 자기들이 안 나오는 거를 왜 어디서 지원을 해줘야 되냐, 이런
1: 네.
0: 식의 시선이 많았으니까 자발적인 거 아니냐. 근데 이게 고립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자발적이었을 수 있어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일부러 관계를 다 끊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밖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진다거나 다른 사람이랑 연락하고 소통하고 싶어도 그럴 용기가 없어진다거나 나중에는 그 자발성이라는 게 사실은 좀 희미해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1: 연락처를 봐도 내가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안 보이는 거죠.
0: 그렇죠.
1: 네. 근데 저는 그런 게 어떤 게 놀랍냐면요. 우리가 옛날 뭐 80년대, 90년대보다 쉽게 연락할 수 있게 됐잖아요. 뭐 그리고 요즘에는 아무리 헤어져도 헤어질 수 없을 정도로 뭐 내가 들여다보려고만 하면 그 사람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도 누구나 고립이 될수 있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연락이 쉬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내일 하면 되지, 모레 하면 되지 이러다가 고립이 되는 건 아닐까 이것도 좀 궁금했었어요.
0: 그쵸, 맞아요. 요새 그 초연결 사회라고 하잖아요.
1: 네.
0: 24시간 붙어 있으려면 붙어 있을 수가 있는데,
1: 네.
0: 근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도 최근에 청년들이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그 행위 자체를 되게 민폐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크더라고요.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발견한 건데,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타인에게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걸저 사람을 감정 쓰레기통 만드는 게 될까봐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해소가 되지 않는 거죠.
1: 네.
0: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을 한다는 것과 나의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별개의 일인 된것 같아요.
1: 예전에는 그 오랜만에 누가 전화하면 그냥 몇 가지 정해져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보험 팔려 그러나?
0: 아, 맞아.
1: 결혼하나? 뭐
0: 맞아요, 맞아요.
1: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0: 지금도 그렇죠.
1: 네, 근데 이제 아마 지금 친구들은 내가 오랜만에 연락해서 내 어려움을 들어달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건 무서워.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 거겠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 네.
0: 타인에게 연락을 한다는 게 어떤 되게 목적성이 있어야 될 것만 같고, 근데 이 목적성 없는 친밀함을 누구와나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저희 시대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1: 그래서 그러잖아요. 차라리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0: 맞아요,
1: 얘기를
0: 맞아요.
1: 하는 게 편하다.

0: 라고 얘기하죠. 그때 이제 대표님은 사실 뭐 고립인지 모르고 고립이 된 것과 살짝 고립이라고 생각하고 고립이 된 것과 하루를 보통 어떻게 지내셨어요?
1: 그때 네. 사실은 그 되게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0: 네.
1: 이게 기억이 되게 선명하진 않아요.
0: 네.
1: 그래도 어떻게 끄집어내 보자면
0: 네.
1: 일단 늦게 잤기 때문에 굉장히 늦게 일어났었고 그래도 약간 나름의 어떤 움직임을 좀 가져보려고 그래도 안방에서 거실로는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살았지만 나름 투룸이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거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일어났으니까 밖으로는 나가보자. 오늘은 그래도 밖에 나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거실로 나가서 잠깐 또 누워있다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어야 기운이 나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근데 밥을 먹기가 또 너무 힘든 거예요. 설거지가 쌓이는 게 싫었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네. 밥을 안 먹고 있다가 뭐 했더라? 그렇게 이제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러다 저녁쯤 돼가지고 한 9시 10시쯤 되면 제가 그때 반려묘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지만 그 친구랑 놀아줬어야 됐어요.
0: 네.
1: 그래서 얘랑 놀아주는 거는 그건 루틴을 지켰던 것 같아요.
0: 네.
1: 놀아주고 그 중간 어디쯤 밥을 또 대충이라도 먹고 그리고 또 늦게 자고.
0: 대표님 근데 그러면 저 궁금한 것 중에 어둠이 주는 안정감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랄까요? 낮에는 사람들이 다 뭔가 하고 있는데 나는 안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만 밤에 늦게까지 깨어 있을 때는 조금 덜 괴로울 수 있잖아요.
1: 이런 신박한 질문은 처음이에요.
0: 그래요? 그래서 그 밤이 주는 안정감이 은둔 고립 청년들에게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궁금해서요.
1: 그러게요. 얘기를 들어 질문을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외출에 대해서는 확실히 밤이 조금 덜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밤에 이제 진짜 늦은 시간 12시, 1시 이럴 때 집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었는데 낮에는 거기까지 가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밤에는 그래도 한번 좀 기운을 내보자 해서 편의점에 가서 별거 아닌 거를 하나 사보기도 하고
0: 네.
1: 근데 그런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 활동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서 저녁 때 편의점을 간다.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 많았어요.
0: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어떤 생활 패턴이 점점 더 나를 못 나가게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늦게 일어나고
1: 맞아요.
0: 그러면은 빨리 한 6, 7시간 보내면 다시 이제 밤이 올 거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약간 밤이 주는 안정감이 고립을 더 이렇게 푸시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외출에 대해서는 저녁 시간이 괜찮았지만
0: 네.
1: 밤이 되면 오히려 더 불안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활을 좀 돌리려고 그 시기에 나름의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잘 되진 않았죠.
0: 네네네.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수아의 대금연주 오늘 하루도 힘내 듣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1: 오수아의 대금 연주 오늘 하루도 힘내 들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안예슬 대표님은 그래도 그 경험으로 논문도 쓰고 책도 쓰셨어요.
2: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네.
1: 이렇게 누워만 있어도 괜찮을까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은 어떤 메시지였나요?
2: 메시지라. 그냥 그 제가 이제 그 시기에 청년 여성이기도 했고 고립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아, 이 여성 청년들의 고립 경험을 좀 더 사회에 드러내고 싶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뭐 흔히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전형적으로 컴퓨터 앞에서 라면 먹는 남성 이미지로 그려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다양한 맥락이 있다는 걸 좀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고민정거장까지 오셨어요.
2: 네.
1: 네. 고민정거장이 실제 하는 활동들, 뭐 프로그램들 네, 그런 거 소개해 주세요.
2: 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작년에만 한 6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1: 네.
2: 가장 저희끼리 이야기할 때 수위가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은 소소약속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1: 네.
2: 그냥 뭐냐면 이렇게 모임처럼 모여서 각자 내가 한 주 동안 지키고 싶은 약속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어려운 게 아니라 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한 번 밖에 나가기, 뭐 편의점에서 간식 하나 사오기, 좀 이런 간단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목표로 정하고 일주일 동안 그걸 한번 노력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모여서 아 나는 어땠다, 잘 지켰으면 잘 지킨 이유들 나눠보고 그게 안 됐으면 안 된 이유들 또 나눠보고 목표를 바꿔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한 6주 정도 가졌던 것 같아요.
1: 어땠어요? 네.
2: 근데 이게 처음에는 되게 네. 저희의 목적은 사실은 고립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목표를 좀 현실 가능하게 설정하고 그거를 이뤄나가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대화를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뒀었는데
1: 네.
2: 이 오신 분들이 너무 그 뭐랄까요 자기 개발하듯이 굉장히 어려운 목표들을 설정을 하시고 막 하루에 뭐 몇 시간 공부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여서 아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를 되게 말씀을 드리고 조절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1: 네.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사회생활연습실.
2: 아, 네네. 맞아요.
1: 독립연습실.
2: 맞아요. 그 사회생활연습실은 어쨌든 사람이 고립을 경험하고 나면 그 이후에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1: 맞아요.
2: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좀 낮춰보자.

0: 많은 취지였고, 그래서 모여서 각자가 경험했던 사회생활을 좀 꺼내보기도 하고, 그 시기에서 어려웠던 것들을 다시 상황을 가져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 같이 연습을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대처법은 뭐가 있었을까?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더 좋았을까를 또 논의를 해보기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독립연습실은 고립 경험한 청년들 그 통계조사를 보면 가족이랑 같이 사는 비율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족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독립을 하고 싶지만 독립을 할수 없는 여건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정서적인 거리두기라든지 아니면 내가 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독립은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우리 동네에서 내가 도망칠 장소 같은 걸 한번 좀 찾아본다거나 네.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었죠.
1: 네. 독립하고 싶은데 독립할 수 없는 상황도 안타깝고 사실 그렇게 했을 때 독립을 해서 더 괜찮을지도 자신이 없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그런 여러 가지가 아마 마음을 더 괴롭게 할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들 하기 전에 약속문 이걸 한다는데 이거 뭐예요? 약속문.
0: 약속문은 그 그라운드 룰이라고도 하는데 모임 같은 거를 할 때 서로가 지켜야 될 규칙을 미리 정하고 시작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게 좀 사실 타인을 대할 때 어려운 게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다.
1: 아.
0: 아니면 원하지 않는 조언이나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네.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로 사전에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1: 서로.
0: 네.
1: 네.
0: 그래야지 내가 이 모임에 조금 더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고 내 이야기를 좀 더 편안하게 꺼내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약속문을 미리 같이 정하고 시작을 해요. 뭐 거의 네. 모든 1회차 때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따로 안내를 해드리거나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1: 그 규칙을 잘 지켜요? 어때요? 듣고도 왜 네네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조언하는지도 몰랐는데 막
0: 맞아요.
1: 조언을 하고 있네
0: 있어요.
1: 이럴
0: 맞아요.
1: 수 있잖아요.
0: 맞아요. 그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지켜지는 편이에요. 서로 조심하기 때문에.
1: 네.
0: 근데 안 지켜지는 순간도 있죠. 근데 아니 좀 애매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1: 네.
0: 조언인지 평가인지 그냥 지나가면서 한 얘기인지 그럴 때는 사실은 그 저희 운영진들이 개입을 할 여지를 그 사실은 약속문에서 마련을 해두는 거죠.
1: 네.
0: 우리 이거 약속했으니까 서로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중간에 이제 개입을 해드리는 거죠.
1: 대표님 저 이런 생각해요.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너무 착한 게 아닐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막 누가 조언을 해도 이럴 수 있거든요. 아, 또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0: 맞아요, 맞아요.
1: 또 이런 얘기를 해주네.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아, 네네.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너무 이거를 깊이 받아들이니까 착해서.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이 이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규칙을 정하는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경험해온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같은 말이어도
1: 맞아요.
0: 사람에게 다 전달되는 바가 다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하는 거죠.
1: 네. 맞아요. 우리가 배경이 다르고 이렇게 쌓여온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아무것도 아닌 말에 발끈하는 게 사실 그분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런 걸 막 함부로 그냥 쉽게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0: 네.
1: 아, 참 배려심이 있는 고민 정거장인 것 같습니다.
0: 평소엔 그렇지 않은데 프로그램 할 때만 좀 조심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1: 음악을 또 한 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스트 사운드의 외로움은 물에 녹듯이 듣고 갑니다.

0: 이스트 사운드의 외로움은 물에 녹듯이 들으셨습니다. 일요일 코너 함께 걷는 사람들, 오늘은 고립의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 곁에 머물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는 고민정거장의 안예슬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활동가로 이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1: 아, 그 사실 되게 많은데요.
0: 아, 네, 그렇죠.
1: 그냥 생각나는 거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작년에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만났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자신이 고립 상태라는 건 인지를 하셨지만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인지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어린 시절부터 쌓이면은 그걸 인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지금 지원 사업들이 프로그램 형태예요. 물론 네. 저희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왔지만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이거나 아니면은 복합적이지가 않은 거죠. 근데 사실 이 개인의 삶은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단순히 밖에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좀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거든요.
0: 네.
1: 물론 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고립에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섞여 있는데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는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0: 네.
1: 아직 정책 초기 단계이기도 해서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죠.
0: 네. 그러면 지원이 좀 너무 단발성이고 이렇게 다양한 시선을 갖고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네요.
1: 그렇죠. 그리고 되게 그러니까 여러 기관이 같이 협력해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아직은 어려운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기관도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1: 그쵸,
0: 거고.
1: 그렇죠. 네.
0: 그러면은 요즘에는 그래도 고립과 은둔을 좀 구분해서 각각에 맞는 해결책을 만들려는 어떤 그런 흐름이 좀 보이세요?
1: 아, 그럼요. 네. 어쨌든 그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실태조사를 23년도에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최초였어요. 그 전에는 실태조사가

0: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고립 청년이 몇 명이고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접근이 아예 없었다가 이제 지자체 단위에서 조그맣게 하던 것들이 아 이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구나라는 게 이제 좀 동의를 얻으면서 전국 실태 조사를 하게 된 거죠.
1: 네.
0: 그걸 바탕으로 지금은 청년 미래센터라는 고립운동 청년 지원 기관이 전국에 지금 4개인가 있어요.
1: 4개밖에 없어요?
0: 네, 앞으로 늘려간다고 하네요.
1: 네.
0: 올해까지 뭐 8개인가를 만든다고 했었던 것 같고 최종적으로는 20몇 개를 만든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1: 또 그 이제 뭐 고립 은둔 청년들 중에는 정말 다양한 이유, 다양한 상태가 있는 것 같은데 경계성 재능 청년들은 어때요?
0: 아 맞아요. 아 진짜 제기를 엄청 잘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1: 네.
0: 이 경계성 재능인 청년들을 고립 청년 지원 현장 프로그램,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프로그램 같은 걸 하다 보면 한 10분 중에 한 2분 정도가 의심이 돼요. 그러면 사실 상당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1: 네.
0: 근데 이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학교를 다니던 시절 있잖아요. 초중고 시절 때까지만 해도 물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갈 곳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만약에 대학 진학을 안 했다 아니면 대학을 졸업한 상황이 됐을 때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갈 곳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청년센터나 아니면 미래센터나 이런 곳들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거든요.
1: 네.
0: 그러다가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분들이 진짜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성장하면서 그 대인관계를 엄청 폭넓게 맺기가 어려운 상황이실 수도 있고 진학을 하기 어렵거나 취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실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 지금 별로 없어요. 아예 장애 등급을 받아야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장애 등급에는 포함이 안 되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사실 현장에서 꽤 자주 만나는 편이고
1: 네.
0: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의 실무자분들하고 나눠봤을 때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로 좀 같이 토론회나 포럼을 좀 열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대표님, 우리 사회가 너무 이렇게 출세 지향이라고 해야 되나? 스펙을 쌓아서 어디에 취업을 해서 뭐를 잘하고 성과를 내고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거 안 하고 소소한 행복 속에 잘 살아왔던 인생도 굉장히 많잖아요.
0: 맞아요. 네.
1: 그리고 그런 인생에 어쩌면 그 인생의 행복 지수는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계성 지능 을 가진 그런 청년들도 그런 삶은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잖아요.
0: 그럼요. 네.
1: 네. 근데 그들에게 그런 기회가 이 사회가 원하는 이 스펙 때문에 좀 없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0: 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분들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1: 네, 네.
0: 근데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까지 가려면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가족의 지원이 없고서는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거죠.
1: 네.
0: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정말 소소한 행복 정도만 느끼는 생활을 꾸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1: 그게
0: 그것까지 가기가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자원에 다 모든 게 달려 있는 거죠.
1: 네.
0: 네.
1: 뭔가 이 뭐 고립이든 은둔이든 경계선 지능이든 뭐 어떤 어려움을 겪는 그런 청년들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안전망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안전망이 가능할까요?
0: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1: 그러네요. 저 해놓고 보니까.
0: 맞아요. 그러게요. 그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조금 더 삶의 모습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엄청 출세지향적이지 않더라도 좀 더 다양한 삶의 모습이 모델로서 존재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그게 오히려 더 줄어든 느낌이에요.
1: 네.
0: 예전보다.
1: 네.
0: 그죠. 그래서 뭐 아예 정규직으로 일을 해서 어떤 기업에서 일을 해서 알아주는 기업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모든 삶을 하나로 퉁쳐버리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1: 네.
0: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게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고
1: 루저라고 그냥
0: 맞아요,
1: 네,
0: 맞아요.
1: 등급을 딱 매기는 것 같은.
0: 그쵸?
1: 네.
0: 근데 그거를 그 청년 세대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청년들 자신이 더 그렇게 생각하게 돼버린 것 같거든요.
1: 네.
0: 그래서 물론 그렇게 된 게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삶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경계성 지능인 청년 관련해서도. 청년들이 되게 온라인에서 되게 비하

0: 하듯이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줄임말인 거예요. 경계선 지능의 줄임말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고 네. 그냥 사회 일원으로 있을 수 있는 건데 되게 배타적으로 보는 거죠. 다양한 삶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다양한 삶의 모습들 뭐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그런데 긍정적으로 비춰지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네. 고민 정거장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싶으세요?
0: 그러게요. 저도 사실은 우리 단체가 3년을 가면 오래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1: 지금 몇 년 되셨어요?
0: 지금 이제 1년 좀 넘었는데요. 네. 어떻게 되고 싶냐라는 목표가 있지는 않은데 네. 조금 더 고립의 다양한 모습을 만드는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그 역할을 꼭 우리 단체가 아니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 최근 좀 주변에 보니까 저희 같은 단체들이 더러 생겼더라고요. 네. 이미.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좀 다른 역할을 해도 되겠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방향을 좀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1: 네. 고립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 또는 뭐 주변 분들 이렇게 전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0: 사실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 너무 힘든 시기에는 귀에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제가 그랬기 때문에 너무 고립의 그러니까 내가 너무 상태가 안 좋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것들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잠을 잘 자는 거. 그러니까 뭐 이거 저거 해야 되는데 라고 죄책감 가지면서 자는 잠 말고 정말 내가 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푹 자는 거랑 그리고 식사를 제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놓치지 않고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는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네.
1: 저는요 대표님 지금 이제 가만히 있을 때 난 가만히 있자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마음도 가만히 있겠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마음은 뭐 해야 되는데
0: 맞아요.
1: 뭐 해야 되는데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 되게 힘든 일이에요.
0: 맞아요. 되게 소진돼요.
1: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엑셀이 막 발블락 말블락 한 못 밟게 이걸 막 잡고 있는 그런 거라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들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0: 네.
1: 네. 고립 은둔 하게 되는 것, 또 거기서 걸어 나오는 것도 힘이 많이 드니까 우리 고민정거장이 그분들께 진짜 좋은 정거장 되면 좋겠어요. 안예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가상놀이의 꿈길만 걸어요 들으셨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었죠.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이 토요일 코너가 8월에는 특별히 교육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정답도 없고 그렇다고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좋은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주제죠. 교육을 주제로 꾸려갈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어떤 책들을 만나게 될지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고민정거장의 안예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마음 편히 기다릴 수 있는 정거장이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우리 청년들 조금 든든하겠죠? 혼자 견디는 것과 곁에 누군가 있다는 건 아무래도 무게가 다르니까요. 더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정거장이 좀 여러 개 생기면 좋겠습니다. 김정은의 달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함께 걸어요.

0: 용호의 풍류가 좋다. 우리 인생의 어느 한 시절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웠는지는 이상하게 그 시절이 다 지난 후에야 알게 되죠. 한창 사춘기를 통과하는 28 청춘들에게 어른들이 아무리 좋을 때다 라고 얘기해줘도 정작 그 나이 땐 모르는 것처럼요. 어쩌면 여름의 낭만도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힘겹게 그 시절을 헤쳐나온 후에야 그게 낭만이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대서와 중복을 지나쳐온 이번 한 주. 그야말로 여름의 한가운데를 통과해온 시간들이었는데요. 비가 오락가락하던 꿉꿉한 날씨와 삐질삐질 새어나오던 땀방울조차 여름의 낭만을 품고 있었다는 거. 이 여름이 지나가면 알게 되겠죠? 7월 26일 일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박초월 왜 여러분의 소리 심청가 중 심봉사 황성 올라가는 대목으로 출발합니다.
1: 울음으로 세월을 보낼 적에 하루는 자사가 불러 하는 말이 여보게 신봉사 황성서 맹인잔치가 있다는데 그대는 참석지 않을란가? 예, 소신이 아무 재주가 없어서 노자가 없어 못 가겠나이다. 그럼 내가 노자를 내줄 테니 내일 떠나도록 하소.

0: 뺑댕이네 거기 앉게. 자, 내가 이러고 살다가 죽어버리면 어쩔란가?
1: 윤감 따라 죽지요.
0: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뺑댕이네가 참 열려다. 그럼 내가 살다가 저디로 도망을 가면 어쩔란가?
1: 유필 종부라 하였으니 개나리 보지만 했사고 철리고 말고 영감 따라 다니지요.
0: 그렇지. 아닌 게 아니라 꼭 백녀다 천녀여. 오늘 자사가 불러서 들어갔더니 황성서 맹인잔치가 있다고 날더러 가라 하대. 그러니 황성 규계이나 우리가 언제 했는가. 그러니 노자를 얻어왔으니 황성 규갱도 개마야 같이 가세. 내나 따라 죽고 따라 산다는 년이 5, 6월 보리단술 배너도 썩 배내가지고 제 손세 포악으로 못 간다고 해보는데

0: 여보 영감 이리백 일질도 아니고 근철 일질을 영감 혼자 보내릴까? 어찌 그리 속이 용렬하시오? 오, 내 속은 땅뚜구 같다. 그날 밤 신봉사 내 위에 잠을 잘 자고
1: 아치

0: 1960년대에 녹음된 박초월 왜 여러분의 소리 심청가 중 신봉사 황성 올라가는 대목 함께 들으면서 7월 26일 일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구학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풍류가 좋다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바로 찾아오실 수 있어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인 거 아시죠?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도전해 주세요.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푸짐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선물 푸짐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연 보내주세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 여러 곡의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우리 승승장군님도 사연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3일간의 연휴가 다 지나갔네요. 오늘도 쉼이 있는 시간. 풍류가 좋다와 편안한 밤 함께합니다. 네, 재방송 때 또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3일이 하루 같더라고요. 삶의 충전으로 또 다른 활력소를 만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노랫말 봄풀이로 이어갈게요. 김대래 조곡내 소리, 구음신화에 함께 감상하시겠는데요. 소리와 연주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진도 출신의 예인들이십니다. 김대래 명인은 진도 식긴굿의 예인이시고요. 조곡내 명인은 남도 들노래의 맥을 잇던 분이셨죠. 남도 소리의 깊은 멋을 느낄 수 있는 주옥 같은 진도 출신 명인들의 구음신화에 한판 멋들어지게 감상하시겠습니다.

Thank you.

아니에요.

Oh,

Yeah.

0: 줄 내 줄을 어디다 쳤냐 강한도 힝한도 희끼산 내끼산 강천이나 줄쳐라 도화마당에 불을 뻗어 가지에다 왔다 꽃이 피어 긁고단상 긁고다가 완전히 황에다 걸어놓고 안 골라도 소리가 나다 당기도
1: 아말랑 자말랑 말랑 마치랑 아징에 자징에 도매도매

당당 당당당 통당에 재미를 물질로 갔다 통복지 장단 이렇게 점점 낫다 대동당에 동당에 대동당 적없는 남산에 나무 비는 남도령아 인명주는 피드라도 전원 비지 마오 그때 커서 왕대 되고 왕대 오게 꽃에 피고 거두게 아두고 피면 죽고 한상을 끊고 나가

0: 어느 시대든 대중들이 향유했던 노래에는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시콜콜한 이야기와 풍경이 담겨 있기 마련이죠. 최근 3, 40년 사이에 발표된 대중가요만 해도 그 노래가 불릴 당시 공준전화 요금이 얼마였는지 또 군 복무 기간이 어느 만큼이었는지와 같이 시시콜콜한 시대상이 노랫말 한 구절에 담겨 있곤 한데요. 조금 더 옛 시대로 시간을 거슬러 약 100여 년 전 대중들이 향유했던 휘몰이 잡가에도 수다스럽게 주어 섬기는 사설 속에 그 시대 풍속에 관한 많은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남의 손 빌어 잘 짠 상투, 영문에 들어 단발 알제, 상투는 베어 협랑에 넣고 망거나 풍자마 너 잘 익거라. 이런 사설로 시작되는 휘몰이 잡가 병정타령은 구한말 신식 훈련을 받는 병정의 생활을 익살맞게 그려낸 노래인데요. 군영에 들어가며 머리를 자른다고 한 걸 보면 이 노래가 만들어진 시기는 적어도 단발령이 선포된 1895년 이후라는 걸 알 수 있죠. 지난 2주에 걸쳐 먼저 만나본 휘몰이 잡가의 다른 곡목들처럼 이 병정 타령의 사설도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는데요. 각 단락의 끝이 개 좀 섞어라 말 물어보자, 전하여 주렴, 전할지 말지 이렇게 끝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는 장영시조의 형식을 빌어온 휘몰이 작가들의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구성이죠. 첫 단락에선 병정의 차림새를 쭉 나열하다가 개 좀 섰거라 말 물어보자 라고 그 병정을 불러세우고 두 번째 단락에선 무언가를 전하여 주렴 이라고 부탁할 차례인데요. 과연 병정에겐 누구에게 뭘 전해달라고 부탁했을까요? 기나긴 수다는 건너뛰고 결론만 보면 이내 몸이 그리운 임을 만나지 못해 거의 죽을 지경이며 한시가 급하다고 여러 군대의 우두머리에게 전해달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병정은 역시 부탁을 바로 들어주지 않고 자신의 바쁜 일가를 나열하며 전할지 말지라고 끝을 맺는데요. 바로 이 마지막 단락 사설에 귀를 기울여보면 신식 군대 병사들의 하루 일과가 어땠는지를 대략적으로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휘몰이 잡가 병정 타령을 이창배의 소리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1: 남의 손 비로 잘짠 상투 영문에 들어

고망으나 풍자만 어자리 거라 정정 복장 차릴 적에 모자 쓰고 양해 신고 마구자 실갑 각반 차고 턱대 손낭 창집 단자 곁들여 차고 그라 정미고 구보로 타여 가는 저병정아 개조

글자 하나 배웠더니 문필은 사마천 왕이지에 지내가고 외관 양풍은 이태백과 두목지요 소진장이 언변이라 만고제사 장자방과 지갈량의 지혜로다 항우 역사 자룡 용맹에 지내가고 대순증자 효심이며 용방비관 충심이라 언충신 행도경은 주색잡기에 호승하고 보국강병 충심 가득하니 내 칠척 오촌이 분명하다 각국 청장 모신 곳에 얼른 냉큼 수입 빨리 찾아가서 이내 몸이 상사불견 기지사경 시각대

0: 아침이면 체조하고 낮이면 충이 두자 정심하고 저녁이면 군가하고 한 달 육차 입직 들고 세세 틈틈이 육군 예식 네모 사며 보병 조전 국어 산술 나팔까지 졸업하는 몸뚱이라 전 할지 말지.
1: 휘몰이 잡가 병정 타령 오늘 노랫말 봄풀이에서 함께 풀어보고 이창배의 소리로 감상했습니다. 노랫말을 잘 들어보면 당시 군대 월급이 얼마였는지도 나왔는데요. 매일 4홉 2작, 한 달이면 6원 5각, 1년이면 78원에 몸이 메였다는 가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정의 연봉은 78원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국어, 산술, 나팔까지 졸업하는 몸뚱이라 전할지 말지 라고 한 걸 보면요. 당시 군대에선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국어와 산수 같은 학업부터 음악 교육까지 시켜줬던 것 같죠. 훈류가 좋다. 벌써 1부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 다가왔네요. 잠시 후 2부에는 푸짐한 선물이 걸린 2부 첫 곡 맞추기 이벤트 계속됩니다. 2부가 시작되고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훈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 모두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럼 먼저 1부 마지막 곡으로 정재국 외 여러분의 연주 학연하대 처형 합설무 무용 반주 음악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저접대 가보 을미 동학 동해 이내 몸이 병정되어 나라에는 본이 되고 일가에 남이 되고 일신이 수족되어 매일 사업이사 한 달이면 육오노가 1년이면 78원의 몸이 매여 작년이면 수화를 불피하고 사차 불피로다 아침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오늘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신정의 오봉녀 유지숙의 소리 국문 뒤풀이였습니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소고 안내 게시판에 올릴게요. 지난주 2부 때 참여해 주신 사연 잠시 소개해 드리고 갈게요. 지난주에는 재방송 때 응모해 주신 사연이 많았는데요. 우리 승승 장군님, 농부가! 농사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농사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바람도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5205님, 농부가! 정답 바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애청자 여러분.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정되신 분께서는 저희 방송 시간 중에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문자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보내주세요.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이어갈게요.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의 연주 강태홍류 산조합주입니다. 들으실 강태홍류는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제8호로 지정되어 있는 가야금 산조입니다. 맑고 씩씩한 기운을 주는 우조와 음색이 분명하고 정교하여 화창하고 맑은 느낌을 주는 강산재를 많이 표현하고 있으며 호쾌하고 온화한 면이 많은 음악입니다. 오늘 그러한 강태홍의 가락으로 산조 압주 감상하시고 저는 다시 풍류어 사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아버지, 청이 왔어요.
1: 아이 그래 청아, 오늘은 풍류방에서 무슨 노래를 불렀더냐?
0: 오늘은 가곡을 한 곡 배웠습니다. 사실 가곡은 악곡 제목들이 좀 생소해서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되게 친절한 제목이었어요.
1: 뭐라? 제목이 친절하다고?
0: 네, 알고 보니까 제목부터 친절하게 그 곡의 특징을 말해주는 거였더라고요. 오늘 배운 곡은 제목이 두거였어요.
1: 두거라? 어차피 요상한 제목인데. 아, 뭘 두고 간 건가? 그 제목이 대체 뭘 친절히 알려준다는 게냐? 아, 난 도통 모르겠으니 어서 풍녀 사전을 펼쳐다오. 네, 오늘도 풍녀 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우리 심청량 말대로 가곡 제목에는 그 악곡의 음악적 특징이 담겨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두거라는 제목은 한자로 머리 두에 들거, 즉 노래 첫머리를 들어서 낸다는 뜻이 담긴 제목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인 평가라는 제목의 악곡도 있는데요. 첫 음을 높지도 낮지도 않은 평이한 음으로 시작하는 노래가 평거이고 그보다 높은 음으로 시작하는 노래가 두거인 것이죠. 희조창에도 평이한 음으로 시작하는 평시조와 높은 음으로 지르며 시작하는 지름시조가 있다는 거, 이 풍녀사전 시간에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 평시조와 지름시조가 가곡의 평거와 두거의 특징을 본떠서 만들어진 곡들이었답니다.

한자의 노래로 여창가곡 우저두고 일각이 삼추라하니 함께 들었습니다. 노래 첫머리가 살짝 높은 음으로 시작되는 거 놓치지 않고 잘 들으셨나요? 머리를 들어서 낸다는 뜻의 두고라는 제목이 바로 그런 음악적 특징을 담고 있는 거였네요. 알고 보면 정말 친절한 제목이죠. 7월 26일 일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체경만 외 여러분의 연주 취타풍류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객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요즘 서울을 벗어나서 교외로 나가보면 푸른 빛의 들판이 참 보기 좋습니다. 쑥쑥 자라나고 있는 벼가 하루하루 키도 커지고요. 빛깔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모내기를 마쳐서 삐죽삐죽 고개를 내민 논의 풍경을 본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요. 어느새 온통 푸른 빛의 들판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여기에서 누렇게 알곡이 익어가는 계절도 찾아올 테고요. 풍년가를 부를 날도 오겠죠. 오늘 산책길에서 미리 풍년가를 들어봅니다. 기악합주 풍년가 준비했습니다. 한국민속음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기악합주 풍년가 들으셨는데요. 한국민속음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요즘 우리 눈을 사로잡는 푸른 들판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엊그제 모내기를 끝내서 여린 모가 심겨져 있던 그런 풍경을 보았던 것 같은데요. 어느새 이렇게 아주 멋진 푸른 빛으로 건강하게 자란 벼가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장마도 얼마 남지 않았죠. 좀 있으면 또 햇빛 쨍쨍 내리쬐이는 나날이 이어질 텐데요. 그 뜨거운 햇빛도 알곡을 여물게 하고 익히기 위한 영양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또 그 더위도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을 즈음에 우리 모두가 풍년을 축하하고 함께 풍년가를 부를 날도 다가오겠죠.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요즘 한참 푸른 빛이 좋은 논 풍경이 좋아서 풍년에 대한 생각을 미리 잠시 해보았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로도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이 제공하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악산책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청취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은 일주일 동안 다양한 코너도 함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화요일에 음악 문화의 여백, 수요일에 열릴 무대 펼칠 소리, 목요일에 이 시대의 예인 코너, 금요일에 생각의 향기와 같은 코너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 창작 음악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일요일 오늘은 전곡 감상 코너 전해드리는 순서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는 이춘희 명창이 부른 경기

일에 전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입니다. 긴 길의 음악이나 하나의 음반에 담긴 전곡의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감상할 음악은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에 발매된 이춘희 경기 12작가 음반을 통해 우리 경기 12작가 전곡을 듣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들으실 음반은 1996년에 다다 미디어에서 비매품으로 나온 두 장의 CD입니다. 이 음반은 2013년에 경기 12작가라는 책의 부록에 포함돼서 다시 나오게 됐는데요. 오늘 그 두 장의 음반을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섯 곡 그리고 다음 주에 나머지 여섯 곡을 모두 듣겠습니다. 저희가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에 12작가의 여러 곡들을 두루 들려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곡들을 한꺼번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듣는 기회는 사실 음악회장을 찾지 않는 이상 여간해서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곡 감상 코너를 통해 그 곡들을 연곡으로 이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넓은 의미의 경기작가라고 하면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 음악인들에 의해 전승되는 음악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오늘 들으실 경기 12작가 이외에도 휘모리 작가, 선소리, 산타령들이 포함됩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 경기 12작가의 12곡을 중심으로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경기 12작가는 대개 19세기 중엽 무렵에 청파동을 중심으로 한 사계축 소리꾼들 사이에서 불렸던 노래인데요. 12작가는 다시 팔작가와 잡작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팔작가는 유산가, 적벽가, 제비가, 집장가, 소춘향가, 선유가, 형장가, 평양가 이렇게 여덟 곡이고요. 잡잡가는 달거리, 십장가, 박물가, 출인가 이렇게 네 곡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특별히 12작가라고 묶어서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그저 작가라는 통칭으로 쓰였는데요. 20세기 중후반 무렵부터 이 12곡을 하나로 묶어서 12작가로 분류하는 전통이 만들어져서 오늘날에도 그 분류가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CD에 담긴 6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유산가, 적벽가, 제비가, 평양가, 선유가, 소춘향가입니다. 이 6곡은 모두 팔작가에 속하는 곡들인데요. 첫 두 곡이 유산가, 적벽가죠. 우리가 흔히 유산적벽이라 표현할 만큼 12작가 중에서 으뜸으로 치는 곡이 바로 유산가와 적벽가라서 이 음반에서도 첫 두 곡으로 이 두 곡을 배치했습니다. 유산가는 아름다운 계절 봄날의 산천 경계와 거기에서 즐기는 흥취를 노래한 곡이고요. 적벽가는 판소리 적벽가의 적벽대전 내용 일부를 가져온 건데요. 적벽대전에서 크게 패한 조조가 관운장에게 목숨을 비는 내용과 조조가 목숨을 건지고 화용도를 벗어나게 되는 내용까지 노래합니다. 세 번째 제비가는 춘향가의 긴 사랑과와 흥보가의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 그리고 남도잡가 세타령의 노랫말을 잡가로 엮어 부르는 곡이고요. 네 번째 평양가는 평양의 기생 월선과 관련된 내용이죠. 선유가는 첫 시작이 가세가세하고 시작을 해서 가세타령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배를 타고 놀러가세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선유가란 제목을 불렀습니다만 실제 선유 즉 뱃놀이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소춘향가는 판소리 춘향가 내용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는데요. 춘향이가 이도령에게 자신의 집을 알려주면서 황혼 무렵에 오라고 하니까 그에 대한 이도령의 반응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12작가에 쓰이는 장단은 모두 세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하는데요. 6박 도드리 장단이거나 혹은 3박 세마치 장단 또 4박 장단 중에 하나로 노래합니다. 오늘 경기 12작가 감상 첫 번째 순서

서로 유산가, 적벽가, 제비가, 평양가, 선유가, 소춘향가의 여섯 곡을 이춘희의 소리로 이어 듣겠습니다. 전체 연주 시간 1시간 2분 32초입니다.

경기 12작가 중에 6곡을 연속으로 들어보셨는데요. 유산가, 적벽가, 제비가, 평양가, 선유가, 소춘향가의 6곡 전체 1시간 2분 32초 동안 듣고 오셨습니다. 국가무용유산 경기민요 보유자 이춘희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에서 오늘은 1996년에 다다미디어에서 비매품으로 나온 두 장의 CD가 2013년에 경기 12작가라는 책의 부록에 포함돼서 나온 음원으로 들어보셨습니다. 나머지 6곡은 다음 주 이 시간을 통해 마저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음반이 비매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12작가에 관심을 두신 분이라면 이 시간을 통해서 이춘희 명창의 12작가 12곡을 한꺼번에 들어보는 것도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오늘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에서 오늘은 이춘희 명창의 경기 12작가 감상 첫 번째 시간으로 보내드렸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나머지 6곡 그 두 번째 감상 시간으로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 경기 시나위 준비했는데요. 구음이 있는 구음 시나위로 전해드립니다. 조한춘 일행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경기 구음신하위 들으셨는데요. 경기 신하위의 본연의 모습을 본 듯한 그런 연주가 아니었나 합니다. 지난날 국가무형유산 경기도 도당꽃 예능 보유자 하셨던 분이죠. 조한춘 일행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조한춘 명인은 1919년에 태어나서 1995년에 타계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조합주 들려드립니다. 민속악회 수리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산조합주 들으셨는데요. 민속악회 수리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가야금 병창 세타령 준비했습니다. 세타령이란 이름은 판소리 적벽가 중에도 나오죠. 이 적벽 대전에서 패한 조조의 군사가 원조가 돼 우는 그 세타령도 있습니다만 오늘 가야금 병창으로 들으실 세타령은 남도잡가 세타령입니다. 3월 삼진날 화창한 봄날에 제비도 날아들고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과 함께 온갖 새들의 향연을 만날 수 있는 곡이죠. 가야금 병창에 아주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닌가 싶은데요. 가야금 병창 세타령 듣겠습니다. 정예진의 가야금 병창,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남도잡가 세타령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야금병창 보유자 정예진의 가야금병창이었고요. 김청만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끝곡 저 제주도로 가볼까요? 제주민요 오돌독이 듣겠습니다. 고성옥 외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제주민요 오돌독이 들으셨는데요. 고성옥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돌독이는 원래 육지의 가락들이 제주도로 흘러들어가서 제주도 민요가 된 그런 사례에 속하는데요. 제주 민요 아닌 육지의 오돌독이 음악도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이 음악이 제주도에 가서 여러 축제나 놀이에서 자주 불리고 사랑받게 된 그런 음악입니다. 우리에게 편안한 휴식이 허용된 날 일요일인데요.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겠지요? 지난 한 주 동안 많이 바쁘셨으니 오늘만큼은 충분한 휴식 취하셔서 새로운 한 주를 위한 에너지 많이 비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음악이 큰 힘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음악과 함께 안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뭐니? 이놈 소리가? 충청도 반 김면 소리도 아니오. 경상도 소리도 아니오. 내 날짜로 부르는 헌데.

0: 이제 걸어가다가 초반을 먹을 것이오. 여보게 뺑파. 어, 뺑파! 똥으로 갔는가? 재단 말고 어서 가세. 아무리 삼차 불러봐도 대답이 없으니.
1: 여보 주인, 우리 마누라 그 안에 들어갔소? 사파란 젊은 봉사하고 새벽질 걷는다고 벌써 떠났소? 무엇이 어쩌고 어쩌? 이 녀석! 아, 그러면 날 보고 말을 할 것 아뇨? 아, 나는 그 젊은 봉사하고 내려가는 줄 알았지. 영감님하고 내려가는 줄 알았소.
2: 아, 그렇구만.
0: 하하, 인연 갔구나.

0: 들어갈려. 두 번 다시 생각하면 인사 불성 저절로 나시다.
1: 아, 그렇지.
0: 딸비 차차.

알아요. 주먹네 눈뚱 가장 피방지도 사람 치우는 모졸 치기인데 눈 딸버리고 네가 무엇이 잘될 수가 없냐. 수수방 다리고 찰싹

천지가 뚜인 쓸고 나가 사람의 정신을 도둑아가 낸다.

남아신들 뺏어 씌워버리며 날 씌워

그때야 수백 명 봉사들이 궐문 안에 들어와 앉았을째 신봉사는 제일 말썽참회하였겄다. 봉사의 성명을 차례로 물어갈째 신봉사 앞에 당도하여 이 봉사 성명이 무엇이오? 예, 나는 심학규요. 신맹인 여기 계시다! 매시고 별궁으로 들어가니 신봉사는 일향 죄가 있는지라. 아이고, 어쩌려고 이러시오? 이놈 용케 죽을 때 잘 찾아들어왔구나. 내궁에 들으니 그때여 심황후는 언간 용궁에 3년이 되었고 신봉사는 딸 생각에 어찌 울고 세월을 보냈던지 더욱 백수되었구나. 심황후 물으시되 거주 성명이 무엇이며 처자 있는가 물어보아라.

0: 여자애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있더라고 말이야.
1: 그렇지.
0: 망할 놈의 무당 장대장한테 팔려서 구순 건정건정 해치우고 아 주막집에 따라가 하룻밤을 자고 나더니 쩍 붙어서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겄다.
1: 저런.
0: 이렇게 장대장은 무당을 아내로 삼아 마포 첨사를 지내다가
1: 쉬고.
0: 둘이 좋고 나머지 하나가 생겼겄다.
1: 그 아들이요 딸이요.
0: 기왕이면 아들을 낳지.
1: 쉬고.
0: 어쨌든지 이렇게 장대장은 마포 첨사를 마치고
1: 어이.
0: 한양 내직으로 발령을 받아 한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1: 쉬고.
0: 그동안 청들었던 마포진을 떠나면서 회안의 정을 이렇게 달래었겄다.

0: 이렇게 장대장은 한양으로 돌아와 살림을 차리게 되었는데 몰래 저 다방골에 차리게 되었겄다.
1: 시구.
0: 하루는 장대장이 부인더러 하는 말이
1: 어이.
0: 여보, 내 큰 근심이 하나 있소. 당신의 무당 본색이 탄로날까 걱정이 되오. 만약 당신 무당 본색이 탄로가 나면 그날로 너와 나는 초록이 되느니라.
1: 아, 초록이라니.
0: 남이 된단 말이지.
1: 얼씨구.
0: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잘 사는데 호사에 담아라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이 병이 들어 백약이 허사예요. 그래서 뒷골 사는 허봉사에게 문복을 가게 되었는데
1: 어이.
0: 허봉사네 집이 올시다.
2: 허봉사 올시다. 아, 우선 여러분들께 덕담이나 한 번 더 읊혀드리겠습니다. 서번 세계인 암선부 중 해도 제일 대한국여.

나동아 형제 간의 우애동이 일가문 중에 화목동이 친구 간의 유신도 세상 천지 으뜸동아 동방사에게 명을 빌고 강태공의 나일 빌어 삼팔시명

꼭죽 뛰어들 실시 대문에만 복내요 일일서지 황금치라. 겨울 문을 닫은 듯 여름 문을 열은 듯 물에 물탄 듯이 술에 술탄 목번에 진주 담은 듯 병문에 물 떠놓은 듯 낮이면 불이 밝고 밤이면 불이 밝아 비단의 수결각 한강 수물결 수는 청청하는 명명 그냥 그대로 날이 일적에 1년이면 12달 300허구 예순날에 삼류같이 점지열 두 다리 멍뚝 헬쭉 모르고 깜찍허구 야속 험한 놈의 입성수 모진액기 관제구설 흉측망치 결혼측 깨낀 치사관 자동차에 실어다가 공천장으로 방송하고 무신 생활을 하시든지 소원성취하실 적이 외상짜린 일본장으로 본나오네.

0: 생깁시고 10원전을 개교하면 100원전이 생깁시고 100원전을 개교하면 1000원전이 생깁 1000원전을 개교하면 만원전이 생깁시고 만원전을 개교하면 억조 만원 생기실제 만원짜리 10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 5원짜리 1원 50전 2전 10전 2전 5푼 맞돈짜리만 들없어사부냐
1: 봉사님
0: 아칸 누구요?
1: 점 좀 봐주세요
0: 그게 병점이요 복점이요
1: 우리 아이가 아파서 왔어요 병점이랍니다
0: 아이가 아프다 네 애미 손금을 좀 봐야 되는데 손님 좀 이리 주시오
1: 아니 앞도 못 보는 주제에 손금은 무슨
0: 내가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좀 만져봐야 되겠소 더듬 더듬 더듬 더듬 손 한번 예쁘다 엉덩이 한번 펑퍼짐오구나
1: 아니 이놈의 영감탱이가 어디 감히 양반의 부인 엉덩이에다 손을 대?
0: 지금
1: 점 이거 뭐고 집어쳐 재수없어 구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수작하는 허봉사를 망신주고 아래꿀 사는 곱단이라는 만신에게 점괘를 내는데
0: 시.
1: 곱단이 만신올시다 이 아이는 신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라서 심풀이를 해주지 않으면 누루왕 샘천 돌아갈 끼가 되느니라
0: 그게 무슨 말이여?
1: 황천끼 꼭 죽는단 말이지
0: 아이고 무서워라
1: 해서 구슬 차리되 저 할미당에 차리게 되었는데
0: 어이.
1: 구타는 만신들이 나이가 들어 시원찮은지라
0: 시구.
1: 구경 나온 구경꾼들이 조롱을 하는데
0: 여보 아 이 집에는 젊은 만신이 없어 그 전 그 이쁜 만신이 나와서 그 노래가락이도 하나 불러봐봐
1: 꾀세라는 만신 임시 방편으로 나와서 한마디 하는데
0: 어이.
1: 쥐 다름이 아니오라
0: 네.
1: 아 이곳은 좋은 제숙곳이 아니오라
0: 어이.
1: 못된 전염병 퇴해가라는 곳이니
0: 아이고.
1: 여기 오신 여러분들 중에 누가 재수가 없으면 옮겨갈까 염려올시다
0: 아이고 머니나
1: 슬금슬금 하나 둘씩 다 내빼고
0: 아이고.
1: 굿을 아주 오붓하게 할 판이야요
0: 어이.
1: 한쪽 구석에서 굿 구경하던 장대장 마누라
0: 아이고.
1: 제보릇 개 못 준다고 제가 신이 올라 구판에 뛰어드는 판이랬다.
0: 어이.

0: 장시의 대주야.
1: 네.
0: 배추나무 옹도라지 같고 엄나무 겨까지 같은 불이 아니시려.
1: 아이구나.
0: 괘씸하구나. 엎어놓고 목을 베고 제쳐놓고 배를 가르랴.
1: 아이고 무슨 무슨 말씀을.
0: 아하 주제기랄. 정월에는 정월 앓고 2월에는 이지를 알아. 사대문이 양빨이가 미식계로 모자라게 하여 주려.
1: 아이 그슨 망령된 말씀을 그렇게 하시오.
0: 3월에는 삼 눈을 알아. 은봉을 박아줄 곳을 10분 용서하여 땅속에서 다 거두어 주마.
1: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마누라 수위에서.
1: 네.
0: 그래서야 쓰겠느냐.
1: 그러죠.
0: 청월에는 정도님 만나보게 하고.
1: 아이고 네.
0: 2월에는 이 하늘 보게 하고.
1: 아유 고마워요.
0: 3월에는 산발이 많이 들어오게 하여 주고.
1: 시고.
0: 4월에는 참외노클 가지가지 번성하고.
1: 시고.
0: 눈눈이 꽃피고 열매 많이 맺게 하여 주거든.
1: 시고.
0: 아 이 마누라 수에서 그리운 줄 알아라. 이 간다 차라.
1: 신고 이게 양반의 부인이라더니 이게 영락없는 무당 아냐? 이르를 태여 이르를

0: 나는 송랑자를 얻은 듯이 박명왕의 양구비와 여포의 조선인은 이에 서도할 소냐. 얼씨구 잘씨구 지와자존니 아니 서지는 못하리라. 장대장 보거든 시침이 땜새.
1: 고맙습니다 사당네 아저씨.
0: 아 여보 그렇게 고마울 거 없어.
1: 아니 왜요?
0: 아무리 내가 눈에 비는 게 없기를 서니 사람의 도리야 저버릴 수 있겠소? 이렇게 남의 약점 잡아서 못된 요구하는 나도 나쁘지만 말이야 허장성세 누너도 눈 멀쩡히 뜨고 세상을 속이는 짓은 더 나쁜 짓 아니겠어?
1: 그렇죠.
0: 양반이면 어떻고 무당이면 어떻소? 장님도 눈 뜨고 새 세상 좀 보겠다 했는데 좀 어때? 기왕에 여기 말이 우리 장대장에 구판 이렇게 올려놨으니 말이야 허봉사 눈 뜨고 우리 재수꽃으로 한번 놀아봅시다. 자, 허봉사 눈 뜬다.

0: 화방산은 떴다.
1: 아재서.
0: 아재서.
1: 대하문제서.
0: 대함제서.
1: 젠제석요.

0: 지구
1: 삼색 채소에
0: 삼색 채소에
1: 오색 과일에
0: 오색 과일에
1: 두부도 지져
0: 두부도 지져
1: 지각도 넣고
0: 지각도 넣고
1: 가진 편들째
0: 가진 편들째
1: 양로향에
0: 양로향

0: 보자.
1: 네.
0: 너희 불이 어떤 불이 아니시랴?
1: 네.
0: 백시의 대지야.
1: 네.
0: 이것이 다 무엇이냐?
1: 아이쿠.
0: 우리 대감이 욕심 많고 탐심 많아서.
1: 그렇죠.
0: 술로 다 먹이 그러고 계기로 다 양치질하던 내 대감인데.
1: 네.
0: 아, 뿌연 막걸리 한 잔에 원산 말뚝 하나 없구나.
1: 아유, 얼마나 잘 차렸습니까?
0: 예. 오냐. 어이. 내 작은 정성 대상같이 받들어서.
1: 네.
0: 우리 대감님 수위에서
1: 아시고.
0: 상덕이 펴주고 놓아주마.
1: 네.
0: 왼손머리 받으시던 내 대감인데, 왼돼지 잡아서 큰 깔고자 받으시던 내 대감인데.
1: 네.
0: 아, 이 집에서 덩도 꽁닥꽁니 나눠 끼깡하니 대간절 못하오.
1: 대감놀이옵니다.
0: 예. 하하주 제기랄. 대감이라니 무슨 벼슬이 높아 승기차판 대감인 줄 하지 마라.
1: 아시고.
0: 우리 대감은 대주의 몸주 대감, 개주의 직송 대감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0: 흔히들 7말 8초라고 하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바다로 산으로 떠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꼭 어딘가 목적지가 있어야만 휴가라는 것이 성립되는 건 아니니까 말입니다. 시원한 곳에 자리 잡고 체관권 펼쳐보는 것, 그것도 꽤 근사한 여름 휴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즘은 또 좋은 카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창밖으로 나무가 보이는 곳도 있고 옛 집을 곱게 고쳐놓은 곳도 있고 뭐 그런 곳에 책 한 권 들고 가서 시원한 음료 하나, 달콤한 디저트 하나 앞에 놓고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 시간을 두어 시간 누리는 거죠. 책장을 넘기다 보면요, 어느새 낯선 도시를 걷기도 할 거고 100년 전 사람을 만나기도 할 거고요. 또 내가 살아보지 못한 다른 사람의 인생 속에 잠시 머물기도 하겠죠. 비행기 표도 필요 없고요. 무거운 짐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꼭 책 한 권. 네. 이걸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한다. 이런 부담 내려놓으십시오. 네. 에세이 몇 쪽, 소설 한 챕터, 뭐 시 한 편.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이 책, 저 책 펼쳐본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휴가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노노 성독 1장 학입니다. 성독의 성태용입니다.
1: 학이 제일

미지유야 군자무본 볼리비 도생 효제야자 기위인지본여 자왈교원영색선의인 증자왈 오일삼성오신 윈모이불충호 여풍우교이불신호 전불스포 자왈도 천승지국 경사이신 절용이예인 사민이시

학문 자하왈 현연 역색 사부모 능갈기력 사군 능치기신 여풍우교 헌이유신 수알미학 오필위지 학의 자왈 군자 부중즉 불이학즉 불고주 충신 무후부력이자 과즉 물탄계

지구지어 자활부재관기지 부몰관기행 삼년 무계어 부지도 가위효의 유자활이지용 화위위 선왕지도 사위미소대유지 유소불행지화이화 불일이절지역 불가행야 유자왈 신근어의 언가복야 홍근어리 원치옥야 인불실기친 역가종야

0: 야이 자공활비니 무첨부이 무교하여 자활가야 미약비니락부이 호례자야 자공활시운 여절 여차여타겸하기 사지위여 자활사야시가연시의 고저왕이지레자 자활 불안인지 불기지 환부지냐.
1: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논어 성독 1장 학이었습니다. 성독의 성태용이었습니다. 오늘은 7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최근 재미있는 자료가 하나 공개됐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뭐 독서 플랫폼을 이용한 누적 회원 1천만 명의 기록을 살펴봤는데요. 시간대에 따라 찾는 책이 제각각이더랍니다.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는 오디오북과 경제, 경영 분야를 많이 찾았고 점심시간이 되면 판타지와 무협소설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밤 11시에는요. 로맨스 소설을 읽는 비율이 높았다고 하네요. 재밌죠? 아침에는 현실을 챙기다가 점심엔 검객 따라 강호를 누비고 또 깊은 밤이 되면 슬그머니 사랑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독서도 훨씬 부담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두꺼운 책 한 권을 앞에 놓고 아유 이걸 언제 다 읽어 이런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때그때 보고 싶은 책을 펼쳐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아하, 내가 몰랐던 이런 세상이 있구나. 뭐 이런 감동도 느끼고 그것도 충분히 좋은 휴가가 될 것 같습니다. 시원한 음료 하나 앞에 두고 책장을 천천히 넘기다 보면 어쩌면 비행기를 탄 것보다 아주 먼 곳까지 상상 속에서 다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안내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시죠.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합니다. 이어서 건강 더하기 함께하고요. 2부에서는 전국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코너 주민번호 1234에서는 세대 간 공감의 다리를 놓아보겠습니다. 자, 송구여지곡 듣고 오시죠. 검은고 연주의 임석윤, 장구의 김태섭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제작한 새음원 시리즈에서 보물같은 곡들을 꺼내 듣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감상할 음반은 2019년 새음원 시리즈 진도 다시래기입니다. 1985년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진도 다시래기는 상가에서 출상하기 전날 마을 사람들 또는 무속인들이 상주를 위로하기 위해 벌이는 원시적인 연극 형태의 놀이를 뜻합니다. 다시래기라는 명칭은 다시 나다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린다라는 뜻에서 그 이름이 비롯됐다고 하는데요. 망자의 영혼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유래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지 슬픔만으로 장례를 치르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진도에서는 평생의 수명을 다하고 복된 삶을 살다 떠난 어른의 상이 나면 마을 사람들과 전문 예인들이 함께 모여 밤새 노래하고 웃고 춤추며 남은 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했습니다. 따라서 진도 다시래기는 장례의식인 동시에 노래와 춤, 제담이 어우러진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민속극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들으실 만가는 상여를 메어 장지로 향하며 부르는 상여소리인데요. 다른 지역의 만가가 애절한 상여소리에 중심을 둔다면 진도의 만가는 망자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이 더욱 짙게 담겨 있습니다. 이 음원에는 진도 다시래기 보존회의 오랜 전승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만가를 이끄는 박동매 선생을 비롯해 가상제 박광순, 거사 강민수 그리고 여러 예인들이 함께 호흡하며 진도 다시래기의 원형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떠나는 이를 정성껏 보내며 슬픔을 함께 나누고 남은 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 했던 우리 선조들의 따뜻한 공동체 정신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장구의 박병원, 꽹과리의 김호현, 북의 최규룡, 징의 임현호, 만가의 박동매, 가상제의 박광순, 거사의 강민수입니다.

0: 많이 내리세요.
1: 진도다시래 기 가운데 만가 듣고 오셨습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내일 이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단소 신화유입니다. 단소의 이생강, 장구의 이성진이고요. 10분의 긴 호흡입니다.

이생강의 단소와 이성진의 장구 연주로 단소 신화위 들으셨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선풍기를 켜놓고 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찌뿌둥하고 또 목이 따갑고 코가 막힌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선풍기 바람은 몸에 좋지 않은 건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성인에게 선풍기 자체가 꼭 해로운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방이 너무 덥고 후덥지근할 때 선풍기가 공기를 움직여주면 체온이 낮아지면서 숙면에 도움이 되고 또 선풍기 소리가 백색 소음 역할을 해서 잠에 빠져들도록 이끌기도 한답니다. 문제는 선풍기 그 자체보다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먼지가 많은 선풍기를 오래 청소하지 않고 쓰면 바람을 타고 먼지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방 안에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재채기가 나고 콧물이 흐르고 눈이 가렵고 목이 칼칼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선풍기 바람을 얼굴에 직접 오래 쐬면 눈과 코, 입안이 마르기 쉬운데요. 이 때문에 목이 따갑고 코막힘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풍기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먼저 선풍기 날개와 망은 정기적으로 청소해서 먼지가 쌓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얼굴 쪽으로 바로 오지 않게 벽이나 천장 쪽으로 향하게

해서 공기만 순환시키는 식으로 틀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들 때는 밤새 강하게 틀기보다는 타이머를 맞춰서 처음 잠드는 시간에만 쓰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방이 너무 건조하다면 물 한 잔을 가까이 두거나 실내가 지나치게 마르지 않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선풍기를 켜놓고 자는 것 자체가 무조건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먼지 관리와 바람의 방향 그리고 건조함까지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화청 백발가 듣습니다. 소리의 유지숙입니다.

0: 화청 백발가였습니다. 소리의 유지숙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일부 마무리 곡인데요. 판소리 적벽가 중 남병산 기풍입니다. 소리의 이자람, 북의 박근영입니다.
1: 그때의 온 나라 초유는 진세를 가만히 살피더니 광풍이 홀기하여 조체 황기는 강중을 뚫어 허지고 오신깃발은 주유 면상치고 가니 화공을 진조로 돼 동남풍이 없었으니 욕파 무게하야 한 소리 크게 하고 토형을 기세기가 하려도다 도독의 병세가 점점 치중하여 눕고 일지 못할 적에 공명인 노숙을 반연하여 주유의 병을 볼지 좌우를 물리치고 양약을 먹일지라 양은 서늘한 게요 서늘한 즉 바람이라 주유 질세가야 아무 대답을 아니하니 공명이 다시 16자 글을 써서 주유를 주니 주유 받아본 즉 허였으되 욕파 조병이면 이용 화공하고 만사 구비허나 흠 동남풍이라 주여 보고 탄복하여 물어왈 바람은 천지조하온디 어찌 인력으로 얻으리까 공명이 대답하되 모사는 제 인이요 성사는 제 천이라 내 할 일 다 헌 후에 천이야 어찌하오리까 500창졸만 명하여 주시면 노숙과 남병산에 올라가 동남풍을 비오리다 조유가 반겨 듣고 창조를 영솔 120 정문은

0: 기풍삼일허랴.
1: 지금
0: 노숙과 병마허여 남병산 올라가서 지세를 살피더니 동남방 불그릇을 군사로 취용하야 3층단을 비싸니 방어는 24장이요 내 1층 고삼척 합헌이 구척이로구나 1층이 18수각 새끼를 꽂았다 동방치면 정기에는 교룡학 코토표로다 포창형 지형하야 동방정기를 세우고 북방치면 흑기에는 예우복서 연저유로다 차견무지세하야 북방흑기를 세우고 서방치면 백기에는 낭구치계 오원이라 거백호지위하야 서방 백기를 세우고 남방치면 홍기에는 간향장 마독사인이라 성주작지상하야 남방홍기를 세우고 제1층 중류에는 황신대기를 세워 으스되 하도 낙석에

중용사인 각인 속발 관대홍 예. 검은 나포봉이 화박 대주립 방군을 입히고 천좌의 미리나야 소집 청간하고 간청상의 용계후보 예. 이초풍신하고 전우이비린 개칠성호대 이표풍색하고 후자이비린 봉 보검하고 후이비린 봉

사면허라. 자시의 공명은 목욕제계 정이요. 전조단바 신영백모 단상의 일을 얻어서 노수고 손을 잡고 여보 재경 예. 재경은 진종어 내려가 봉근의 조병함모를 도대. 만일 내가 비는 바 응애미 없더라도 괴이함을 두지 마오. 약속을 청하야 노수구를 보낸 수단창 누르게 엄수태영을 허되 불어다니 방위여며 불어실고 나는

0: 분양 헌작후에 하나를 우러러 독축을 하는데 이 중문의 조화를 네 알릴 건데 3일을 재지내고 하단 장중에 잠깐 쉬어 풍세를 살피더니 바람을 넣든 우엉 머리 불고 발 벗고 학창일을 거듬 흉당그다가 딱 붙이고 장막 밖으로 선뜻 퉁퉁 남병선으로 흘른더머
1: 할심보
0: 사항류를 바래보니 강천은 요랑
1: 할심보
0: 하고

0: 하늘이다.
1: 한수
0: 선생 오심을 보고 자룡의 거동 봐라.
1: 예.
0: 선비의 밥비 내려 공명전 저러면
1: 심어.
0: 선생은 위방 진중을 평안히 다녀오시니까
1: 하시고
0: 공명 또한 판가라고 자룡 손길 잡고 연주 안녕하옵시며
1: 예.
0: 제장 군조림 무사하옵네. 둘이 급 비배에 올라 일편풍석을 손풍어초야 흔들고 도용 노용 떠나간다.
2: 일부 마무리 곡 판소리 적벽가중 남병산 기풍이었습니다. 소리의 이자람, 북의 박근영이었습니다. 자,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문화 소식 전해드리는 풍경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월요일 코너 주민번호 1234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경자여산 범패의 아침종송입니다. 연주의 동주스님이고요. 14분의 긴 호흡입니다.

중생 문차 중성이고 능락이도 중수고 중생 문차 중성이고 능락 방생도 중수고 중생

전국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문화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혹시 문화요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불렀는데요. 지난 4월부터 이것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돼서 문화요일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문화요일은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을 비롯한 여러 문화시설에서 할인이나 무료 관람,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1%가 문화요일 덕분에 문화예술활동이 늘었다고 답했답니다. 이용 만족도는 89.8%, 다시 이용할 의향은 91.1%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할인 혜택과 수준 높은 프로그램, 무료 참여 기회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문화생활을 하고 싶어도 비용이나 시간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 이럴 때 매주 수요일, 문화요일을 잘 활용하면 부담도 조금은 덜고 내 주변 가까운 곳에서 전시나 공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도 역시나 문화요일이 찾아오는데요. 근처 박물관이나 미술관, 공연장에서 어떤 문화요일 혜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놀이터 듣겠습니다. 연주의 놀이터입니다.

문화유희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주변의 문화공간을 여러분의 놀이터로 만들어 보십시오. 놀이터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놀이터였습니다. 이번에는 황희종 작곡의 가야금 이중주 뱃노래입니다. 경상도 민요 뱃노래를 바탕으로 한 작품인데요. 파도처럼 일렁이는 도입부에서 시작해 국거리와 단모리 장단을 오가며 흥겨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성혜순과 곽재영의 가야금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0분의 긴 호흡입니다.

뱃노래 이중주 듣고 오셨습니다. 가야금 연주의 성혜순과 곽재영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달하 2악장 소망 준비했는데요. 노래의 강관순, 연주의 김현미 외 여러분입니다.

달하 2악장 소망이었습니다. 노래의 강관순, 연주의 김현미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여기 남자와 여자, 2000년대생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세대와 성별을 구분하는 숫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1234. 1부터 4까지 얼핏 간단한 숫자지만 여기에는 수백, 수만 가지의 생각과 시각차가 존재하는데요. 가깝고도 너무 먼 우리의 거리를 주민번호 1234에서 좁혀가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휴가를 보면 재밌는 점이 눈에 띕니다. 꼭 유명한 관광지로 떠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빵 하나를 먹으러 간다든지 국밥 한 그릇을 먹기 위해 기차를 탑니다. 우리 세

세대 입장에서는 신기한 것도 사실이죠. 아니, 휴가까지 가서 빵집만 돌아다닌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주 즐겁게요. 잠시 1, 2세대의 여름 휴가를 떠올려 볼까요? 그때 휴가는 무엇보다 피서였죠. 피서, 한자로 피할 피, 더울 서, 더위를 피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바다로 가든 계곡으로 가든 한강이나 가까운 시냇가로 가든 일단 물이 있고 집보다 시원하면 됐습니다. 챙길 것이 많았죠. 아이들 수영복 챙겨야죠. 돗자리 챙겨야죠. 갈아입을 옷, 수건도 넣고 참외, 수박, 삶은 달걀. 어머님들은요, 여행을 가는 건지 이사를 가는 건지 모를 만큼 짐을 쌌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피난 간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게 도착한 계곡,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요, 주민번호 뒷자리 3, 4세대의 여행은 다릅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경험이 먼저입니다. 빵을 좋아하면 빵이 여행의 이유가 되고, 커피를 좋아하면 카페가 목적지, 또 오래된 시장을 좋아하면요, 그 시장 한 곳을 보기 위해서 다른 도시를 갑니다. 요즘 세대의 여행법 가운데 재미있는 것들을 소개해 드릴까요? 부산엔요, 택슐랭 가이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택시와 미슐랭을 합친 말입니다. 오랫동안 운전하며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녀본 기사님들이 여기는 내가 손님을 데려가도 되겠다 인정하는 그런 맛집들을 방문해 보는 겁니다. 또 우체국 직원과 집배원들께서 추천하는 이른바 우슐랭 가이드도 있습니다. 매일 골목골목을 다니는 분들이니까 누구보다 맛집들을 잘 아시겠죠? 이 우슐랭 가이드 2026년판에는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우체국 직원들의 추천과 검증을 거친 약 240곳의 식당과 카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음악 한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준비한 곡은 여행입니다. 해금 연주의 최태영입니다.

여행 듣고 왔습니다. 해금 연주의 최태영이었습니다. 주민번호 1234, 오늘은 1,2세대와 3,4세대 간 달라진 휴가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휴대전화만 열면 맛집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별 5개, 후기 1,000개, 뭐 사진도 아주 근사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다시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본 사람은 진짜로 어디가 좋은데? 우리 때는요, 정보가 없어서 사람에게 물었죠. 그런데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다시 묻게 됩니다. 참 재밌는 변화입니다. 대전 지역에도 신나는 여행이 있습니다.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태우고 여러 빵집을 돌아보는 빵 순례 버스입니다. 대전 곳곳에 빵집을 찾아다니면서 좋아하는 빵을 온종일 실컷 즐깁니다. 젊은 세대는 왜 이렇게까지 자기 취향에 딱 맞춘 여행을 하는 걸까요? 그건 아마 이 세대들에게 있어 이 여행이라는 것이 1년에 한 번 떠나는 큰 행사만은 아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렵게 휴가를 내고 짐을 한가득 싸서 큰 마음 먹어야 떠났죠. 한번 떠났으니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또 쉬고 온 건지 훈련을 받고 온 건지 네 그런 강행군을 했었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는 생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빵 하나 먹으러 떠나도 괜찮고 하루 동안 카페 두 곳만 다녀도 괜찮고 뭐 좋아하는 서점 한 곳만 둘러봐도 좋고요. 그것만으로 여행이 완성되는 겁니다. 남들이 꼭 봐야 한다고 얘기한 것을 나까지 굳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신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찾아 길을 나서는 것. 그것도 꽤 멋진 여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젊은 세대가 곳곳에 숨어있는 작은 빵집을 찾아가고 오래된 국밥집을 찾아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역의 작은 가게와 상권에도 반가운 일이 될 수 있겠죠. 자, 음악 한 곡 더 듣습니다. 이번 곡은 메밀묵 찹쌀떡입니다. 노래의 안미나 외 여러분입니다.

메밀묵 찹쌀떡이었습니다. 노래의 안미나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민번호 1234에서는 세대 간 성별 간의 시각차를 알아보고 각기 다른 생각들의 간격을 점점 좁혀가 보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혹은 이해하고 싶은 주민등록 뒷번호 자리 1, 2와 34의 문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무리 곡 함께 하겠습니다. 끌림 들려드리죠. 가야금 연주의 허윤정입니다.

오늘 마무리 곡 끌림까지 들으셨습니다. 가야금 연주의 허윤정이었습니다. 오늘 순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도 힘차게 주문 외우면서 여러분과 작별하겠습니다. 어제는 놓아주고 내일은 걱정 말고 오늘을 눈부시게 살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리는 햇살 이한철입니다. 출근길에 커피를 주문해 놓고 차례를 기다리는데요. 다른 손님들

들의 음료를 구경하는 것도 꽤 재밌었습니다. 얼음 가득한 벤티 사이즈를 들고 급히 걸어가는 사람은 오늘 할 일이 꽤 많아 보였고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숏 사이즈는 딱 잠을 깨울 만큼만 가볍게 월요일을 시작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향긋한 차를 주문한 사람은 걸음부터 천천히 동작 하나하나가 느긋해 보였습니다. 월요일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속도로 출발할 필요는 없겠죠. 오늘 내게 필요한 음료 한 잔을 고르듯 저마다 다른 모습, 다른 속도로 이번 한 주를 열어보면 좋겠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이명훈의 대금 연주로 그린티 함께 들어와 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어나서 차 한 잔 드셨을까요? 어떤 차를 드셨냐에 따라 오늘의 몸 상태, 기분 알아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몽사몽 잠이 안 깬다. 어여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진한 아메리카노나 에스프레소 드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우울한 기분 느낄 때는 대체로 좀 부드럽고 달콤한 뭐 카페라떼나 비엔나 커피 이런 거 드실 것 같고, 또 아유 아침부터 천불난다 천불나 속이 답답하고 화가 나시는 분들은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찾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오늘 아침에는 나에게 필요한 차 한 잔 뭔지 이거 얘기 나눠볼까요? 좋습니다. 자, 7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된 월요일 아침 여러분에겐 어떤 차 한 잔이 필요하신지 사연으로 마주하겠습니다.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도 알려드리는데요.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쿵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국악방송 검색하시면 국악방송 라디오 채널이 딱 보이실 겁니다. 채널 추가 한번 눌러주시고 사연과 신청곡 그쪽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일렉트리의 연주로 여름이었다 들어보죠.

일렉트리의 연주곡 여름이었다에 이어서 청하와 콜드가 함께 불렀습니다.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들어봤네요. 자, 청우이들인 햇살, 오늘은 나에게 필요한 차 한 잔, 지금 어떤 차가 필요하신지, 따뜻한 음료인지 혹은 시원한 무언가인지 사연 나눠보겠습니다. 7321님, 한디 오프닝에 말씀하신 얼음 꽉 벤티 사이즈

맛집 커피. 이야, 제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월요일 아침부터 회의가 두 개나 잡혀 있어서 아침부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링킹 중이거든요 라고 하셨습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아, 하나 시간 하나씩 풀어 나가시면 되죠. 잘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1846님, 저는 원래 얼죽아인데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줄여서 얼죽아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는 따뜻한 유자차 한잔 마시려고 합니다. 주말 내내 에어컨 바람 쐬었더니 목이 갈갈하고 그렇습니다. 따뜻한 유자차로 몸 좀 달래려고 해요 라고 하셨고요. 7531님, 이거 어떠실까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어떤 드라마에서 그러는데요. 이거 맛있다고, 아주 괜찮다고 그러던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끔씩 누가 실수로, 자, 뭐, 자기가 마실 차 이름, 다 말하세요. 제가 메모해서 주문해 오겠습니다. 이럴 때 실수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하는 사람은 있어도 실제 존재하는 음료는 당연히 아니겠죠. 따뜻한데 아이스다. 뭐, 식은 커피죠, 뭐. 자, 이런 사연들 재미나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차 한 잔 어떤 건지 사연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0302, 스마트폰 앱 덩덕궁,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던 판소리 공작소 촘촘의 노래입니다. 니나노 드라이버.

우리가 지은 대로 살아본 적이 있든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차근차근 열심히 살다 보면 인생에 볕들 날 왜 없겠는가? 대기만성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하였거늘 누가 우리더러 큰 그릇 아니라였는가? 우리 인생이 제 시작이니 승승장구하며 잘 살아.

모던 판소리 공작소 촘촘의 니나노 드라이버에 이어서 비담의 노래와 연주로 승승장구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승승장구 하십시오. 자, 오늘은 나에게 필요한 차 한 잔, 어떤 차를 드시고 싶으신지, 어떤 차가 필요한지 얘기 나눠보는데요. 7416님, 지금 꼭 필요한

음료요? 와, 열대야로 인해서 며칠째 일찍 깨서 비몽사몽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쓰리샷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들것 같아요. 어머나, 그나저나요. 비둘기가 제 발가락이 먹이인 줄 알았는지 발가락을 쪼았어요. 비둘기조차 정신줄을 안나 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럴만하죠. 아, 정말 무더위가 엄청납니다. 그죠? 오늘 전국적으로 곳곳에 소나기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완전 덥다. 하루 종일 덥다. 우산 필요 없겠지. 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시는 곳에 날씨 한번 살피시고 작은 우산 챙기시길 바랍니다. 큰 우산 챙겨도 되고요. 5784님, 고등학교 간 아이가 온전한 방학을 4일 지내고 오늘부터 자율학습 갑니다. 좋네요. 속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저희 아이가 남은 방학도 잘 보내길 바라며 응원하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하, 방학하면 좋긴 하지만 방학 끝나면 더 좋다.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집에 아이가 있으면 늘 챙겨야죠. 하루 세끼 밥 챙겨야 되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계속 잔소리 해야 되고 그런 걸좀 덜할 수 있는 자율학습 반가우시겠네요. 그나저나 고등학생 우리 청소년들 진짜 힘들겠네요. 방학을 뭐한 20몇일 되잖아요, 원래는. 그중에 4일만 방학이고 나머지는 학교에 자율학습 간다고 하니까 고단할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은 좀 줄어들더라도 영양 부족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4723님, 창호의 드린 햇살, 아침 차한 잔에 대한 이야기 생각났어요. 제가 일하는 곳 가기 30m 전에 그 외에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아주머니들, 그분들이 요구르트 받아가지고 하루 영업 준비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일하러 가는 길에 야채 주스 2개 사서 하나는 제가 마시고 하나는 저보다도 빨리 오는 어느 중국인 학생, 나이가 15살 정도 됩니다. 뭐 차는 아니지만 차처럼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것 같아서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4723님의 사연입니다. 오, 그 중국인 학생에게 우리나라 야채 주스 맛은 또 어떨지. 사실은 좀 비슷하죠. 동북아시아의 음식 먹는 취향이 비슷하니까 반가운 마음으로 목넘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소연의 연주와 노래로 이분이 거문고 연주자이신데요. 노래도 아주 재치 있게 잘하십니다. 직접 만든 노래 짜장가라는 노래인데요. 의정부 문화재단 짧은 영상제 대상 수상곡입니다. 가사가 진짜 재미나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0: 유주야, 맛있는 짜장밥 먹자.
1: 아, 짜장? 아, 뭐 맨날 짜장이야. 오늘 급식 짜장 나왔단 말이에요. 아, 저녁 안 먹어, 씨.
0: 아, 짜증, 짜증, 짜증, 짜증, 짜증, 짜증.

박소연의 검은고 연주와 노래로 짜장가 들었고요. 이어드린 곡은 박인선과 장군님들의 연주와 노래로 우주의 먼지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분들 텐션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튜브 가셔가지고 박인선과 장군님들 검색해서 공연 모습 한번 보십시오. 이야,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자, 오늘 아침에는 나에게 필요한 차한잔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저희 방송 애청해주고 계시는 치즈꼬님, 저는 오늘도 검은 콩차를 마십니다. 몸무게가 멈출 줄 모르고 계속 늘어나기만 하니까요. 그저께부터 검은 콩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검은 콩을 삶아서 먼저 검은 콩차를 마신 후에 콩을 먹고 있습니다. 오, 일석이조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검은 콩차를 마셔요. 싱겁 긴 해도 맛이 좋고요. 순하고 담백해서 좋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입맛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싱겁다 싱겁다 했는데 계속 먹다 보면 익숙해지면 먹을만 해요. 참 신기해요. 소리도요. 물론 뭐 라디오 볼륨 크게 틀어놓으면 뭔가 활기차고 좋긴 하지만 처음에 좀 작다 싶은 볼륨으로 틀어놔도 사람의 귀가 어느덧 그 소리에 적응을 해가지고 그다지 작게 느껴지지 않게 되죠. 잠시 후에는 그죠. 자,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5분 31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8월 10일부터 4일간 이어지는 모스틀리 첼로 페스티벌 인 서울 2026인데요. 독주부터 듀오, 실내악, 다중첼로 앙상블까지 다양한 편성을 통해 첼로의 깊고 다채로운 매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8월 1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 공연 티켓 준비했습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공연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금요일까지 5장께 티켓 드리겠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무슨 퀴즈야?
1: 한철이 삼촌.
0: 응.
1: 제가 오늘은 가사 맞히기 퀴즈를 갖고 왔어요. 잘 듣고 효과음에 가려진 가사를 맞춰보세요. PD님, 음악 주세요.

0: 잘 들으셨쥬? 이 노래는 경기 작가 업문디풀이었어요. 한글 자모 순서에 따라 가사가 이어지는데요. 각야거겨 가이 없는 나냐노녀 나귀 등에 그러면 노녀는요? 다음에는 어떤 가사가 숨겨져 있을까요? 보기 드려요. 1번 가세가세 2번 노세노세 3번 자세자세 4번 먹세먹세 껌이주 바로 뒤에 이어지는 젊어노라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게 힌트예요. 이제 아시겠쥬?
1: 네, 정우가 오늘은 업문 뒤풀이 가사 맞히기 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글 자모 순서에 맞춰 재미있게 말을 이어가는 노래인데요. 노뇨 누뉴 다음에는 과연 어떤 말이 이어질지 노래를 들으시는데요. 이 특정 그 회사의 핸드폰 S사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 전화 왔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음을 통해서 오늘 정답인 그 가사를 가려놓은 겁니다. 참고해서 들어보십시오.

자, 잘 들으셨죠? 노뇨 누뉴 뒤에 올 가사는 과연 무엇인지 잘 들어보시면 이게 패턴이 있습니다. 가갸 거겨 가이 없는 고교 구규 고생하든 나냐 노녀 나귀 등에 노뇨 누뉴 뭘까요? 자, 청우가 준 힌트도 말씀드리자면 그 뒤에 오는 가사가 젊어노라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입니다. 어떤 문맥의 흐름을 살펴보면 정답 딱 떠오르실 겁니다. 1번 가세가세, 2번 노세노세, 3번 자세자세, 4번 먹세먹세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 도전해 보시지요.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국악놀이의 연주와 노래로 오늘 정답이 노래 제목입니다. 이 노래 듣죠.

0: 여러분, 우리 젊어서 놀아보세요. 허이! 허이!
1: 국악놀이의 연주와 노래로 오늘 정답이 제목인 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창호의 퀴즈 퀴즈는 언문 뒤풀이 가사 맞히기 퀴즈였습니다. 노뇨 누뉴 다음에 어떤 가사가 이어질까요? 과 문제였고요. 창호가 준 힌트가 뒤에 오는 가사 젊어 노라 늙어지면 못 노나니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으신 노래도 역시나 힌트였고요. 보기 4개 드렸는데 1번 가세가세, 2번 노세노세, 3번 자세자세, 4번 먹세먹세였습니다. 자, 어떤 걸 보내주셨는지 청취자분들의 답 보겠습니다. 6993님 정답 2번 노세노세입니다. 젊어서 놀아야죠. 일주일 동안 휴가라서 기분 너무 좋아요 하셨고, 반면에 8878님은 출근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한여름 더울 땐 저도 노세 노세 놀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한 분은 휴가고 한 분은 출근하고 출근하시는 분도 언젠가 여름 휴가에 즐기실 수 있겠죠. 꼭 챙겨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2755님 정답 1번. 1번이요? 가세가세. 아, 가세가세로 보내셨네요. 나이 드니 피서 가는 것도 피곤해요 라고 하시면서 정답을 1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6244님 정답 2번 노세노세인 것 같아요. 영덕, 경북 영덕에서 어플로 듣습니다. 아, 하셨습니다. 아, 영덕에도 저희 전파는 미치지 못하지만 세계 어느 곳에서든 저희 어플리케이션 깔고 계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국악방송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창호로부터 퀴즈 정답 들어보죠.
2: 오늘 정답은 2번 노세노세였어요.
1: 딩동댕동.
2: 근데 한철이 삼촌, 노래에서도 젊어서 놀라 그러는데 엄마는 방학에도 공부하라고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1: 아이고, 그렇구나. 근데 창호야, 공부도 하고 신나게 놀기도 하고 둘 다 해야 진짜 방학 아닐까?
2: 아, 그럼 지는 공부부터 후다닥 끝내고 놀아야겠어요.
1: 얼씨구.
2: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얼른 불러주세요.
1: 좋습니다. 자, 오늘의 당첨자는 4830님 범장기지 떡들이고요. 6993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8311님 소금구이 막창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4830 범장기지 떡, 6993 어쩌다 못난이 김치, 8311 소금구이 막창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2: 창호의 퀴즈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 또 올게요. 안녕.
1: 안녕. 창호 보내면서 곽동현의 소리로 국문 뒤풀이 듣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음과 음 사이의 공간에도 존재한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인 클로드 드뷔시가 음악에서의 여백을 강조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연주와 연주 사이의 짧은 정적, 쉼표. 그 찰나의 시간에 연주자는 호흡을 고르고 청중은 앞서 들은 선율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쉼표가 중요한 게 어디 음악뿐일까요? 우리의 일상도 쉼표가 있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온전한 나를 마주하는 휴식의 시간. 그 휴식의 시간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른 아리랑 칸타빌레. 그 맑고 서정적인 아리랑이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운 색채로 채워주세요.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프라노 조수미의 아리랑 칸타빌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0: 보내드린 햇살.
1: 자, 고사도 모시고 했으니 엔평바대로 저기 잡으러 나가봅시다. 예. 예.

0: 좋아서
1: 어여여
0: 박달나무로 제가 자푼자푼 흐르러져
1: 어여여

0: 추갑네.
1: 어여차 여차.
0: 아이고 그 말씀 마서.
1: 어여차
0: 참새가 작아도
1: 어여차
0: 새만 까고.
1: 어여차 여차.
0: 제비

0: 좋고 이만하면은 얘기가 많이 될 것 같으네. 자, 다슬 넘어가. 저기 띠미 닦여.
1: 이한철의 청홍이 들인 햇살 2부 첫 소리 김필훈 차정재 외 여러분들의 소리로 황해도 노젓는 소리 들어봤습니다. 활기차네요. 자, 청홍이 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8시 5분 39초 지나고 있어요.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사람마다 신나는 음악, 뭐 분위기 있는 음악 다 다르게 느끼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와 이거 진짜 신나는데 하고 느껴지더라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밋밋한 걸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들려드릴 이 노래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라는 포크 듀오의 음악입니다. 서정적인 음악을 주로 만들고 부르는 포크 듀오인데요. 이들 입장에서는 텐션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엄청 신나는 노래예요. I'd rather dance with you, 너와 춤추고 싶어 라는 춤곡인데요. 댄스 음악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유 심심하네요, 서정적이네요, 조신하네요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저는 이 노래가 막 춤추기에 너무 좋은 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춤에 관해서는 애송이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댄스곡이다 라고 소개해드리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듣기에도 아주 좋아요. Kings of Convenience의 I'd rather dance with you 함께 들어보시죠.

Kings of Convenience의 I'd rather dance with you 함께 들어와 봤습니다. 뭐 춤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분 조금 좋아지는 그런 음악은 맞는 것 같아요. 습도 높고 온도 높을 때 쫑쫑쫑쫑한 이 현악기의 산뜻한 소리도 아주 좋았고요. 신미숙님, 오늘이요 독립한 딸의 생일입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 어제 집에 와서 엄마 힘들어 생일상 차리지 마라 라고 해서요. 처음으로 생일상을 안 차리고 한탄강 단골 이모가 만들어주는 매기 매운탕 먹고 싶다고 해서 또 계곡 가고

싶다고 해서 깜짝 이벤트로 딸이 좋아하는 소금빵에 초를 꽂아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하고 계곡 가서 발 담그고 놀았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걸로 간단하게 저녁도 차리긴 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를 진짜 많이 생각하는 딸이네요. 엄마 힘든 거 어찌 알고 생일상 안 차려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나마 간단하게 차린 생일상이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완전 뭐 진수성찬인데요. 미역국 있고 흰쌀밥에다가 나물도 있고 제육볶음도 있고 이 노광무침 야 이거 맛있겠다. 그리고 눈에 쏙 들어옵니다. 전복 이게 전복을 구운 건가요? 아니면 전복장인가요? 야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따님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제 얘기도 꼭 전해 주십시오. 자,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소년의 심리상담소 문 여는 날 마음이 그럴 수 있지 코너 속으로 들어갑니다.

0: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가까울수록 더 어렵게 느껴지는 관계들, 도대체 알 수 없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소년의 심리상담소 마음이 그럴 수 있지. 자, 오늘도 마음이 그럴 수 있지 심리상담소의 심리상담사 소년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볼까요?
1: 혹시 휴대전화 손에 들고서 휴대전화 찾아보신 적 있으실까요?
0: 와, 있습니다.
1: 휴대전화로 전화 걸어서
0: 내 전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면서 손에 들고 있어.
1: 그렇죠. 네.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왜 열었는지 싶어서 가만히 서 있던 적도 있으시고.
0: 오, 맞아요. 이야기 하다가도 근데 우리 이 얘기 왜 했지? 이런
1: 그렇죠.
0: 얘기 하는 적도
1: 주제 자주 잊어버리죠.
0: 있고. 네.
1: 그리고 특히 사람 이름 혀끝에서 빙빙 도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갖고 막 고생하실 때도 있고 뭐.
0: 있어요. 그 특히 탤런트 분들.
1: 맞아요.
0: 아, 그분,
1: 얼굴 막 기억나.
0: 그분. 그분. 그분.
1: 역할이랑
0: 어디
1: 기억 다 나.
0: 그분 뭐 네. 이러면서.
1: 뭐 내가 뭘 말하려는 건지 알겠는데 단어가 막 떠오르지 않는 경험도 많으시고요.
0: 다들 있으실 겁니다.
1: 이럴 때마다 나 치매 오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해 보시는 분들 뭐 분명히 같이 있으시겠죠.
0: 어이구 어이구 있으시겠죠.
1: 저는 그 설단현상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혀끝에서 맴도는데 어떤 단어인지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경험을 종종 하는데요.
0: 와, 그걸 설단현상이라고 하는군요.
1: 네. 그럴 때마다 나이가 들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실감하게 돼요.
0: 예.
1: 근데 이렇게 한두 번 깜빡하는 걸 갖고 치매라고 하진 않거든요.
0: 네.
1: 근데 오늘은 누구나 두려워하지만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치매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0: 네, 좋습니다. 자주 깜빡깜빡하는 어르신들 보면서 한 번쯤 혹시 치매가 아니신가 싶을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치매를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아요.
1: 네.
0: 자, 치매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정의부터 한번 내려볼까요?
1: 우선 치매는 하나의 병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0: 네.
1: 이게 뇌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몇 가지 병들을 통칭하는 말이거든요.
0: 아하.
1: 한 가지 원인으로 인해, 아니, 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력, 집중력, 공간 파악 능력 같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0: 예.
1: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긴 상태를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라는 거죠.
0: 아하, 그렇군요.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력, 집중력, 공간 파악 능력, 이런 인지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1: 네. 단순히 기억력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치매라고 하진 않고요.
0: 예.
1: 예를 들어서 약속을 깜빡하더라도 뭐 나중에 메모를 보면 생각이 나고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라고 하면 치매라고는 하지 않아요.
0: 예.
1: 근데 반면에 약속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고
0: 어이구.
1: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익숙하게 하던 뭐 은행 업무라든지 요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0: 네, 깜빡하는 것 자체보다도 그 깜빡하는 것들이 모여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졌다.
1: 네.
0: 이런 게 중요한 거네요.
1: 맞습니다.
0: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한테도 치매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1: 네, 치매가 꼭 나이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0: 아, 그래요?
1: 나이가 가장 큰 위험 요인인 건 맞는데
0: 오.
1: 늙는다고 누구나 겪는 정상적인 노화는 아니라는 거죠.
0: 그렇군요. 네,
1: 나이가 많다고 모두 치매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젊은 나이에도 원인에 따라서 치매가 발생할 수도

0: 듭니다.
1: 예, 치매의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는 초기 증상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0: 그 뇌 발생하는 문제들을 통칭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예.
0: 그 종류에 따라서 다른 초기 증상을 보이거든요.
1: 아, 치매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네요.
0: 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게 알츠하이머. 많이 들어보셨죠?
1: 예.
0: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경우 초기에는 최근 기억이 먼저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들은 말을 잊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물건을 둔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약속과 날짜를 자주 놓칩니다.
1: 예.
0: 말하려는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고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헷갈리기도 하고요. 이런 증상을 반복적으로 겪다 보니까 본인도 초기에는 이상하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우울과 짜증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1: 아, 자꾸 뭔가 놓치는 것 같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단어가 안 떠오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울해지고 또 짜증스러워지기도 하네요.
0: 네. 보통 옛날 일은 문제없이 잘 기억을 해요. 알츠하이머가.
1: 아주 먼 옛날.
0: 네.
1: 뭐 어린 시절 이야기라든지 학창 시절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건 기억하시는 거잖아요. 네.
0: 그러니까 최근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새로운 기억을 잘 못 하시는 거라서.
1: 오.
0: 네, 기억력이 잘 유지된다고 생각을 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 아, 그러네요. 네. 지금 8시 17분 48초를 지나고 있는데 7시 반쯤 아침 먹었는데 아침 먹을 때 반찬이 또렷하게 기억 안 난다던가.
0: 네, 맞습니다.
1: 그런 경우가 치매인 거네요. 네.
0: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초기 시기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1: 아이고.
0: 괜찮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1: 그러네요. 기억력 괜찮네. 옛날 얘기 뭐 다 떠오르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0: 네. 그 다음으로 많은 게 혈관성 치매인데요.
1: 예.
0: 혈관성 치매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처럼 뇌혈관이 손상되면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 뇌혈관 질환의 위치나 침범 정도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어제까지 괜찮다가 뇌졸중 이후 갑자기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한동안 비슷하게 지내다가 또다시 나빠지는 계단식 경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1: 예.
0: 걸음이 느려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발음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고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면 치매 검사를 예약할 때가 아니라 바로 119를 불러야 된다는 거죠.
1: 오, 여기 밑줄 쫙 그어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
0: 네.
1: 이럴 때는 지체 없이 119 불러서 병원으로 가셔야 된다는 네. 거예요.
0: 뇌졸중이나 뇌경색이 시작되는 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 예.
0: 바로 치료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리고 루이소체 치매라는 게 또 있는데요.
1: 오, 이건 처음 듣는데요.
0: 네.
1: 루이소체
0: 네.
1: 치매.
0: 초기의 기억력과 집중력과 각성 상태가 들쑥날쑥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특이한 게. 어떨 때는 대화가 되게 잘 되다가 어떤 때는 멍하고 혼란스러워 보이고요.
1: 예.
0: 실제로 없는 사람이나 동물이 보이는 것처럼 되게 정말 눈앞에 있는 것처럼
1: 오.
0: 매우 생생한 환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1: 옆에서 지켜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겠어요.
0: 네. 몸이 뻣뻣해지고 동작이 느려지는 파킨슨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1: 예.
0: 잠을 자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꿈속 행동을 실제로 하는 수면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1: 아이고, 이럴 때 당사자도 얼마나 힘들까 싶기도 하고.
0: 네, 뭐 흔하진 않아요.
1: 근데. 예.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측두엽 치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도 시작될 수 있는 치매라고 하거든요.
1: 예.
0: 성격이나 행동 변화가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는 전측두엽 치매 같은 경우에는 예의 바르고 신중했던 사람이 갑자기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지나치게 무관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위생관리가 나빠지기도 하고 한 가지 음식만 반복해서 먹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적절한 단어를 찾는 능력이 먼저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진행성 비유창성 실어증 말이 좀 어렵죠?
1: 예.
0: 네, 간단하게 말을 잘 못하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건이나 언어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의미치매라고 부릅니다.
1: 의미치매, 의미를 잊어버려서
0: 네.
1: 그런가 보네요.
0: 갑자기 주변 사람들의 성격이 변했다 이런 걸 느끼게 되시면은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말고도 종류도 다양하고 증상도 정말 다양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있고 혈관성 치매, 네. 뇌경색이나 뇌출혈 왔을 때 손상된 그 뇌혈관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0: 네.
1: 또 루이소체 치매, 전측 척두엽 치매까지 네 가지

0: 정도 짚어주셨습니다. 네, 증상도 맞습니다.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하네요.
1: 네, 근데 이게 실제로는 한 사람이 한 가지 치매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예.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혼합형 치매가 굉장히 많아요.
0: 아, 예.
1: 그래서 증상만 보고 가족의 종류를 단정하고 뭐 판단하기보다는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0: 네, 신경과 병원에 가서 네. 검사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추천곡 듣고 얘기 계속 이어가 볼까요?
1: 네, 브라운 아이즈의 점점 가져와 봤는데요.
0: 예.
1: 이 가사가 묘하게 치매 환자의 회고록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점점 기억이 멀어져가는.
0: 아, 그러네요.
1: 네, 그런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0: 네, 브라운 아이즈의 점점 듣고 오겠습니다.

0: 브라운 아이즈의 점점 듣고 왔습니다. 마음이 그럴 수 있지 코너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리상담사 소년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치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치매는 왜 생기는 건가요?
1: 종류가 여러 개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다뇌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으로는 대부분의 병이 그렇듯이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우리가 나이랑 뭐 나이가 들고 유전적 요인이 원래 있던 건 바꿀 수가 없겠죠. 그런데 후천적 요인들은 관리가 가능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관리가 가능한 후천적 요인들 살펴볼까요?

0: 란셋이라는 의학 저널이 있어요. 거기에 치매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2024년에 생애 전반에 14가지 위험 요인을 관리하면 치매 사례 45%를 예방하거나 늦출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1: 예.
0: 이 예방이나 늦출 수 있는 위험 요인 14가지를 생애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서 각 단계별로 중요한 것들이 바뀝니다.
1: 오호, 여러분 여기는 이제 중요하게 들어보아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0: 네.
1: 생애 초기, 중기, 후기에 나누어서 단계별로 중요한 것들을 한번 짚어볼까요?
0: 먼저 초기에는 교육 수준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높은 교육 수준은 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문제 사항을 버텨내는 힘을 만들어 주거든요.
1: 오.
0: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네. 중기에는 청력 손실, 고혈압, 비만, 음주, 외상성 뇌 손상, 대기 오염, LDL 콜레스테롤을 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1: 아, 중요하네요.
0: 네.
1: 청력 손실, 고혈압, 비만, 음주, 또 LDL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 귀에 들어오네요.
0: 그냥 건강한 삶을 지내시면 된다고 뭐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 네,
0: 네.
1: 청력 손실은 왜 그렇죠?
0: 그 청각 기억이 굉장히 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1: 아,
0: 네.
1: 그래요?
0: 그 부분이 손실이 되면은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없던 분은 괜찮아요.
1: 예.
0: 근데 있다가 없으면 이게 스트레스로 굉장히 작용을 세게 해가지고
1: 아,
0: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귀 건강도 잘 챙겨야
0: 네,
1: 되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마지막으로 노년기?
0: 네.
1: 노년기라고 볼수 있는 후기에는 어떤 거 중요할까요?
0: 네, 흡연, 우울증, 신체 비활동, 사회적 고립, 당뇨, 시력 손실을 주의한다고 합니다.
1: 예.
0: 이 항목들이 다 같은 비중으로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니고
1: 예.
0: 기여율이 있어요.
1: 이 안에서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0: 네.
1: 거네요.
0: 다른 건 보통 1%에서 3% 수준인데
1: 예.
0: 세 가지, 교육 수준, 청력, LDL 콜레스테롤 이세 가지는 7%씩이거든요.
1: 우와, 중요하네요.
0: 다른 건다 잊어버리더라도 교육 수준 처음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공부 열심히 하시고
1: 예.
0: 청력 관리 잘하시고
1: 잘하시고.
0: LDL 콜레스테롤 관리 잘하시고 이것만 합쳐도
1: 예.
0: 21%나 되니까 이거
1: 그러니까
0: 잘
1: 치매가
0: 되고.
1: 생길 확률을 21% 낮춘다라고 이해해도
0: 네,
1: 되겠네요.
0: 맞습니다.
1: 와,
0: 그리고
1: 중요하겠습니다.
0: 14가지를 통칭해가지고 한꺼번에 요약해 보자면은
1: 예.
0: 건강하게 즐겁게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살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 네,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고,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소통, 이것도 뇌
0: 네.
1: 건강에 아주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그리고 모든 질병은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요. 치매, 조기 발견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지요.
0: 네, 치매를 빨리 알아차리려면 한 번의 실수보다 변화의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1: 변화의 흐름.
0: 네, 같은 질문을 반복한 횟수가 늘어나는지, 돈 계산이나 약 복용을 자꾸 틀리는지, 익숙한 기계를 다루기 어려워졌는지, 성격과 판단이 예전과 달라졌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1: 예.
0: 본인은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사는, 주변에 살고 있는 가족의 관찰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고요.
1: 예.
0: 의심되는 변화가 있다면 날짜와 상황을 간단하게 적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 오.
0: 요즘 기억력이 이상해요라고 그냥 병원에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1: 네.
0: 지난 2달 동안 가스불을 3번 정도 켜놓고 외출했고 같은
1: 오호.
0: 질문을 하루에 5번 정도 해요. 라고 횟수를 정확하게 말하면 진료에 도움이 빨리 될수 있다는 거죠.
1: 그러네요. 또뭐 평소에 아, 우리 부모님이 치매가 아닐까 걱정된다.
0: 네.
1: 이런 에피소드 저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고 흘려버리면 의사 선생님 앞에 가면 평소에
0: 맞아요.
1: 생각하던 것도 잘 생각 못하고 말잘
0: 맞습니다.
1: 못하게 되는 경우 있으니까요.
0: 네.
1: 꼭 메모하셔서 진료에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같은
0: 꼭
1: 경우에는.
0: 메모를 하다 보면 이 변화가 정도가 보이기 때문에
1: 날짜 같은 것도 적어 놓으면.
0: 문제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도 있고요.
1: 그러네요. 네. 예전과 달라진 변화가 계속되는지 그걸 꾸준히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치매의 50-6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가 시작되면 본인의 문제를 부정하고 짜증과 우울증을 나타내면서 가족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거든요. 근데 검사에서 괜찮으면 다행인 거고
1: 네.
0: 문제가 있으면 빨리 약을 드셔서 진행을 늦추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1: 그러니까요.
0: 그냥 검사 거부하면서 걱정하고 계시지 말고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걱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0: 그걸 끌어안고 계시지 마시고 제때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네, 이게 뭐 검사 받는데 아프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요.
0: 그럼요.
1: 한번 해.

0: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검사는?
1: 병원으로 가시면은 초반에는 그러니까 간단한 질문 검사부터 먼저를 하고요.
0: 예.
1: 그거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은 진단 감별 검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병원으로 바로 가실 필요 없이 치매 안심 센터가 주변에 있다면 거기를 찾아가 보셔도 되고요.
0: 네.
1: 병원으로 가시면은 인지 기능 검사뿐만이 아니라 우울 수면, 복용약, 혈액 검사, 뇌 MRI나 CT 같은 종합적인 검사를 해서 원인을 찾아보게 됩니다.
0: 네. 뭐 지역마다 다 치매 안심 센터가 있습니다. 뭐 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구별로 있고 네. 작은 도시도 다 치매 안심 센터가 있으니까요. 아이고, 그거 검사 받으려면 돈 들고 그러잖아.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 네,
0: 가시면 일단 간단한 검사를 치매 안심 센터에서 하고 네. 거기서 만약에 살짝의 문제가 있다든가 인지 기능에 장애가 느껴진다라고 하면 또 병원 같은 곳으로 가서 더
1: 연계를 받을 수 있는
0: 밀도 거죠. 높은 검사를 또 거기서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죠?
1: 네.
0: 자, 치매가 왔는지 안 왔는지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확인법도 있을까요?
1: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검사인데요.
0: 네.
1: MMSEK라는 검사가 있어요.
0: 오, 요거 메모해야겠네요. MMSE 줄 긋고 K.
1: 네, 요게 치매 안심센터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검사예요.
0: 아, 그렇군요.
1: 네, 몇 가지 단어를 외우게 하고 다시 말하게 해보거나 뭐 날짜와 장소를 물어보고 그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간단한 도형을 그려보는 그런 테스트를 해보게 되는 건데요.
0: 예.
1: 인터넷에 찾아봐도 이게 있어요.
0: 오, 그래요.
1: 가족들이 뭐 특별한 지식 없어도 쉽게 테스트해볼 수 있는 검사인데
0: 예.
1: 이게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만으로 치매를 진단하거나 안심을 하시면 또 안 되거든요.
0: 오.
1: 교육 수준이나 청력, 시력, 우울과 불안,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점수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0: 예.
1: 특히 검사 점수가 정상이어도 성격 변화나 동관리 실패처럼 실제 생활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면 진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점수가 조금 낮다고 바로 치매인 것도 아니고요.
0: 그래요.
1: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변화 정도보다는 빈도의 문제거든요.
0: 빈도의 문제.
1: 네. 본인이 생각할 때, 가족이 바라볼 때 이상하고 걱정되면 전문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검사해서 이상이 없다고 끝내지 마시고 변화가 계속 되면 일정 기간 뒤에 다시 평가를 해서 이전 결과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치매는 현재의 점수보다 시간에 따른 변화가 더 중요한 질환입니다.
0: 치매라는 질병 걸리셨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판결을 받는다라는 느낌으로 하실 게 아니라
1: 네.
0: 치매 빨리 발견될수록 좋아요. 약을 빨리 드시면 치매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 네.
0: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 가능하고 병원 가면 뭐 당연히 더 가능하겠죠. 자, 부모님의 치매가 의심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가족들의 어떤 행동 요령 같은 것도 알면 좋겠네요.
1: 뭔가를 하는 것보다 멈춰야 되는 행동이 먼저 있어요.
0: 멈춰야 되는 행동요?
1: 비난.
0: 아, 비난.
1: 그것도 못해? 정신 좀 차려요. 뭐 이렇게 다그치게 되거든요.
0: 아, 그러면 더 부모님 입장에서는 위축되겠네요.
1: 네, 이게 혼내서 기억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기억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0: 그렇죠.
1: 그렇게 다그치시게 되면은 오히려 불안과 수치심이 커져서 검사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0: 예.
1: 요즘 깜빡하는 일이 늘었는데 혹시 치료할 수 있는 원인이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보러 가시면 어떨까요? 라고 권유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0: 예.
1: 뭐 가족이 함께 방문해서 평소 변화를 설명해 주시는 거는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되고
0: 예.
1: 부부시라면은 연령대가 비슷하시니까 같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러 다니시는 것도 좋겠죠.
0: 그러네요. 그냥 정기적인 검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1: 신체 검사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0: 예.
1: 건강검진 받는 거니까
0: 음흠.
1: 받아보시면 좋고요. 또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검사를 기다리게 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크고 중요한 일들, 뭐 작지만 안전과 직결되는 일들 같은 것, 운전, 큰돈 이체, 뭐 가스와 전열기구 사용 같은 것들에 대한 안전도 점검도 필요합니다. 또 갑자기 심하게 혼란스러워지거나 몇 시간 사이에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 보인다. 그러면 치매가 서서히 진행된 게 아니라 간염이나 뇌졸중 같은 응급 상황일 수 있으니까 즉시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봐야 되고요.
0: 네, 아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님 자주 찾아뵙고 곰곰이 잘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매 관리 예방법도 한번 살펴볼까요?
1: 네, 치매 종류와 단계에 따라서

0: 약물 치료로 증상을 완화하거나 진행을 놓친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혈관성 치매는 혈압과 당뇨, 콜레스테롤을 잘 관리해서 추가적인 뇌 손상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생활에서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거, 일정한 식사와 산책, 달력과 메모판 사용, 물건 위치를 정해두기처럼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가족들은 어려워진 일을 계속 지적하기보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또 보호자분들도 본인 건강을 챙기셔야 돼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이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끼리 역할을 나누고 치매안심센터에 가족교육, 쉼터, 상담 같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긴 병에 장사 없잖아요. 환자에게 화를 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실 텐데 책임감만 갖기보다 책임감보다 뭐 죄책감 갖고 그렇게 되는 것보다 잠시 쉬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는 게 환자 보호자 모두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많으니까 혼자 버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치매 예방할 때 할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0: 뭐 보통 영양제 많이 챙겨 드시는데 예. 그 영양제 하나를 드시는 것보다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시겠죠. 꾸준히 걷고 근력 운동하시고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하시고 담배 끊으시고 술 줄이시고
1: 네.
0: 청력 떨어지시는 어르신들 많잖아요.
1: 그렇죠.
0: 버티지 마시고 보청기 바로 사용하시고요.
1: 오,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청력, 네. LDL, 콜레스테롤, 그죠?
0: 네. 그리고 시력도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1: 예.
0: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악기 배우는 것처럼 머리를 쓰는 활동 필요하고요. 사람들과 대화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활동도 필요합니다. 머리를 다치시면 또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1: 예.
0: 안전벨트 잘 착용하시고 헬멧을 착용하는 것도 치매 예방의 일부일 수 있고요.
1: 예.
0: 치매가 갑자기 기억이 사라지는 병이 아니거든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서 서서히 일상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예.
0: 그래서 무서워서 외면하는 것보다는 빨리 확인하는 것이 훨씬 낫고 치매가 아니면 걱정을 덜 수 있고 치매라면 일찍 치료와 준비를 시작하면 되는 거죠. 부모님이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뭐 잠은 잘 주무시는지 약은 잘 챙겨 드시는지 이런 걸 자연스럽게 대화로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1: 네, 자 음악 한 곡 더 가지고 오셨는데요.
0: 네.
1: 김복수 어르신의 소리로 전라도 장흥 언문 타령 듣고 오겠습니다.
2: 지역니은 지역니은 지역자로 집을 짓고 지그지그지 살렸더니 이미 없어서 못 살겠네. 가이겨 그이겨 가이 없이 가시님은 그이 없이도 가버렸네. 고이교 구이교 고생하시던 우리 난군 구간하게도 가버렸네. 나냐 너냐 나구등에 솔질하여 팔도강산 유랑가세 노뇨 노뇨 노세 노세 젊으노라 늙어진 게 못 늙었네. 나랴 느려 날러가는 원아 새야 너하고 나하고 짝을 짓자 노려 노려 노려장아 민개천은 처마당도 있건만은 마이며 머이며 맞아 맞아 맞아 해도 임생각이 이절로 나네. 모이며 모이며 모지고도 토갑더라 우리 난군 모지더라 파이벼 파이벼 밥을 먹자 지었더니 이미 없으므 먹겠네. 보이벼 보이벼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이모 얼굴 보고 싶어 사사서서 사사행차 가는 길은 중간길도 늦어지네. 소소 수수 소설 단풍 찬바람에 울고 가는.

0: 저기러기야 너하고 나하고 짝을 짓자 아이야 어이여 아느다 덤썩 아느든 손이 인정 없이 떨어지네 오요 우유 오심하고 가시님은 영영 가고도 아니오네 자자 처저 차조 종종 만나님은 영영 가구도 아니오고 초조 주조 조별난군 내난군인데 어디 가구도 아니오나 차차 처처 차라리 죽었으면 이런 고통을 아니할걸 초초 추추 초당 안에 깊이 든잠 하그 소리 놀랐겠니 그 악소리는 강꽃이 없고 들리는 게 물소리요 카이캬 커이요 카요 카요 가고 싶어요 이모저들로 가고 싶어 코이큐 쿠이큐 골골이 스른 하늘 눈은 우게다 설할까 타차 터쳐 타도 타도 옳다도 한데 누구를 보고 내가 사나 토초 투초 토지지신 감동하야 임을 보게도 보아줘 파이펴 퍼이펴 파요 파요 보고 싶어요 이모 얼굴을 보고 싶어 포이표 포이표 폭포수 흐르는 물에 풍덩실 빠졌으면 이런 고통을 아니할걸 하이야 허이여 하읍하게 먹은 마음 탄사흐리 다목가서 임생각이 새로 나네
1: 김복수 어르신의 소리로 전라도 장흥 언문타령 듣고 왔습니다. 마음이 그럴 수 있지 코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심리상담사 소년 씨와 함께 치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시간이 한 1, 2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요즘 쇼츠 많이 보면 치매 생긴다 이런 얘기 있는데 요거 마무리 해볼까요?
2: 네, 쇼츠를 본다고 치매가 바로 생기진 않아요.
1: 그래요.
2: 기억력과 관련된 연구가 좀 있긴 하고, 주의 조절 능력과 뭐 그런 부분이 떨어진다라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1: 아하.
2: 근데 치매 관련 연구를 하려면은 이걸 추적 검사를 수십 년을 해야 되거든요.
1: 오.
2: 아직까지 결과가 없는 거지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태고요.
1: 그렇군요. 이뭐 틱톡, 릴스, 쇼츠 얘네들 세상에 등장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요.
2: 그렇죠. 네. 이게 분명히 영향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거를 이용하는 행동 자체가 치매 예방을 하는 행동이랑 반대가 돼요.
1: 아,
2: 쇼폼을 보느라
1: 그렇군요.
2: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자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1: 대화도 안 하고
2: 네.
1: 몸을 안 쓰고.
2: 그렇죠. 이 글을 읽거나 뭐 다른 머리를 쓰는 활동을 하지도 않고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는 치매 위험을 낮춘 생활 습관이랑 완전 반대가 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쇼폼을 소비하는 행동 자체보다 이걸 어떻게 얼마나 포기하면서 다른 내 건강한 행동을 포기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될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오늘 치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빨리 알고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오늘 한번 다시 배웠습니다. 자, 오늘 추천곡 하나 더 가지고 오셨네요. 이 음악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2: 네,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가져와 봤습니다. 치매 걸렸다고 너무 걱정 마시고
1: 예.
2: 빨리 검사 받으셔서 치료 받으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1: 좋습니다. 자, 이곡 들으면서 소년의 심리 상담소 마음이 그럴 수 있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3주 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이 음악 들으면서 저도 굿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잘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심소 김천흥은 평생 전통예술의 전승과 복원이라는 일념으로 살았던 예술인이다. 1922년 이왕직 아악부원 양송소 2기생으로 입소해 궁중의 음악이론과 각종 무악을 익혔으나 궁중 무악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속춤의 대가 한성춤과 교분을 나누며 궁중예술과 민속예술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신의 예술 세계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창작춤에도 관심을 가졌던 심소는 무용극 처용랑, 만파식적을 안무하여 전통예술의 재창조를 위한 초석을 세웠다. 향년 99세로 영면하기까지 국립국악원의 원로사범, 종묘제례악과 처형무의 예능보유자로 활동하며 전통예술의 보존과 더불어 살아있는 전통을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하였다. 국가기록원에 새겨진 김천흥 명인에 대한 기록인데요. 1923년 순종의 50세 생신을 축하하는 연회에서 춤을 추어 조선의 마지막 무동이라 불렸던 김천흥 명인의 이야기. 그분에게 해금을 비롯해서 음악인의 자세까지 배운 제자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1: 고등학교 때 해금 전공 수업에서 선생님 처음을 뵀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전적으로 저희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약간 특강처럼 뭐 몇 번 그렇게 가르쳐주실 때가 제일 처음 뵌 거고요. 국립국악원 가서는 전문 연주자로서 필요한 그런 뭐 트레이닝에 선생님이 관여를 하셨으니까 그때는 조금 더 엄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뭐 연주인의 자세, 자세에 관한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 정악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활을 좀 뭐 천금같이 무겁게 써야 된다든지, 자세를 좀 똑바로 하고 앉아서 정자하고 뭐 몸을 너무 흔들면 안 된다든지 이제 그런 말씀 주로 많이 해주시고, 정악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신 게 아니고 한 80년대 초쯤부터 이제 대학에서 창작음악을 가리키면서 그런 레파토리를 조금 더 확충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해금 연구회라는 거를 이제 만드셨는데,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뭐 이제 사비도 좀 털어서 주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럴 때 꼭꼭 와서 연주 보시면서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해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거죠. 창작음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셨었으니까. 그 당시 어르신들이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전쟁을 겪으면서 부산국악원 시대를 거치시고 또 다시 서울로 올라오시고 이런

그런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도 아학이나 지금 이 국립국악원의 존립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무감 같은 것이 평생 있으셨을 거라고 보는 거죠. 국악원을 위하는 일이라면 항상 발벗고 선생님 두 분이 뭐 뛰어가셔가지고 뭐 문화부든 어디든 그렇게 읍서하시고 이겨내시고 그랬던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신 거죠. 저도 나이가 먹고 연주 생활이 조금 더 길어지고 이러니까 아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근데 그때는 왜 그거를 이해를 못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 많이 들었고 선생님하고 어쨌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거죠.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기록입니다.
1: 이 강대가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무대 올라가면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게 강대입니다. 저는 평생 강대로 살아온 사람이니까 정말 어려운 이렇게 배고 올라가면서 그저 일이 좋다고 그 3일 하면 국수 한 그릇 먹기도 힘든 그 시기도 고맙게 풍물이 와가지고
2: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8월 3일 월요일 밤 9시 5살 무동에서 진주 삼천포농악 상쇄로 풍물 한길 70년을 걸어온 김선홍 명인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3: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한여름 자연 속에서 연극과 국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소식입니다. 오는 8월 5일 수요일 저녁 8시 거창 수승대 구연극장에선 제36회 거창국제연극제의 국악극 프로그램으로 판소리 아지트 노래박스의 판소리 쇼스토리 3 현진검 편이 관객을 찾아갑니다. 1989년 시작된 거창국제연극제는 국내를 대표하는 야외 공연예술축제인데요. 올해는 자유로운 몰입, 달달한 상상을 주제로 해외 7개국과 국내 43개 단체가 참여해 모두 78편의 공연을 선보이고요. 거창의 아름다운 수승대 자연을 배경으로 연극과 음악,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한 축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 가운데 눈길을 끄는 국악 공연이 바로 판소리 쇼스토리 3 현진검 편인데요. 이번 작품은 판소리 아지트 노래박스가 꾸준히 이어온 단편 시리즈의 세 번째 무대로 한국 근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현진검의 소설을 판소리로 새롭게 풀어냈습니다. 무대에선 운수 좋은 날, 흙인 눈, 정조와 약가 등 세 편의 작품을 1인극과 다인극 형식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소리꾼 박인혜, 이혜린, 황지영, 이혜원이 각기 다른 인물들의 삶과 기쁨, 슬픔, 그리고 시대의 아픔을 판소리 특유의 깊은 소리와 연기로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무더운 여름밤, 자연 속 야외극장에서 우리 문학과 판소리가 만나 빚어내는 특별한 무대, 거창 국제연극제에서 색다른 감동을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36회 거창 국제연극제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산에서 온 가족이 함께 웃고 함께 어깨를 들썩일 수 있는 신명나는 전통예술 공연이 펼쳐집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 을숙도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선 제21회 스페셜 아티스트 K흥 공연이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이름 그대로 우리만의 흥과 신명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공연인데요. 사물놀이부터 전통춤, 사자탈춤, 풍물판꾸까지 우리 전통예술

0: 총예술의 매력을 한자리에서 신명나게 즐길 수 있는 무대입니다. 공연은요, 풍물구패 소리결의 힘찬 사물놀이와 창작춤으로 문을 엽니다. 꽹과리와 장구, 북과 징이 쏟아내는 시원한 장단이 공연장을 가득 채우고 역동적인 춤이 더해져 시작부터 객석의 흥을 한껏 끌어올립니다. 여기에 최종실류 소고춤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진주 삼천포 농악의 벚꽃놀이를 바탕으로 한 경쾌한 춤사위가 펼쳐지고요. 익살스러운 몸짓으로 웃음을 선사하는 사자탈춤,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춤, 동네악춤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춤과 연희의 다양한 매력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의 마지막은 역시 풍물판꽃입니다. 쉼 없이 몰아치는 장단과 화려한 퍼포먼스가 공연장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데요. K흥과 함께 올여름 우리 전통예술이 가진 에너지를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가야금의 미래를 이끌 주인공을 찾는 전국규모의 경연대회 소식입니다. 제13회 의령 우륵탄신기념 전국가야금경연대회가 오는 9월 5일과 6일 경남 의령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가야금의 시조로 알려진 우륵의 탄생지인 경남 의령에서 열리는 뜻깊은 경연인데요. 가야금 전통을 이어갈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은 물론 우리 전통 문화의 계승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연은 가야금 기악과 가야금 병창 두 부문으로 진행되고요. 초등부부터 중고등부, 대학부, 일반부까지 전국의 가야금 연주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야금 병창 보존회 사무국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요. 자세한 대회 요강과 참가 신청 방법은 의령군청과 가야금 병창 보존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화차는 풀 한 포기에도 뿌리가 있고 이름 모를 들꽃에도 꽃대와 꽃술이 있지요. 아무리 작은 존재라 해도 갖출 것을 다 갖추어야 비로소 생명인걸요. 뜨거운 태양 아래 바람에 흔들리며 소박하게 겸허하게 살아가는 저 여린 풀과 들꽃을 보노라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견딜 것을 다 견뎌야 비로소 삶인걸요.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이채 시인의 시 7월의 꿈꾸는 사랑의 앞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시 내용대로 아무리 작은 존재라 해도 갖출 것을 다 갖추어야 비로소 생명이고 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견딜 것을 다 견뎌야 비로소 삶이라는 시인의 해안, 이 저물어가는 7월의 마지막 월요일에 더 깊이 다가옵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보허자 골랐습니다.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